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 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 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자모로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쓰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0: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쥐었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예, 남색으로 된 거 있어서 예.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이래서 OTC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이 지금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예?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예,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예,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OTC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육 보신환은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또 부관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육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근중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근내보시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컴파츠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주소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콩팥이나 간이나 피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근뇌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몇 가지 약 갖고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기하고도 진기한 비싼 약 정도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의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거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을 공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내가 온 후부터 뒷골이 뻣뻣하네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래 어깨는 후두드러매 머리에서나 그 소리가 나옵니다.
0: 네.
2: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 가슴 떨린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알깁니다. 이 알수록.
2: 네, 그리고 전에 전립선이 있는데 방파변이 자꾸 사변을 한번 보다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 심도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배 당김에서 아프던 게 근데 보시면 뭐 어때? 와, 저는 자주 줄어들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영시원 떤다.

0: 그러니까 다음 사장 사람 내게는 이 효과도 어째 더 먹자 보네 좀 다닮았어 간다.
1: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예.
1: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우유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건너보세요. 내봉세입니다. 예, 내봉세 남자봉세인데 예.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도 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변 많이 내뱉으시는 거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다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는 거 자기도 들었는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 썼는데 그게 밤에 소변 네번 다시 보는 게 여기서 3번이나 2번 많아서 3번 보고 보통 2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지 선생님.
1: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주십시오.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던데, 혈압들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1: 예.
3: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대꾸 먹고, 여 시간 먹다. 대세 때 한 번 먹기 이렇단다. 올라가야 간단다, 선생님.
1: 아, 혈압 약이?
3: 예. 네, 네. 네. 네.
1: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3: 예. 네, 혈압 조절 용 잘된다고 약용 보게 갖다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래 그렇게 내보고 말하라는 게 있지 그래 이 약 더 쓰겠다 더 싸겠다 나오니까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그 우유는 덥고 아래는 냉한 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이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짱 뚜져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우리 아저씨 나신 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오지름쥐 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예. 또 선혈선염이 심해서 예.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건이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 약이 확실히 용도 쓴다. 그냥 네. 한 거리에 오줌쥐 나던 게 우선 이롭단다. 그리고 네. 이게 혈압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네.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것도 조금 이렇게 나가고 얘 맥이 없이 지고 나가던 게 소변 시원하고 우선 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날까 얘 콕 자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기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여기까지입니다.
4: 예.
2: 예.
1: 네. 네. 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과 양이 평형을 잡자면 위는 돕고 아래가 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치다 할 때는 우리 멕시코 밑이 항상 퇴직하고 배꼽줄을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5: 네, 지금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도 이식도 있고 신장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1: 네.
5: 이분이 신암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 물이 의지했고 거리 휴행하고 그래서 수준으로 비해서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지금 수준이 있지 뭐 아침에 좀 불씨 바짝 나르고 그래서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방송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지요.
1: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의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좋아집니다.
5: 계속 계속 당구 가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생명도 다 어른들이 오래했습니다. 아이도 다 됩니까?
1: 이 약은
5: 이왕은 혹시 또 활동은 없습니까?
1: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 우리 약국 전화 501-2797 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십시오.
5: 네, 501-2797
1: 501-2797
5: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전문의 상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꺽꿀꺽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이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쩍하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 보신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잡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고장,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멜로

이어서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 보내드립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본다면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옥 작사 리룡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절효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좋겠죠. 오늘도 모두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가오는 매일을 희망으로 가득 담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이 자리 잡은 곳이 있죠. 가족, 연인, 고향. 모두 사랑이 머문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길성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사랑이 머문 곳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연변입니다. 이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이어서 리영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가 보내드립니다. 박운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온 하루,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때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 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이때까지 이 황진수한 탈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이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을 갈라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갈라서 제가 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황진수한테 이건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제일 척감 앞에, 중풍 탄환 딱 썼습니다. 공농 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입관운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또 근골, 이 뼈가 자꾸 문제 생기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다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황진수한테 기실은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포장에 그 앞뒤면으로 해가지고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황진수한테 그 다음에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예,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이렇게 말하죠. 예, 혈배강 원래 그 우리 팔던 그 혈배강도 황진수한테 혈배강 두 개 났었고, 그 다음에 이차기에 그 중풍 치료하는 이 처방도 황진수한테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예, 기질은 한 개 세트로 나가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갈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는 그래서 앞으로는 황진수한테 하게 되면 황금보다 귀한 이런 처방 가져다가서리 수한 혈전을 녹인다 이런 게죠. 타이라는 거는 펩티드라 말입니다. 제일 작은 분자에, 예,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신경을 수복해주면서 전문 중풍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진수한 타이는 한 곽에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R도 큽니다. 9g씩 되는 게입니다. 제일 큰 게죠. 예, 그래서 6곽 쌓으면 3곽을 더 드리고, 예, 이러면 9곽이면 130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건 적게 채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잡수게 되면 한 곽을 반달 잡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루에 한 번 잡수게 되면 한 달 잡술 수 있죠. 서른 알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열 곽 싸게 되면 열 곽을 더 드리면, 여기면 스무 곽이게 되면, 예,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열다섯 곽에는 스무 곽 드립니다. 예, 그러면 520월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여기 매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호는, 이때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많이 써봤죠. 우리 주심활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효 주심활 처방, 그리고 또, 딴선디활 처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심장이랑 바쁠 때, 혈압이랑 막 올라갈 때, 인차 두알 잡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또 두 알 더 잡수면 더 좋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 알 잡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잡술수록 효과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병이 빨리 낫고. 예, 그래서 이거는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입니다. 예, 열 곽 쌓으면 우리 열 곽을 더 드리고, 지금 이 활동은 우리 국경절 맞이 그리고 또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곽 사는 분들 4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 사면 7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5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부터는 우리 친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늘 결정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보통 중의과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저한테 찾아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적 돌아다니면서 돈 돈대로 팔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고 안 사고 그건 먼저 떠나서 일단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떤 병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영 중요합니다. 이 중의 치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처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황진수한테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配方이다. 그리고 황진요차랍니다. 그래서 약재는 몽땅 천연약재를 가져다가 한 겁니다. 우리 2년 전에 이 황진수한테 잠깐 우리 경영했댔습니다. 근데 후에 가서 이 약 원재료가 모자라가지고서 미처 생사에 따라 못 가서 쓰던 분들은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2년 후에 돼서 다시 생산이 그렇게 따라가는가. 몽땅 천연약재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빨빨 돈 벌겠다 하게 되면 암약재나 갖다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황진수한테 이 품파의 이름을 흐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황진수한테 이번에 공장 측에 이 그 생산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왔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진수한테는 뇌혈전을 이렇게 그걸 통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꾸꾸대난 이것이가 그 다음에 좀 손발 소열함이 들기 바빠하거나 그 다음에 신경이가 빨리 이렇게 막힌 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사지가 움직임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네.
2: 아직 물어보기죠. 혹시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뭔가 침도 넣고 약도 써주고 하는 그 전 선생님이란 분이 맞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2: 제 소문 듣고 오늘 처음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
2: 예예. 예, 예. 아 저는 예 아직 70도 아이 됐는데 예 노공이란 네. 게 와가지고 예.
1: 네.
2: 그래가지고 소리 지금 뭐 손이 그 뚝뚝 떨고지 어쩔지 예 발음도 잘 아이 되고 예.
1: 네.
2: 그 다음에 다리가 제자리 아이 떨어지고 엉뚱한 데가 떨어질 때 했고,
1: 네.
2: 그리고 저 평생 그 뭔가 이 재무공작 했는데,

0: 계속 살아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애 병원에 가니까 뭐 약 이것저것 쓰래. 어서는 애 한 몇 달 썼거든요.
1: 네.
0: 썼는데 지금도 얘 그냥 머리 아프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던 차 우리 친구가
1: 네.
0: 선생님 돼서 남편이 그 친구는 남편이 영 심했댔답니다.
1: 네.
0: 그런데 선생님이 아 지금 몇 달 쓰고 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내 너무 거짓말 같아서
1: 네.
0: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혈배강이라는 약이 심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야, 이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지 좋다면 써봐야 되지. 아이 그렇습니까?
1: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 황진수한 타인은이 큰 이름으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그 펜탄푸엔왈 그러니까 펜탄 여파 반신을 못 쓰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혈배강 처방은 전문 심장 우리 모든 이런 뇌경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심장이 피가 머리까지 피를 공급 못해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렇죠. 예, 이거 쓰게 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지 이 하도 내 그 친구가 너무 초미 마르게 칭찬하고 예.
1: 네.
0: 뭐 그랬디다 침은 많은데 선생님이 직접 와서 모시다가 침을 놔주고
1: 아.
0: 너무 고마워서 예. 그 요 드라마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이사 있냐 싶어가지고
1: 우리처럼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다 네. 우리 환자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서리
0: 예. 그래서 내 오늘 예, 진짜 선생님께 전화 드린데 저도 그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1: 네, 다해서
0: 심하진 않는데.
1: 예, 예, 예. 근데 이게 우리 그 뇌경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인가? 지금 한 번 왔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뇌경색 여러 번 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못해집니다. 마지막에는
0: 네, 저는 MRI 찍었는데 오른쪽이 큰 혈관에 많이 막혔고
1: 그렇죠.
0: 왼쪽은 가는 혈관에 또 막히고 있답니다. 지금.
1: 네. 이미 진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초기부터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예.
0: 그러면 치약 써야 되지.
1: 네. 예, 예. 쓰세요. 예.
0: 예, 값이 얼마든지 저는 좋다는 약은 다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약 주다 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1: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예, 우리 또 약을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이.
0: 예, 예,
1: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죠.
0: 잠깐만요. 예, 예. 288-0018번.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0: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인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그래서 예, 좀. 어쨌든 예, 약 좀 많이 써볼까 합니다.
1: 예, 고수 있어요.
0: 저도 예, 예. 마음의 준비는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써서 대비 아닌 건 아니까.
1: 네,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0: 그러면 저희가 예.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약 그 돈 얼마 보내라면 제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0: 고맙습니다,
1: 하세요.
0: 선생님.
1: 네, 네.
0: 예, 은희는 만난 것 같아요.
1: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나도 혈배강하고 이거 건진공 풍습당 이거 제가 직접 다 쓰고 있어요.
1: 다 씁니까? 예.
3: 예, 제가 아직 다 쓴데 나는 예, 이거 지금 이전에 방문해서 단계 그 단위 바빠 친구는 나 한 주에 한 번 맥 놓죠.
1: 네, 예.
3: 근데 네, 이 말이 어려가지고 말이 잘 듣긴지 모르겠습니다. 네.
1: 알아들만 합니다, 지금, 예.
3: 예, 이, 또 혈배강하고, 좀, 건신공화 풍수당, 이거 쓰니까는, 말도 좀 못해, 뒤에 사람과의,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기 싶어, 하나도 못해, 여사수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해.
1: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근데, 아, 그래도 이 광고 듣고서 혈배강하고, 건신공화를 쓰면서, 말도 많이 좋아져. 그 다음 날에, 특별히, 그런 걸 지 못합니다.
1: 이런 좀 됐지
3: 또 무슨 또
1: 대니가
3: 무슨
1: 거 쫀단
3: 지
1: 못해라
3: 그좀
1: 잘
3: 되지 않아서
1: 네 그게
3: 힘들었습니다.
1: 그게
3: 지금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1: 나서
3: 되신다
1: 했어요. 많이 나서 시니까 나 지금 혼자 댕길 수 있죠. 옛날에는 뭐 보초해가지고 동원해서 왔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혼자서 댕기고 이러면 되게 좋아진 게죠.
3: 예, 그 좀 내 좀 앞으로 이야기 계속 준비해산다.
1: 그렇지. 예.
3: 괜찮은데 좀 쓰는데 좀 이 어째 거주문은 그다 괜찮은데 언어가 잘 안 된다. 어떤 때는 약 먹으면 조금 낫고요. 약 안 먹으면

0: 말도 많은 나이가.
1: 아, 그래도 옛날 말 많이 좋아졌어. 지금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알아 못 들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빠 이야기해서 쓰는데. 어째 계속 써도 됩니까?
1: 대단히 좋지. 예. 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예.
0: 예.
1: 예. 우수 있으시.
0: 선생님 수고하죠.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어머님, 예.
3: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3: 전수생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3: 우선 본전을 보고 그러시고 그렇네요.
1: 네, 드문드문 놀라우시네.
3: 내가 어찌 좋은지 지금 어디 어디나 마음대로 놀러 다 다니고 그래요.
1: 아, 예.
3: 아니 선생 약 먹고 결백한 그거 하루 세 알인데 나는 여섯 알씩 먹었잖아요.
1: 네. 예.
3: 그러니까 효과도 빠르고 여기서 빨리 좋아졌단 말이에요.
1: 네.
3: 예. 그리고 반드시 누군 기침이 나고 어느 정도 못 누가 등이 그거랑 다 일 없어지고.
1: 네.
3: 지금 혈백한가 근심 걸어 먹은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아픈 데도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 예.
3: 그래 내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속에 선생님을 만나서 내 오래오래 살 수 있겠다 하고 내 지금 마음이 진짜 기뻐 즐겁게 살고 있어요.
1: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 승급한 약인데 이번에 황진수한테 예. 전문 중풍 치료한 건데 집에 그 아버님 이거 좀 쓰면 좋습니다. 예.
3: 우리 아저씨가
1: 예예 예. 중풍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예.
3: 그런데 아저씨도 지금 그냥 혈백한 열심히 먹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요 황진수한 타는 예 여기 그 알이 영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저 점심에 마요라 잡수면 됩니다. 예, 여기는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김치 허락해 뭐
1: 그렇게 하세요. 또. 예.
3: 예.
1: 그래. 대단히 좋습니다. 그 아버님한테는.
3: 예. 나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게 내 처음에는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찾았습니다.
1: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좀 그 중의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래서 예. 그 이 황진수한테 이게 우리 펜탄후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이가 펜탄후엔왈이랍니다. 예. 그것도 보면 알게입니다. 약이 35가지 약재 들어가고, 예. 전문 중풍 치료한 약이죠. 펜탄마비라며.
3: 그래, 그 자기들로는 나는 이 혈백한가 근심고마 먹으면 다 배워. 말도 빨라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1: 아 그럼 대단히 좋아졌지
3: 예,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지금도 놀러 나가고 없고
1: 아.
3: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그랬다
1: 지금 중풍 맞은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 모두 보고는 부위 대수가 왔다면 믿어 알지
1: 믿어 알지죠 예.
3: 예.
1: 하도 그 약을 열심히 잡수고 하는 바람에. 예.
3: 약도 열심히 먹었지만, 선생 침이도 그게.
1: 맞습니다.
3: 효과도
1: 다 제가 중풍 침 계속 놔주지 않습니까?
3: 예. 우리 아저씨 말은, 약도 좋지만은 내 침물로 많이 났다고.
1: 맞습니다.
3: 자기들로도 그랬는데.
1: 아버님은 중이를 아이까나 뭐, 저랬을듯하죠. 예.
3: 그래, 그래. 약이 약, 저기, 약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1: 잘 알지, 예.
3: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도 말하지 약도 약이지만 선생님 침을 맞고 자기 많이 좋아졌죠
1: 그리고 제가 그 처방책을 제한테 선물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잘 써먹습니다
3: 거기도 좋은 처방이 많아요
1: 대단히 좋죠 옛날 좋은 제일 좋은 처방인데 거기다
3: 아이고 선생님 고맙네 그 얘기까지 해도
1: 네 그 귀한 책이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본상
3: 예. 선생님 잘 본다니까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3: 그래 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1: 예.
3: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못하는 말이지만 또 전화를 말하기 싶은데
1: 예.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예.
3: 예. 그래 그래 아무쪼록 선생님도 몸 조심하고
1: 예.
3: 너무 환자로 자기 부모들이 너무 그러니까
1: 예.
3: 너무 감동이 된단데
1: 아, 감사합니다.
3: 선생님들이 예.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싫어하고 전 중국 땅에 이런 이사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예.
3: 없지. 진짜 없지.
1: 네.
3: 그렇게 친구로, 나도 침 맞을 때는 아침에 쉬다 하다가는 유튜브는 계속 맞았지 않습니까?
1: 예. 끝까지 그래, 견디 잘했죠.
3: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1: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하고,

0: 저기 간에 한번 먹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것도 한번 먹고 이틀 동안 그 화장실에 앉아 간에 빼고 한 게
1: 응.
0: 지금 내 기침도 이렇고 뭐 이런 다 좋아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예.
2: 네.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예. 그래서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앞으로 또 내 가겠습니다.
1: 예.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0: 예,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그 중풍 펜탄이 이 약은 황진수한 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우리 뇌혈관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캉푸 공청. 유일한 이런 제정된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이렇게 롱종 상수를 한 게죠. 그래서 뇌혈전이나 중풍 펜탄 왔거나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막혔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예.
3: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3: 예.
1: 응.
3: 예. 저는 절배가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이렇게 녹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럼도 좀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1: 에이.
3: 특히 혈압이가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일 높아서 203이고 아래 혈압 101 정도로까지도 높았으니 막 내 몸이 내 몸 뭐 어떻게 조절했지 본인들로도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 저는 또 혈압 환자도 아닌 고혈압 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3: 괜히 녹음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들.
1: 집에 일을 해서 상심한 뒤끝에 그런 병이 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건강하던 분이죠. 예.
3: 그렇죠. 저는 또 다른 병원도 어떻게 다니면서 천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효과도 보지도 못한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1: 네.
3: 선생님이 찾아가서 저기 이 진단은 확실하게 해도 받고 이게 저기 혈배관과 근신고로 뭐 함께 먹으면서 친구 치료까지 함께 받으니까
1: 네.
3: 더 빨리 효과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깨냈습니다. 와 이렇게 혈압이 높던 사람이 이렇게 반달 참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하고 어린증이가 싹 사라지고
1: 네.
3: 혈압도 지금 현재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 현재는 저기 우리의 혈압이가 136 아래 혈압 83
1: 네.
3: 예, 혈압기가 하루 한 12번씩 세계다 막
1: 길어가면서
3: 모두 혈압이 막 높아서 그러던 사람이 저기 혈관이라고랑 건신고랑 이렇게 먹고서 친구 치료까지 함에 받으면서 효과본 결과가 이렇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환자들이 저 어머님 이야기를 자꾸 외웁니다. 예, 올 때는 막 울면서 어머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침 맞을 때 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게 갈 때는 필요할 때는 완전 웃으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 그 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말합니다. 우리 데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데라고 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3: 저는 이게 저기 특별히 또 이 저는 엄청 소소한 그런 것도 아픈 게 뭘 많았잖아 조금.
1: 네, 손바닥도 막 갈았고.
3: 예. 예, 엄청난 이 한두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많았는데. 근데 전 특별히 이 친구를 하면서 또 특히 그 선생님이 그 약으로 몸에 습기까지도 이렇게 빼주니까 몸이 빨리 가 저기 가벼워지더라고요.
1: 예.
3: 습기가 빠지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지고 이러니까 남이 환자로서의 전 의사 선생님 만난 것도 저는 행운이라
1: 행운이시요.
3: 예. 저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저기 저는 이미 조금 공기를 걷다가 선생님을 만났기에 더 기분 건강하게
1: 그렇죠.
3: 건강해서 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 예.
3: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방 이 방송 통해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한테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3: 여기 제 약이 요즘 좀 더 먹다가 들이 예. 이 기회도 저기 지금 활동도 좋고 이러니까
1: 예.
3: 나중에 저기 그 떠나드리고서 또
1: 예.
3: 약을 더 저기 주문하려고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막힌 게 어디 막혔는가? 대뇌가 막혔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인체 내에서 전신을 이렇게 그 지휘라는 총사령부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체의 일체 이런 운동 행위에 이것을 몽땅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뇌 안에는 크고 작고 이런 혈관 신경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 당환, 편탄, 예, 이런 온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예, 대뇌가 통하지 않고 사지가 마모교고 그리고 입관은 이 빗뚤어 올라가고 이 마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넘길 때마다 자꾸 개끼고 그다음에 발을 하면 들기 바쁘고 다리를 하면 이렇게 막 무거워나면서 이래 걸음 걸기도 바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 이런 장애, 그러니까 실진.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 줄 모르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뇌가 이런 그 지배해 놓고 말하게 되면 스위치를 한다 할 때 开关을 한다 할 때 사지는 이런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이런 신경 이것을 우리 전기선이 이런 링센 호센 여기다 비교한다 할 때 어느 링센 통해도 그렇고 호센 통해도 그렇고 이게 같이 통해야 되지 한 개 통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에는 그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약들은 혈전을 녹이는 데만 집중하지 이런 호센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한 타인은, 주요하게 황진수한 타 쉐피캉에 이거는 대뇌의 이런 혈관, 신경, 이것을 몽땅 회복해줘서 잘 통하게 해줘서, 우리 인체 내 여러 가지 이런 중풍을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그 다음에,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우리 약 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이런 방면에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데는 환자분들을 정말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제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환자분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4번째 시간입니다.

0: 알산날의 황량한 마을 교적을 잊지 못한다. 설사를 넘는데 필요한 물자는 별로 보태주지 못했지만 많은 신변 전설을 엮었다. 마음 착한 백성들은 이전처럼 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권고한다. 홍군 전사들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나 괜찮은 소재지만 지나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30년대 중국에서 일부 작은 현 소재지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작은 식당 몇 개, 잡화점 몇 개, 포목전 한두 개, 사천이나 광서, 운남 귀주에서 나는 진짜 약재를 판다고 자랑하듯 써붙인 오래된 약방 하나가 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 볼일 없는 현 소재지라도 빼앗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였다. 현 소재지인 천전에 들어가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것도 홍군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다. 푸른 띠처럼 맑은 청이강을 쭉 따라가면은 천전성이 보이었다. 도시 곁에 있는 대강산과 낙칠산이 서로 마주보며 돌문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천전성이었다. 성 안에 들어서면은 허름한 거리에 가게들이 적지 않게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团도 천정성에 이르렀다. 전사들은 여기에서 꼬박 이틀을 머물면서 설산을 넘을 준비를 하였다. 준비란 잘 먹고 거리에 나가 일용품을 사고 서둘러 집신을 삼고 양식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를 잡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땀을 흘리는 데다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여 이가 한번 자리를 틀게 되면 도통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그럽게 대해준다고 점잖아질 놈들이 아니니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약품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가 전전처럼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그나마 얼마 살 수도 없었다. 주니에서 입대한 두 철주는 걱정이 컸다. 함께 입대한 미소우가 말라리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자그마한 얼굴은 턱이 더욱 뾰족해지고 두 눈마저 사발만하게 튀어나와서 참 보기 안쓰러웠다. 리소우는 곁에 사람이 없을 때 두철주에게 슬쩍 물었다. 배정동지, 언제쯤 귀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집 생각이 나나? 응? 리소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떼었다.
1: 여긴 생전 처음 보는 곳이잖아요.
0: 두철주가 웃으며 위로했다.
1: 강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대여섯 개 성을 지나왔어. 우리는 무상계급이야. 어? 농민들처럼 종일 동그박 휘어진 버드나무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어?
0: 리소는 얼굴을 붉히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1: 배정동지, 제가 설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2: 걱정 마. 이 두철주가 있는 한 대우는 널 버리지 않아. 응?
0: 두철주는 리소가 먹을 약을 마련하고 집신도 한 클레 삼아주었다. 그제야 리소우는 조금 마음을 놓는 듯하였다. 부대는 청이강을 따라 부흥으로 전진했다. 청이강이 바로 앞에서 흘러가고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청이강도 자꾸 좁아져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강이 되었다. 하지만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떨어질 때는 마치 야생마리 날뛰는 듯하였다. 급한 성질이 대도화가 비슷하였다. 산밑을 내려다보면 산골짜기에서 흰 용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 물줄기 위에 좁은 등나무 넝쿨다리가 놓여 있었다. 청이강은 협금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살이

0: 젠데다가 벼를 에일 듯 차가워서 폭이 넓지 않아도 건너기 어려웠다. 로우산을 지나 포흥에 이르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포흥에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현상이었다.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면은 푸른 산이 보이었다. 시내의 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으며 길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걷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 말처럼 어느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온 시내의 냄새가 풍길 만하였다. 홍군이 하도 빨리 오는 바람에 적들은 시가지를 반도 못 태우고 달아났다. 도철준에는 보홍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에 설산 기슭에 있는 교적으로 향하였다. 보홍에서 교적까지는 100리쯤 되었다. 홍군은 가는 길에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다. 적들은 홍군을 설산으로 몰아가 서서히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홍군이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적들이 벼랑에 나 있는 길을 파괴하고 다리를 부셔놓았기 때문이었다. 가는 길에 장천교라는 잔도가 있었는데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되었다. 암벽에 구멍을 내고 나무를 박은 다음 그 나무 위에 좁다란 널판자를 올려놓았는데 아래로는 청이강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구멍이 숭숭 난 암벽만 보일 뿐 널판자가 없었다. 앞에서 길을 내던 공병들은 할 수 없이 강 양쪽으로 천을 길게 맸다. 사람들은 강물에 들어가 천을 붙잡고 강을 건너갔다. 도철초는 강을 건너며 리소가 경류에 휘말릴까봐 내내 어깨를 꽉 잡고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뼈를 에이는 듯한 강물이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았다. 부대는 해가 지기 전에 교적에 이르렀다. 교적은 협금산 기슭의 작은 마을이었다. 홍군은 이곳에 지휘본부를 차리고 협금산을 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마을은 겨우 100가구가 될 듯 말 듯 자그마하였다. 그나마도 지저분하고 낡은 나무집이 태반이었다. 주민들은 거의 장족이었고 한족집은 몇 집 없었다. 협금산 기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협금산에 눈 쌓인 봉우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는 것은 여느 산과 다르지 않은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도 큼직한 태양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죽 등거리를 입고 한여름을 났다. 협금산에서 몰려오는 한기 때문에 어디 가나 쌀쌀하였다. 도철촌에는 예순 남짓 먹은 한족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섰다. 땡볕에 하도 타서 노인의 얼굴은 거무죽죽하였다.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 것 하나 없이 가난한 살림인지라 도망치지도 않았다. 도철촌에는 노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었다. 도철추가 덧물에 발을 씻는 리소를 거들어주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곁에 쪼그리고 앉더니 물었다. 아,
1: 자네들은 협금산을 넘으려고 보는군.
0: 도철추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었다.
1: 그건 노름이 아닐세.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협금산을 넘으려면 목숨을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들 하지.
2: 그렇게 무섭습니까? 에?
0: 노인은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이었다.
1: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라 신령의 산이거든.
2: 아니, 어째서요?
1: 내 말을 들어보게.
0: 노인은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 기름이 쩐 담배 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다.
1: 산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네. 목소리가 커서 산신령이 듣게 되면 해가 쨍쨍 내리쬐던 하늘에서도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니까. 그리고 한번 앉으면 영영 못 일어난다고. 그게 다 신령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어?
0: 리소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설마요? 두철주가 크게 웃으며 대꾸했다. 협금사님, 여기서 얼마나 맙니까? 에?

0: 더 올라가면 바로 설산이야. 여기 사람들은 신산체가 보이기만 하면은 위패부터 세우라고 그러지.
1: 그건 무슨 뜻입니까?
0: 무슨 뜻이겠나? 신산체에서 우로 더 올라갈 생각이라면은 먼저 자네 위패를 만들어 놓으라는 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니까. 응?
2: 노인의 말에 그만 소름이 끼치지 않다. 자그만 방에 한기가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의 몸이 으슬으슬해라다. 두철추의 얼굴에서도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다.
1: 신산체가 제일 오르기 힘든 곳인가요?
0: 예? 아니지. 구요 13파라는 곳이 또 있지. 거기 올라가면은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긴다고들 하지.
1: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기다니요?
0: 그러니 협검산이 괴상하다는 게지.
2: 로이는 담뱃재를 털어버리고 나서 다시 대통을 재웠다.
0: 사실 그 비탈은 보기에 평범한 것처럼 그리 가파르지는 않았다네. 그런데 처먹던 기운까지 잔해서 코로도 귀신이 다리를 잡고선 놔주지 않은 것처럼 걸음을 옮길 수가 없거든.
2: 그 말에 발을 씻던 니소우가 멍해지고 말았다. 그는 정말 귀신한테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1: 구요 13파를 지나면 꼭대기입니까?
0: 그렇지. 바로 왕모산체일세. 산 꼭대기 지은 절이야.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두 왕모산체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향과 돈을 조금 내놓으면은 왕모한테 보살펴 달라고 빌곤 하지. 하지만 열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서 열 사람 다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왕모산체 이러면은 함께 간 사람이 곁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일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살 걸어다네. 그렇지 않게 되면 굴려 떨어져 뼈도 못 추릴 거야.
1: 뼈도 못 추른다니요?
0: 그 깊은 눈 골짜기에 굴려 떨어지면 어찌 뼈를 추스릴 수 있겠나? 어?
2: 리소우가 겁에 질려 움츠리었다. 도철주는 분위기를 바꿀 생각으로 웃으며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몸소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들은 얘기입니까? 예?
0: 물론 직접 올라가 보았지.
2: 노인이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1: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2: 도철주가 말했다.
0: 그래, 돌아왔지.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줄 아냐? 함께 간 사람 둘을 그곳에 두고 왔지.
2: 이때 김울의 영장이 들어왔다. 도철주는 의례의 바르게 일어섰다. 리소우도 다급히 발을 닦고 일어서려는 걸 김태호가 말리었다.
1: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납니까?
2: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한테서 협검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철주가 대답하였다.
3: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요. 저도 금방 한 할아버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만만하게 볼 산이 아니더라고요.
2: 김오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앉아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죠.
2: 도철주가 못마땅하는 듯 대꾸했다.
3: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2: 김우래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3: 이 산은 공내산의 최고봉인데 산세가 험하고 높이가 해발 4260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을 산마루도 4114m거든요. 그러니 산소가 모자라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공기가 울려서 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거야 소리를 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에?
2: 도철주와 노인이 자리를 구원했지만은 김우래는 일이 있다며 소원을 저었다.
3: 오해서는 산을 넘을 수 있게 준비를 잘하라 하지만은 여기서는 딱히 살 게 없습니다. 술은 없어서 못 사고 생강과 고추를 좀 사는데 받아가세요. 저마다 지팽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떠나 점심에는 산 꼭대기를 넘어야 합니다.
1: 안 그러면 골치 아플 거예요.
2: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리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1: 소우, 이제는 떨리지 않겠지? 어?
4: 이제 괜찮습니다.
2: 리소우가 조그맣게 웅얼거리었다.
4: 하지만 이 신령에 산을 제가 살아서 넘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1: 신령에 사는 면 뭐 어때요?
2: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모두석 동지와 주부주석 동지가 까짓껏 신령하고 한번 겨뤄보라 하셨습니다.
2: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두철주를 바라보았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씩 조를 모아 한 조에서 한 사람씩 꼭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2: 사람들은 김우래를 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1: 소후, 걱정하지 말아요. 동지가 준위에서 폭죽을 들고 우리를 맞았는데 우리가 어찌 동지를 산에 두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2: 리소우는 걱정을 떨쳐버린 듯 마주보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복등 복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수에서는 자체 개혁으로 난점을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주동해 전주 고품질 발전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일전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선도식품연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 탱크 20여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밀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흐름선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5차례의 갱신,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건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흐름선을 갖췄으며 45가지 특색 맛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년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회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북경, 천진, 하북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에 봉사한 생동한 축도입니다. 현재 개발구에서는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가지 면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장려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융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속성장은 개혁의 실천 성과를 보여줍니다. 개혁 전 전주 각급 각류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그중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춰 우리주에서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 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길림 연령도 문화관광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조 개발구를 12개로 줄였는데 감축률이 14.3%였습니다. 유효자산 활성화를 유형별로 추진해 국유자산 배치와 사용 능률을 높였습니다. 사회 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의 위생 건강 봉사 직능 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 경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대상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게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와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소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했으며 인원 배치를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 개혁을 거쳐 전주 개발구 관리 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류 내부 기구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5가지 보조 세칙을 내와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의와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질을 높이고 요소 능률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일층 명확히 했습니다. 요소 보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장 강화를 통해 개발구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고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 개발구 기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이 차별화된 권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징용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비해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발전 옥토를 다졌습니다. 고질적 폐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부터 산업 군집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대상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끊임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분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은 도문에서 책임촌 건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최홍성은 책임촌을 살펴보고 촌주재사업팀 사업 전개 정황, 방조부축 책임 락착, 방조부축 조치 실시 및 이룩한 실제 성과 정황을 상세히 료했으며 초민과 촌 간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량수촌의 간부 대중은 예의 진취하고

0: 실속 있게 일해 마을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전급 집체 경영성 수입을 뚜렷이 증가시켜 향촌진흥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천주제 사업팀은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초민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량수촌 조사 연구를 마친 후 재홍성은 도문시 향산가도 흥안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묘족, 시보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인간 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조를 견제하면서 당건설 플러스 민족단결 사회구역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네 가지 들어주기, 네 가지 촉진 사업법으로 문예 공연, 자원봉사, 리론 선전 강연 등 활동을 120여 차례 전개했습니다. 흥안 사회구역은 손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도문시 민족단결 진보 선진집단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최홍성은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 일행은 도문시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람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2010년에 건설됐고 전시청 면적은 1300평방미터인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둘러싸고 전통무용, 음악, 의학, 미술 등 7가지 류형 119개의 각급 각 류형 무형문화재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주에서 유일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이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우리주 시범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관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함의를 깊이 발굴하고 전시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 체험을 강화해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 여러 민족이 서로 료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중요한 유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향촌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성규씨마냥 단단히 뭉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주월에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최홍성은 또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포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엄격히 맞추고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며 재반고리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0일 조정엽 추석 주금성이 용정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금성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들어시며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단결 분토에 강대한 합력을 모아 연변 도약 주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정시 용정실험수학교에서 주금성은 교정 민족단결진보 문화회랑, 독서코너, 선전단 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42번째 교원절이었습니다. 주금성은 교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명절의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일상교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청소년들의 가곡 정감을 육성하며 학생들이 중화민족은 한가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전파자와 실천자가 되라고 경도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에서 주금성은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을 찾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사업 회보를 참답게 총취하고 진지 건설, 기층 치리, 변민 봉사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주금성은 해당 사회구역이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과 연계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조시하고 대중들의 생산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다해 편민 봉사를 잘하고 정성을 다해 모순 분쟁을 해소하며 힘을 다해 대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주금성은 계산 둔진 교양 실천 기지를 찾아 현장 해설을 참답게 청취하고 전시 구축, 견학 활동 및 선전 교양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양 실천 기지라는 중요 선전 담채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견학 체험 형식을 풍부히 하며 진지의 파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들이 기지를 찾아 교양을 받도록 해 홍색 자원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금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계기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과 관철 실시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층 진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선전 형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중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해하도록 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전문 협상 기구라는 위치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이원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청취하며 대중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제안, 소형 건의, 사회 정황과 민의 정보 등 형식으로 적극 건언 헌책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인심과 공감대,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합니다. 조정엽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전경로, 용정시 당위와 용정시 정협 책임자, 주정엽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이 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정부 당조성원인 리시가가 개강식에 출석했습니다. 리덕부는 개강 동원 연설에서 우리 조 적십자회 사업, 특히 적십자 투명도 지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시가는 개강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 내 전조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현급 적십자회 임기 교체와 감사회 건설, 기층조직 보급, 인도주의 구조 봉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 이번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지 좋은 경험과 방법을 제대로 배워 실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조 적십자 사업의 질과 효율을 1층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적십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공신력 건설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 총회의 새로운 포지 요구를 실시하며 적십자 투명도 지수 건설, 시와 현 적십자회 임기 교체, 의식 형태 및 하반기 중점 임무를 재차 포치하고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강습에서는 업무 강의, 실천, 조사 연구 등 형식을 통해 전성 적십자 개통 사업일꾼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1층 향상시켰습니다. 주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고 부회장인 동양양입니다. 이번 강습반에는 업무 강의도 있고 여론 상황 실천도 있어 목적성이 아주 강합니다. 공신력 건설은 적십자회의 생명선이고 적십자 투명도 지수는 사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향후 우리는 적십자 투명도 지수에 비춰 차이를 찾고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재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선의를 실제적인 곳에 구현해 대중이 신뢰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햇빛 적십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0: 9월 12일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맹방송 전 매체 행렬에서는 두 축구 경기를 동시에 전 과정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에서 연맹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광서 항신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연맹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공식 사이트 및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40분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용거리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본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천이박사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우대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명서방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명서방은 불폐 위치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고, 그리고 장수로방, 이것도 이미 앞에서 하던 연속입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골한 목, 그리고 속 빨리 통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몇 가지

0: 충분히 구체 그 특점은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분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는 겁니다. 지금 멍, 수, 통, 이 몽속통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입을 좀 뽀죽하게 내보냅니다 하는 그런 발음에 속합니다.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지금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장병으로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빨리 읽어주는 제품이 몽속통인데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는데요. 10각에 8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때 한각의 가격은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한동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하라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드십니다. 장수로방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소금물, 연한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는데 완약에 속합니다. 우왕상치 환자는 그런 완약에 속하는데 이거 따뜻한 물로 드시게 되면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장수로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2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수로방 곰팥질 위주로 해서 모든 장기 평형을 유지하는 데서는 장수로방은 아주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명서방, 몽속통, 장수로방 이 세 가지 제품은 일단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장수로방 약을 얻어놓은 안시에 썼습니다.
0: 아, 이 제품이 잘 나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시고 효과가 너무 좋다고 치열하게 되었거든요.
2: 예,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내 이거 써보니까 나 이거 몸이가 항상 나는 얘 손발이 많이 차갑고 있지 않지 항상 얘 냅하고 이랬는데 손 이거 봐서 써보니까 나 손발이 많이 따뜻해놨네 있지 않지 이라는 게 전신이 가장 차갑다 이라는 게 가장 차갑다 밥 먹고 소화도 미내야 되고 이가 배 그냥 뭐 가스 타가지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쓰면서 내 소화도 참 잘 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2: 예, 그리고 특히 이게 머리 동각이 되면 내 머리 자꾸만 시춤에 모욕하면 머리 시춤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가득 나는데 지금 예, 이거 쓰면서 저쪽에서 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예, 머리가 검은 머리 올라온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기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목향이라든지 신체 두통해주는 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예.
2: 예. 예, 그리고 이걸 봐서 쓰니까 나 목욕이라 피부라는 게 많이 좋아진다.
0: 예, 그렇죠.
2: 가라운, 예. 예, 잔더리함 그냥 가라앉고 등등 이렇던 게 이거 쓰면 가라앉증 없어지고 피부가 아주 이거 반들반들해지면 예, 주름싸움도 없어진다.
0: 예.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2: 아, 네 그래 이 약 쓰면서 약 하나 또 가격도 얼마 좋습니까? 예.
0: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지. 가격도 예. 좋고. 198원인데 이번에 우대 가격을 하게 되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자체.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 담겨 있습니다. 예.
2: 예. 효과도 참 좋을까. 요번에 내 이거, 이 활동, 오늘 유조직에서 한 20각 더 살려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0각에 15각을 주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OTC 공약입니다. 예. 예.
2: 그리고 내 이거 지금 새로운 약이 나온 게 저게.
0: 몽속통.
2: 속통, 예. 몽속통 예. 약을 좀 참문합시다. 예. 안에 예. 무슨 증세 있는가 하기라면 이게 옛날에 이 자가 검사하면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있고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이 벤투털이 그냥 아프고 있지 않냐
0: 벤투털 혈관성 예. 두통이 전형적인 두통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모기가 항상 뻣뻣해 나면 자꾸만 쬐니까.

0: 한, 이게, 개들도 많고, 두물고, 이렇게 되면 좀, 이게 낫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쪽이 맞습니다. 조금만 어째도, 예, 차, 섰다, 이다, 힝하고, 어지럽고, 쨍쨍, 예. 그리고, 이 심리가 내가 많이 고르지 못합니다.
1: 예. 심장과 내 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네요. 예.
0: 예. 그리고 손발에, 손끝에하고 발끝에 두물두물 절여나고, 쨍쨍. 그 발끝이 잠깐만 속속 뭐 찍는 것 전체에 이런 감각이 좀 그렇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방송에 들어봤는데 이야기 내는데 지금 아주 좀 적감한 것 같습니다. 내 그래서 현님과 자문하고 이야기 좀 써보려고 그랬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지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에 속하는데 속이란 건 빨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통, 통하게 하는 제품인데 뭘 통하게 하는가? 심장과 뇌혈관에 막힌 걸 잘 통하게 해주면서 모든 공능을 평행시켜주는 역할하는 여기 29가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진기 다른데 없는 이런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유황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순유저 물소뿌리 농축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여기에 아주 희귀약재가 많이 들어갔고 싱칠 두통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막힌 걸 통하게 우리 지금 많은 문제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혀서 터지지 않으면 막혀서 통하지 못해서 이래서 여러 가지 중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몽속통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예, 네, 잘 모르셨습니다. 예,
0: 네, 모르겠습니다.
1: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장수로방 얻은 한 달 반은 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뚱뚱이 속에 나간 다음에 예, 실수 없이 나가고 그리고 예, 혈압 조절에 머리가 훌이 터분하고 맥이 없고 아래 다리가 그냥 맥이 없어 꼼짝 못하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한다 봤었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실 다 된다. 어님이 아프면 아우 그게 이렇고 이게 아파서 어찌래 근심했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1: 장수로바이 바로 장수의 비결 예. 거기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아랫다리라는 게 그리 맥이 없던 게 그것도 예, 아, 맥이 나오고 그리고 정신이 나오고 아이 밥은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군도 불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몽속통
1: 몽속통 예, 발음 조금 이상하지 예. 몽속통 다 예. 입을 뽀수하게 해야 예. 발음 나갑니다. 몽수통 예. 한정말은 이름인데 조선말로 그렇습니다. 몽속통
3: 그렇죠. 예. 예,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이 막힌 데 많습니다. 이 목대피도 예, 뻣뻣하고, 그 좀, 막, 어두 땡에는 예, 뻣뻣해서, 목을 돌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마대가지고, 저리, 가슴 고통 닦일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들어볼까란 별로 4개 맞는 것 같아서, 내 그래 문의합니다.
1: 여기 희귀약재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다른 약재에서는 비싸서 못 들어가는 이런 약재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통하게 해주는 데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 중풍 후유증 환자들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병원에 두 주 입원한 그 효과의 몇 배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처럼 이미 뇌혈전으로 진단이 나오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 제품이 빠릅니다. 결국 효과가 좋습니다. 예.
3: 그래 활동 좋을 적에 이 두 가지를 배달 받아서 좀 먹자 그랬나
1: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3: 아무래도 이해 나면 안 할까나 아무래도 이게 자꾸만 배라는 게 되기 말아야 나지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약을 싸서 먹자 그랬나
1: 예,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

0: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의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본처방에 담겨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된 큰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제일 첫점은 부산 텐징 해주는 역할합니다.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성공능 장애를 풀어주게 되어있고 지금 콩팥이 많이 함으로 해서 특히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근본으로서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특히 식은땀이 나거나 혹은 심장 공능이 불진으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이 심각하거나 혹은 얼굴색이 초췌하게 되거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 가운데 록각교 빨리 도와줍니다. 이제 시도해보신 분들 가운데 전세 이야기하는 게 확실하거나 그런 감을 진일번 느끼게 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꼬우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해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런 다음에 그거 따라가는 콩팥을 빨리 콩팥의 양을 부선청량 해주는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우리 모든 공능이 올라서 자면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어쩌면 요술금이 생기거나 혹은 단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로 인정해야 되지 그 단순하게 그렇다 말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성들은 쩡하면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콩팥 공능의 약화가 전열선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선종양 해주는 구변, 개구자의 변, 이게 구변이 들어갔는가 하면 록각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콩팥을 처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차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이 잘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눈이 밝아집니다. 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통변룬 장해소는 역할이 들어갔는데요. 육종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백자인이라든지 변이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석고프라든지 택서라든지 복령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단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그리고 부선 그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산주요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총체적으로서 우리가 장수가 보증되자면 오장육부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데는 여기에 특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듣건대는 장수로방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인기 제품으로 빨리 이걸 사가지고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벌써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 3주 좌우 안에서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이 띵가리고 지방간이 있어서 이 얼음 짜고 그림무지 하고 맥였고 땀을 세게 흘리고 이 짬이 나팠습니다.
2: 예.
3: 근데 지금 이 약수는 지금 이 얼음 짜고 그림무지 같은 게 이렇고 또 뭡니까 땀도 아예 나고 예 또 용밥이 맛있고 짬에도 등살로 되었습니다.
2: 예. 예.
3: 예. 그리고 예 또 이 위에도 좋습니다. 예.
2: 소화가 잘 됩니다. 예,
3: 예. 소화에 대해서, 예, 그저 때가리무에 소화에 대해서 밥을 욕 먹기 싫었습니다.
2: 예.
3: 그것도 간다리 있고, 속이 그대로 있었는데, 소화 잘 될까, 밥을 형 잘 먹고, 밥이 욕 맛이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3: 길에 내 소화가 있네도 설설한데, 이게 또, 콩팥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2: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음지입니다. 예.
3: 음지입니다. 예, 남자는 콩팥이 나쁘다만, 니가 가는 사운데.
2: 남자나 여자나 콩팥이 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처집니다.
3: 예, 콩팥이 나빠서.

0: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식전 한 시간에 딱 한 번만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완전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로우 텐지 범한테 날개가 달린 극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맥이 나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장수로방역에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쓰시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서 보존되게 되어 있으니까 2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나 약이 잘 모르지만 28가지
0: 큰 처방입니다.
1: 예, 예, 딸이 보고 용
0: 처방 좋죠. 예,
1: 처방 좋답니다. 예.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처방 자체는 설명되는 그 어간에 벌써 많은 분들이 머리 가운데 빨리 반응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대 활동이 또 좋으니까 우대 활동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그 우대해서 드리는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방은 한 각에 198원입니다. 20각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13원이니까 1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우리 설명을 통해서 나가게 된 데는 기본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지고 수족이 많이 맥이 떨어지고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쉽게 해지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쉽게 유종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혹은 콤팥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실제 지금 전열선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분들 이 제품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귀가 잘 들리고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그 외에도 골격이 든든해지는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새로 이렇게 나오는 약을 이제 몇 시간 듣고 있는데 장수로방입니까, 이름이?
0: 예,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 하나는 장수로방, 콤팥을 예.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장수를 보증해주는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수변도 잘 통하고 정신이 나고 이런 저렇게 소화가 잘 되면서 그리고 기혈 보충을 해주는 제품이 장수로방이고 두 가지 제품이 새로 나왔으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요. 멍석통의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빨리 통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제품이 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선생님,
0: 예, 이제 예, 장수로방을 문의하셨으면 장수로방에 대해서 말씀할 수도
3: 있어요. 장수로방에 이렇게 예. 내 동생 남자인데 이제 육식이거든요. 육식입니다. 그런 게 이제 콩팥이 허한 지에 다리 조금 이렇게 좀 치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뭔가 머리가 그 어제 듣지 못한다. 두세 번 소리치 말해 그랬습니다.
0: 콩팥이 많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선시해 그렇습니다.
3: 듣지 않는다. 숨이 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주의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이거 쓰게 되면 귀가 뚫립니다. 시도해 보세요. 완전히.
3: 열립니까?
0: 예. 뚫립니다. 귀가 뚫립니다. 예, 예.
3: 그게 무약입니까? 뭡니까?
0: 이게 완약입니다. 우왕상치환처럼 그런 완약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아침에 따뜻한 물로 그거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삼키게 되면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장수로방.
3: 선생님 완약이라는 게 그게 산타와 같은 그런 게
0: 그렇죠. 예예 예. 동글동글한 게 그게입니다. 예예. 예. 예.
3: 한날에 한 번인가?
0: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아홉 구라면 되는데 꽤나 덩어리가 큽니다. 그런데 하루에 네.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3: 공복이든가?
0: 공복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제품이 빨리 흡수가 되는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 이거 드심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모든 거 공능을 조절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로방의 인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포함해서 이 처방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 여기 네. 28가지 진기약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견제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콤파츠 네. 중심으로 해서 소화가 또 잘 되고
3: 싸다
0: 예,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3: 그러시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나올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선생님,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그 장소로 와봐, 좀 담은 아주.
1: 저도 예, 말씀하세요.
0: 좀 가지 들었는데, 예. 나는 어떤 상황인가 뭐, 예. 첫째 머리가 흰하고 머리에 뭐 까뚱뚱으로 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예, 예.
0: 그리고 숙공을 까운으로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1: 예.
0: 심장도 나쁩니다.
1: 예.
0: 어, 떨리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 딸린 것을 황황하고, 소경도 나쁩니다.
1: 예.
0: 그때 되게 많습니다.
1: 예.
0: 너네 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날마다 생긴다.
1: 예.
0: 그래, 이 장수도방이 내게 맡겠는가 하래서 박 선생님에게 자문합니다.
1: 아,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 들어보니까 기본으로서 장수도방 이 제품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장수도방 이 제품 자체도 좋은데 진일보를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걸로 인정하는데 그럴 때는 몽석통이란 걸 시도해보세요. 몽석통. 예, 그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습니다. 이거 예. 빨리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29가지 진기약제가 들어갔는데, 인공유황이라든지, 인공사형이라든지, 그리고 진주라든지, 예.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청열해독을 하면서 빨리 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석통입니다. 이제 말씀한 네. 거 들어볼까? 심장과 뇌혈관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네. 돼 있으니까 빨리 이거 육두구라든지 홍화, 치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두구,
2: 네.
1: 이 특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연변 대신 교육 강습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박송천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그럼 오늘도 먼저 박송천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송천 시인은 이 1990년도에 예, 길림성 도문시 홍광향, 그러니까 지금이 그 벽수촌, 예, 여기서 출생하고 2010년에 도문시 제1고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 예, 본과 예, 여기를 졸업했는데 전업은 화술전공.
0: 예.
1: 그리고 2012년에 대학교 시절에 예, 연변작가협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연변작가협회 리사, 아, 그리고 현재에 연변 대신 교육 강습학교 조선어 강사, 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연변 조선족 자체주 진달래 문예상 문학류 샛별상을 수상했고, 연변 작가협회 6일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골든 해양 아동문학상, 네, 또 웰빈 아동문학상, 그리고 연변 교사 시조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은 이 가슴 시린 계절에 사랑을 묻는다라는 시집을 출판했고, 동시집 다른 레몬 다른 바나나, 그리고 또 동시집 아침놀, 이런 동시집도 출판했고, 그 외에 수필 32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예, 박송천 씨는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살 고등 시절 천혜작을 발표하면서 시에 어선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 쓰는 흉내를 내며 문학이 변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0: 고민과 방황으로 가득한 사춘기를 시로 견뎌왔습니다. 사랑과 정열로 넘치는 20대를 시와 이야기하며 낭만 속에 행복했습니다. 시와 마주하는 동안만큼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진실된 속내를 시어에 담아 한 수 또 한 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나는 비로소 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형식이 시 형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시를 썼고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가 지면을 통해 빛을 보고 수상까지 이어질 때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는 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에 진학해 화술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이 시장성 수업을 통해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시장성 무대에서 활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로 받은 위안과 시에서 얻은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였지요. 시와 함께 해온 날보다 앞으로 시와 같이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시로 세상을 사랑해도 보고 시로 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울림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결국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박성준 시인의 구체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입니다.
2: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 박성찬. 못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이 끌어번진다. 잘 익은 된장 한 술에 고달픔을 달래며 엄마의 하루가 위로를 받던 밥상. 뜨거운 가난을 숟가락에 담아 훌훌 불면 문풍지 사이로 세워두는 바람도 춥지 않았다. 엄마야, 서리 낀 창문가에 아침 볕이 내려앉으면 웃음으로 맞는 새날이 눈부셨다. 사랑으로 희망을 연주하며 없는 세월에도 가슴에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내 엄마야. 지금 난 못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절학을 부글부글 끓인다.

0: 예, 이 시는 예, 2025년 12월에 연변 일부에 실린 작품입니다. 시인은 예, 시래기 장국을 끓이던 엄마의 어제를 생각하면서 그 장국 속에 스며든 엄마의 사랑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그 장국은 멋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에, 삶을 끓였고 그 장국은 또 뜨거운 가난도 불어버렸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든 찬바람도 쫓았으며 그 장국은 없는 세월에도 한가슴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엄마의 사랑입니다. 시래기 장국으로부터 한 가정이 지나온 추억과 역사를 애워왔고 또 그 와중에 흘린 엄마의 진한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마지막에 그 장국은 오늘날 내가 끓이고 있는데 멋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철학을 끓인다고 한술 더 뜨면서 장국으로부터 엄마의 사랑으로 또 나의 인생 철학으로 승화시켰어. 소박한 필추로 큰 인생 가모를 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는 제목이 강바람입니다.
2: 강바람 박송찬. 걸음마다 흘리는 세월의 구겨진 염탄, 오리오리 튕기며 옛말 연주하면 아버지 참대낚시의 한숨이 미끼로 걸려있었다. 고요에 잠겨 숙성되어간 가슴, 아리게 얼룩진 시간 닦으며 담배 연기는 모란개로 뿌옇게 피고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조리 안쓰럽게 짧았다. 어쩌다 겨우 눈이 멀었다는 돌종개 한 마리 몰리면 희슥한 머리 뒤로 젖히며 피던 웃음, 저글저글 주름의 기억은 저녁놀 살포시 끌어덮고 붉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황홀도 하여라.
0: 예, 이 시는 2021년에 문화시대 3기에 실린 시인데 시인은 강바람에 안고오는 추억 속에 아버지를 그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 지금 이 순간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낚싯줄은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줄이 안쓰럽게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른거리는 햇빛은 어딘가 조금 넉넉한 생활을 낚으려는 아버지 로고를 암시하는 것 같고 가느다란 낚싯줄이 안쓰럽게 짧다는 건 당시 우리 집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누님은 돌종개가 물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일도 있었던 아버지와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늙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분투하고 그리고 또 시적 장은 용케도 그런 걸 다 받아넘기며 붉은 빛, 밝은 빛이 저녁 노을을 흔연히 황홀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사나입니다. 시가에 마음 짠하면서도 어딘가 시적 자익은 내면의 의지가 잘 표현된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눈입니다.
2: 눈, 박송찬. 시리게 표백된 사연은 응고의 시간을 눈부시게 알아가며 꿈을 살찌운다. 바람 차가운 계절에 몸을 맡기고 살점 흩날리는 이야기는 겨울 동화. 님은 한창 깊은 잠을 선율려 엮고 자고 온 걸음마다 노래가 울린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환생의 설렘이 뛰는 심장, 방울방울 녹아내리는 시간 속에 사랑은 아이러니 피어난 꽃이여. 남 몰래 그리웠던 우리의 인연, 다시 울린 가락이 하얗소. 눈이 새굵게 하얗소.
0: 예, 이 시는 연변문학 2021년 9월 호에 발표된 시인데 천연에서의 눈처럼 하얗게 표백된 사회는 차갑게 응고되는 시간을 아르며 오히려 꿈을 키웁니다. 여기서의 눈부시게 알린다는 표현,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시적 언어로서의 겨울이 그 량기가 단순한 죽음이나 멈춤만이 아니라 내면이 꿈을 살찌우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련에서의 시인이 시간이 흘러 봄이 오면 눈이 녹듯 환생의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숨겨두었던 그리움이 인연이 다시 울려 퍼지는데 그 가락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굵게 하였습니다. 이 중에 하얗다는 천년이 표백된 사연과 연결되면서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순결한 재탄생의 이미지로 변주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겨울 눈이 차가움과 응고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꿈을 살찌우고 시간이 흘러 녹아내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사랑의 아이러니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연의 새굵게 하였소라는 반복은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지나 새로운 하얀으로 거듭난 순간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박선청 시인이 겨울을 통해 그려내는 사랑의 역설과 환상의 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다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1: 어느 겨울 아침, 박성찬. 고민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부드럽게 씹으면 시린 이빨 사이로 한숨이 풀풀 새어나와 햇살의 눈부심마저 부담스러운 미소 한 움큼이다. 낯설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건만 잔뜩이나 포풀인 감정의 흔들림은 어색하게 담배 한 대 꼬아물고 뜨겁게 태워본다. 빛바랜 영혼의 광택은 시뿌옇게 토해 나오는 아슬한 숨결 따라 부질없는 몸부림을 앓고 고달픈 사연은 뒷길 주춤되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계절을 한탄하는 잔향기를 내뱉으며 곱게 얼어붙어 영혼을 살겠단다. 내일이나 모레 또 어느 아픈 시간을 책임지라는 가녀린 숨소리를 앞당겨 들어야 하는 서글픈 모닝커피 한 잔을 우리 함께 나누면 뜨거운 고소함에 눈시울 붉어지겠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2: 예, 이 시간에 장백산 잡지 2016년에 발표된 시인데 눈 내린 겨울 아침이 전경과 함께 시인이 그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서정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어느 겨울 아침은 차갑고도 따뜻한 모순된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쓴맛을 더 달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차가운 계절을 오히려 감각적으로 쓰다듬고자 하는 시인의 그 태도가 애틋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풍길입니다.
1: 단풍길, 박성찬.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고운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군 나로 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성숙의 계절은 사랑에도 참아 떠들 수 없이 숨고이 죽인 고백. 가는 걸음걸음 속삭임이 바스락되어 서슬바람에 자락끌려 뒹굴다 휘날리다 한 장 두 장 간절한 사연 적어 번지 없는 편지. 운명이요, 숙명이요, 륜휘의 방황이요. 살아서 푸른 가슴들이 죽도록 읊조린 사랑. 울긋불긋 펼쳐 보이는 진실된 속내. 내몰차게 지우며 가는 환생의 궤도에는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2: 예, 이 시는 2022년 3월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번에도 역시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단풍길이란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성숙과 미련 그리고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에서 보면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꼰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분이 아로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단풍이 물드는 길을 걷다가 자신이 떨쳐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는 듯합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하나하나가 모두 애수, 즉 애처로운 슬픔이 젖어 있다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쓸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저미는 그 후반부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이 한 줄이 정말 강렬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미련, 이것은 단풍잎처럼의 겹겹이 쌓여 두툼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인. 아마도 예술을 꿈꾸던 젊은 날 도시에서 펼치고 싶었던 삶,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맞이하는 현실, 그 사이의 그 간극에 이토록 많은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아닌지. 단풍잎이 그 쓰러짐을 통해 인생의 한 단락을 빗대고 울픈 것이 돋보입니다.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숨결입니다.
1: 봄의 숨결, 박송찬. 바람은 향기 몰고 와 시간의 틈새에서 옛말을 울고 볕조임 부드러운 졸음 한낮 싱그러운 하품이 바랐소. 만남이 부끄러워 가끔 눈빛 숨기려다 흘리는 정석, 가슴의 넓이만큼 부푼 설레임이 느긋이 잎을 피우고 가로 세로 뻗는 아지 끝, 봄곳이 튀어나온 입술은 핑크빛 립스틱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세월을 걷다가 있다가 힐끔 쳐다보면 그대여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2: 네, 이 시는 2023년 연말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는 봄의 따스한 햇살, 바람, 새싹, 꽃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설렘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특히 마지막 연의 그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현재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즐기자는 유쾌한 초대로 일으킵니다. 박송천 그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봄날이 련가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계절 아리입니다.
1: 계절 아리 박송찬. 가을이 흘리고 간 흔적, 가지에 걸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말라버린 가슴에 바람 새면 바스락바스락 고요가 조각나는 소리 나를 세운다. 햇님의 윙크가 위안이 되는 아침, 기억의 별린들이 맥없이 널려있는 거리, 담배 한 대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 사랑하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리 앞에서 겨울마중 나서는 걸음 흥겨움이어라. 모진 바람 불어불어 홀려리나 붙길, 삶은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2: 이 시 계절 아리는 2021년 1월

0: 네, 연변일보의 바비탄 씨인데, 이 씨는 계절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알아내는, 앓고 알아내는 그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천연에서의 고요가 조각나면서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듯한 이 감각은 상실과 시간의 무게가 내면을 어떻게 배어내는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 다음 면에서의 담배 한 대의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는 구절은 쓸쓸한 일상의 전경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포착해서 위안과 허무가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 면에서의 삶의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라고 고백하는데, 즉 가장 척박하고 쓸쓸한 순간에도 추억 속에는 노래가 살아있다는 깨달음, 이는 계절이 아름을 겪은 끝에 도달하는 어떤 평화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가을이 상처에서 시작해 겨울을 맞이하는 흥겨움을 거쳐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성천 시인 특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발견한 강인함과 시적 언어의 긴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작품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 마지막 가르침, 박성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다. 서른을 넘어 마을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몇 번이고 불러왔던 엄마. 가실까봐, 정말 또 나실까봐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만 태운 시월은 내 편이 아니었다. 칠순대 맞춘 치마쪼거리 곱게 입고 영영 길을 떠나시는 엄마에게 술잔을 채워넣고 큰절 세 번에 미어지는 가슴, 마지막 인사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일어섰다. 살아가는 것이, 허리 쭉 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었기에 웃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발길을 옮겨야 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이별은 심장이 아리게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의 일깨움이 되고,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지라든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0: 이 시는 2025년 12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엄마의 죽음을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한 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가됩니다. 제목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어머니가 생전에 해준 마지막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 가지 뜻으로 읽힙니다. 먼저는 어머니 생전의 마지막 당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져라 라는 그 대목이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지. 그리고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별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리벨은 심장의 아리기에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이 일깨움이 되고 라는 구절에서의 리벨 자체가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리우를 상기시키는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화자로 하여금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자가 스스로 체득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 터득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슬픔을 안고도 얼굴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실천한 이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목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화자를 살게 하는 힘을 함축하며 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결국 이 시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라 상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죠.

0: 제목은 봄의 서서입니다.
1: 봄의 서서 박성찬. 마른 가지에 새손이 올라와 희망의 선율이 꿈을 쫓으면 미래가 부활된다. 동면식혈은 가슴이 찬바람에 마르고 야비다. 이젠 깨어나야 하는 5월의 미소가 반가워 살결 부드러운 속살을 파랗게 드러내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 여리다고 함부로 꺾으려 마오. 부드럽다고 차마 쓰다듬지 마오. 긴 시간을 새겨온 아픔 끝에 다시 피어나 아직은 당찬 내일을 품고 거듭나는 길이라오. 가을의 흔적이 바스락 울리는 가랑잎새 사이로 비집고 다시 일어서는 나는 지금 나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봄에 홀로 서 있어.
2: 예, 이 시는 2017년에 예,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 봄의 서서란 말은 이 계절의 변화를 빌려 내면의 성찰과 재생을 예, 노래한 그런 작품. 천년에서의 죽음처럼 보였던 곳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른 봄의 기적을 희망과 꿈,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예, 겨울 동안 동면했던 가슴이 이제 올해 미소가 반갑게 다가오고 에,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며 정체성 회복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예, 연약한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예, 가을의 흔적과 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층위를 깊혀놓습니다. 즉 고독하지만 단단한 자기 발견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렇게 봄을 단순한 환희의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거듭남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홀로 서는 존재의 당당함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침해를 마주하고입니다.
1: 아침해를 마주하고. 박성찬. 만남이 소집어 빨갛게 짚힌 웃음. 손조 반기는 발이 세월의 틈새 비집고 가지 뻗는다. 새겨진 연륜 세어보니 가야금 열두줄에서 튕기는 이야기. 바람의 꽃으로 덩그러니 흔들리고.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손수건. 조심히 주어 사연 읽어보면 만남은 예고된 이별. 시간이 색바랜 사랑 미련 짙은 낭만이었다. 흩어지는 사색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여놓고 오늘의 시작을 기꺼이 사랑하여도 그대여 우리의 추억은 헐값에 세워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2: 예, 이 시 역시 2021년 9월 호 연변문학에 실린 시인데 시 아침해를 마주하고는 이 만남과 이별 그리고 시간이 남긴 흔적을 섬세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이 아침해 아래에서의 만남을 따뜻하게 그려내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세월이 틈새와 가야금 12줄은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울려퍼지는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가야금 줄마다 새겨진 이야기는 결국 바람의 꽃처럼 외로이 흔들릴 뿐입니다.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손수건. 이 구절은 그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손수건에 적힌 사연을 통해 시적화자는 만남은 예고된 이별이라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의 색이 바랜 사랑 그러나 여전히 짙게 남은 미련과 낭만이 그 이별이 본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이며 오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여 우리 추억은 헐값에 세어 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라고 말하며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결코 값싸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추억의 가치와 리벨을 겪으면서도 현재

0: 사회를 긍정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전고마비의 계절에 박송준 시인의 진솔하고 정감이 짙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임 선생님의 시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뜻깊은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리 활동을 합니다. 예. 이런 특별 우리 활동은, 이번 기회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현금 500원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독일 기술로 된 1980원짜리 나미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1610원을 총 금액에서 161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4,000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 본약도 내곽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장약 심내방 본약도 또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의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또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의 약들은 다 400g짜리였죠. 예.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예. 특히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에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그 야생에서 자란 약재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예. 당당하게 우리 약은 그 해발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죠.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이 어떤 분들은 어째 비싼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비싼 것만큼 그 효력도 또 효과도 대단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죠. 예. 특별히 흡수가 빠른데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제소한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아, 또 그 그런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아주 좋죠. 예, 예, 그 우리 이 또 이 장약심리방구는 또 아,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또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사람하고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많이 참 무섭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나도 얘, 그, 초장약 심리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1: 어떤 약을 따로 먹었는데, 심장이 따가봤으니, 5분도 급하고 집에 안산 모여 있었습니다. 계속 바투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게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리고 얘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데, 귀에 소리 나는데, 소리 나서, 잠도 자주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심리방 먹고 싶어 잠이 잘 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잠이 그렇게 잘 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1: 그래요.
0: 환자분 정말 야구에 욕 많이 썼지, 그모임까. 그런데도 나게도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복 수구설이 그, 이렇게 심장이 따갑던 것도 지금 해결받지.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잠도 안 오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이런 것도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예 됐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근데 이게도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수구설이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야듭달 썼는데. 예.
1: 그래, 나, 이런 환자도 많이 도배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 술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이나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술이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예. 이 약을 저기나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잘 됩니다.
0: 잘 되는 약이지 않습니까 원래?
3: 예, 선생님이 지도를 또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 그것까지 있으니까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그렇지.
3: 예, 지금은 이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저는 또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이렇게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막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면풍까지 와가지고 술을 웃거나 저기나 말하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또 퍼뜩퍼뜩 돼가지고 술 고생했는데 예, 앞달 좌우 이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이 약은 예, 서당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라니 야생약재들도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0: 다릅니다. 서로 예, 사람이고 사암다 다르다는.
3: 예. 그래서 이 남편은 예, 이렇게 뭔가 검사한 게 예, 수치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의자를 모였습니다.
0: 예.
3: 그래 지금 이 장애 심내방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아, 심장이 예, 너무 좋아져가지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0: 심장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알립니다. 이 약은 예, 서장약이고 중약인데 예, 예,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그다음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 예, 그리고 예. 용경협심증이 예, 그리고 예. 아, 그 관심병으로 있거나 그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에,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며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지자를 넣었거나 또 지자의 변두리에서 지금 헤매거나 또 예, 지자를 넣으라는데 지금 그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못 넣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지부 그 남편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그렇게 심장이 편안해진다 잼까 예. 이 약을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집니다.
3: 예, 심장이. 그래서 예, 부부간에 예, 이 약을 예, 계속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0: 예, 그럼 좋죠. 예.
3: 예. 그리고 예, 이번 저기 남은가 우대 활동이 너무 큰 우대 활동을 하니까나 예, 우리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좋죠. 예.
3: 예, 그런데 우리 저기나 언니는 예, 지금 알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 심장이 형 이렇게 나쁘고 결국 네 경색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 소개로 이거 쓰고 있는데 예, 내가 이번에 우대 활동이 너무 큰 우대 활동을 이렇게 예. 하고 예, 이때까지 이렇게 없는 우대 활동을 한다고
0: 예.
3: 예,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오야 그럼 나는 이번에 배달 받아쓰겠다며 배달해달랍니다.
0: 예, 이 심장이 나쁘고 뇌경색이 두 번이나 왔다면은 우리 이 심장병 치료하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중풀이라면 이런 분들이죠. 이게 이런 예. 분들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약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이 쓰는 게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야 이번에 좀 활동이 너무 좋아서 저는 며칠 전에 배달 받아와 계속 당기려고 그래서 중풍 예방하자고 쓰려고 예.

0: 그것이 딱 치료된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선생님이 개발받고 딱 그래서 중풍을 치료한다고 진근경 세계 모든 그런 관상 동맥 경화에 내 동맥 경화에 이런 거 딱 비열부덕 치료한다고 쓰니까 확실한 효과 봐서 어느 도만 오시 산에 두번 와서 반신지유지 굳고 그래서 정말 용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활하기 자립하기 바빴댔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1: 예.
0: 이 어려우니까 눈이 다도 피고 얼굴 마디 어느 상에 약이나 물 먹자면 태도시 떨어가지고 정말 많고 많으냐고 써봤지만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에다 비하면 예, 정말 이 약, 그런 이 약은 교수랑 그건 인전에 쓴 약은 정말 수학생이나 어린 아이입니다.
1: 거기 이 약을 써보면은 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 뭐 확실하게 난다 말입니다, 이게.
0: 안다.
1: 예.
0: 약재로 따져도 이 여기 들어간 손 약재들 얼마나 좋은 약재.
1: 그렇죠, 예.
0: 예. 아이, 그런 모든 약재가 4,500m 이상의 그, 아이, 산소 소장량이 많은 약재들.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약효는 더 말할 게 있으니까 거기다 수료법이지 아이 그 다음에는 또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하지 하루 세 번씩 꼭꼭 먹지 아이 이 보물급 약이지 아이 그럼 뭐
1: 바짝 치료를 해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0: 약까지 들어간 약이지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거기서 약과고 딱 따서 보물 자기병 치료될 수 있는가 요거 보라 하고 그 다음 비분번호로 딱 보라 하고 그 다음에 상자 이 약을 들고 선생님이 5년 반 어선 강에 거의
1: 이제 열흘만 있으면 딱 5년 봐야 됩니다
0: 예 상자도 예. 바뀌지 않았지 들고
1: 국약 비준번호도 바뀌지 않고 장자도 바뀌지 않고 장약 집단이라고 딱 그냥 쓰여 있고
0: 그리고 장약이라고 딱 소장 예? 딱 밝혀 두 가지
1: 장약 집단이라고 딱 밝혀지니까
0: 두 가지 문자는 다 지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런 약이 아이 신이 말고 어떤 약을 신임에 쓰겠습니까 상에서 모두 이런 주목까지는 이런 약이지 그러니까.
1: 예, 세계 이학이 거부들도 이 약에 대해서 중시를 돌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나 예. 그러니까 아이 심장하고 뇌혈관 질병이 있으면 정말 이 약을 아이 초과할 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금 들고 오랫동안 먹고 있지만 왜 이거 아이 그런 오래 먹겠습니까? 약을 먹어보면 먹는 도중에 반복이 없고 항상 먹을수록 머리 더 맑아지고 아이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정상이고
1: 그렇죠.
0: 말할 게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두대지 아이 그 사람 잘자지 아이 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이렇게 쓰고 또 좋으니까 나
1: 예.
0: 이번 약이 이번에 그거
1: 여보세요?
0: 예.
1: 예 어째서 예, 또 끊어진다 그 신호가
0: 그래서 내
1: 귀에다 잘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어째 먼 데서 들린다 말입니다 용 가깝에서 아이 들리고 예.
0: 그 내 소개를 지금 다 쓰는 분이 있는데 우리 여들이 그 안에 대해 세 번 오다 나니까 나 이렇게 어제 마녀는 이렇게 풍호의성을 이렇게 손발 손 뜨고 해서 꼭 펴놓고 식사를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1: 네.
0: 지금은 아예 바깥하고 마음대로 세비를 쏟아 풀 수 있고 이 약은 오랫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비도 품하던 거에 예, 소개를 하고 딸도 이런 식물신경물란으로 같이 이렇게 씻고 서 있어다니까 먼저 딸에도 배달받았는데 이번에 활동이 있었거지 쏴보면 이런 활동이 없다 하니까 나 아이 아내님도 또 싸겠다고 예. 이거 오늘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이 배달 받으시려면 이번에 이 우리 활동 아주 정말 큰 우리 활동이고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삼
0: 예, 1년 지나야 이런.
1: 하하, 맞습니다.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맞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삼약신 예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는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씩 먹이면 살다가 예, 선생님이 삼약신 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야, 일곱도 다운 먹은 후에 선생님을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4일, 5일, 7일, 여기 다 병 줄여 이 약 먹었는데, 야, 그렇게 효과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3: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찾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전례 없는 특대 우대 활동에

0: 장바에서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또 1년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0: 예.
1: 아주 맞습니다. 큰 우리 활동이죠, 예.
0: 예. 그래야 수세는 한 가지 뭐냐, 거네.
1: 예.
0: 내 장약 신예방을 써서 예, 뇌출이 올 수 있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지 해서 문의한다.
1: 절대 없습니다. 예, 이 장약 신예방은 뇌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이 뇌중풍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또 말하고 그건 뇌경색이라고 하죠. 예, 다른 하나는 또 대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안심하고 써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이 약을 제조하는데 우리 주요 약재 홍경천이라는 이 약재를 보면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상이 아주 진귀한 야생 약재이고 또 그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또 속하는 이런 약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예, 이 홍경천 볼 때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죠. 예.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지죠.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이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이를 속하는 그 서홍화의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데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 성분은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또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황계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황계사포닌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을 하죠. 예, 그러면서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준다. 예, 우리 개구 장약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천궁하고 당귀 우술 이 성분도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이 터지 중풍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분이 안심하고 써도 좋은 약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 이런
0: 예,
1: 분들은.
0: 알려주겠습니다.
1: 예. 알려주시려면 그분들한테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다 알려주십시오. 예. 혹시 이런 사람 만나면.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0일간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 장약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신예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금덕만 단약 신방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러고 저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뱅덤에 어느쪽 방콜이 있어서 항상 근심했습니다. 예.
1: 방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연하게 그렇게 근심 많이 합니다.
3: 예, 글쎄 떨어지고 언제 떨어져서 무슨 정말 시한보탄 타고 있는 저를 그렇게 근심했습니다.
1: 어, 맞습니다. 그런 근심했다는 예. 게 맞습니다.
3: 그래 신입한 떡다바 먹고 경찰한 결과에 예, 방팔이 싹 녹아나갔을지 없었어요.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심장 아주 항상 숨이 차고 예, 답답함에 앞뒤 가슴에 쏙쏙쏙 찌르게 돼.
1: 예.
3: 이 증상이 없어지고 특히 나는 돌봉구 같은 거 하면 가슴이 영 답답하고 숨이 안 나오고 이랬습니다.
1: 예, 그렇죠. 네,
3: 그러다 이 심리방문 후부터 예, 조금 예, 돌봉구 같은 거 이래도 조금 가슴이 답답하나 숨이 막히는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아, 그러는 것도 영, 아, 가슴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집사람도 예, 당내 앞에 저런 혈압이 높고 항상 어지럽지 않고 사지 저리고 특히 밤소변이 영답았습니다.
1: 아, 예.
3: 네. 그래, 이야 뭐 후부터 소변 저도 줄어들고 조금 어지럽지 않은 날이 살 같다면 영 좋아합니다.

0: 예.
1: 그렇죠. 예.
0: 근데 우리 특히 야속가 전에 이번 정말 적대할 때 참고야 또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배달받아 갔습니다. 예.
0: 예. 근데 한 가지 문의합시다. 예. 우리 쇼츠 친구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해라니 하고 아래 해랍 차이가 70 내지 80이랍니다.
1: 아, 예.
0: 아, 이런 사람이 해랍 매각 차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좀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이런 해랍 매각 차가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 위 해랍하고 아래 해랍 차이. 그런데 그분이 해랍 매각 차가 70, 80 그렇게 된다지 않을까? 예. 이 매각 차가 커지면 동맥경화가 나타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 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콜레스테롤이 또 그 높거나 가미우삼지가 높거나 아 이런 분들을 또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죠. 예. 예. 그 이런 걸 치료를 해 주면은 또 그 혈압 조절이 또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예. 예. 그 이런 걸 해결해 주면은 또 그 아래 혈압하고 우리의 혈압 이 차이가 올라가던 것이 매각차가 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다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서 혈압이랑 예, 그 잘 그 조절해 주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 이런 보면은 동맥경화 치료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황계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 천궁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 들어가 그런 지룡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 동맥경화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번에 절대 영접증 좋을 때 써야겠단다.
1: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십시오. 이번 기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안간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이 장약이 해발 4,500m, 5,400m 이렇게 고산에서 사람 성경체로 들어가고 또 네 가지 영황금이 들어가고 공룡 수치가 또 딱 명백하다 했어요.
1: 예, 그렇게 명백합니다, 원래.
3: 예. 그래서 그런데 혈압이 여섯 달부터 선생님이 그 방송하에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 늘리면서 다른 한 가지 방법 결합했을까요? 어떤 그 인연인데 어떤 여덟 달 후부터는 그래서 이 약만 먹었는데 혈압은 완전히 어떤 이렇습니다.
1: 예.
3: 정말, 정말 나쁜 동안 명약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발성적인 세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그랬는데 그 증상도 감도 없이 사라지고 예, 지금 소화 이런 것도 예,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만 싸움을 했는데 그것도 증상이 좋아지고 예, 관절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있으니까 남편도 용 여러 가지를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3: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유, 예.
3: 예, 사촌 언니를 소개해서 지금 약 쓰고 있는데 그분은 심장도 아이 놓고 주자도 예, 두 번이나 했습니다.
1: 예.
3: 두 번이나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쪽에 위도 아이 놓고 여러 가지 질병 많아 쓰고 있는데 효과 좋단다. 언니하고 이번에 활동이 좋아서 우리는 부부에 먹다고 쌌는데 언니 싸겠습니다. 이럴 때 싸라고 약도 더 쓰고 돈도 더 쓰고 하니까 얼마 썼는가 아까 아, 그게 뭐 감사하다며 오늘 싸겠다며 그랬습니다.
1: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잘 예.
1: 건강하십시오.
2: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우리 혈관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우리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간다.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아,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아,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아,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이 들어서 됩니다.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아,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예, 얼마나 중요하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자체 개혁으로 난점을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주동해 전주 고품질 발전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일전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 탱크 20여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밀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흐름선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다섯 차례의 갱신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건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흐름선을 갖췄으며 45가지 특색 맛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년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회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북경, 천진, 하북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에 봉사한 생동한 축도입니다. 현재 개발구에서는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가지 면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장려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융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속 성장은 개혁의 실천 성과를 보여줍니다. 개혁 전 전주 각급 각류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그중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춰 우리주에서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 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길림 연령도, 문화관광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조 개발구를 12개로 줄였는데 감축률이 14.3%였습니다. 유효자산 활성화를 유형별로 추진해 국유자산 배치와 사용 능률을 높였습니다. 사회 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의 위생 건강 봉사 직능 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 경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대상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게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와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했으며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 계획을 거쳐 전주 개발구 관리 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류 내부 기구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다섯 가지 보조 세칙을 내와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의와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질을 높이고 요소 능률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일층 명확히 했습니다. 요소 보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장 강화를 통해 개발구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 개발구 기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에 차별화된 권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비해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발전 옥토를 다졌습니다. 고질적 배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부터 산업 군집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대상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끊임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분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은 도문에서 책임촌 건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자를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최홍성은 책임촌을 살펴보고 촌주재 사업팀 사업 전개 정황, 방조 부축 책임 락착, 방조 부축 조치 실시 및 이룩한 실제 성과 정황을 상세히 료했으며 초민과 촌 간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량수촌의 간부 대중은 예의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해 마을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촌급 집체 경영성 수입을 뚜렷이 증가시켜 향촌 지능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촌주재 사업팀은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초민들의 생산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량수촌 조사 연구를 마친 후 최홍성은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건설사업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묘족, 시보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인간 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솔을 견지하면서 당건설 플러스 민족단결 사회구역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네 가지 들어주기, 네 가지 촉진 사업법으로 문예 공연, 자원봉사, 리론 선전 강연 등 활동을 120여 차례 전개했습니다. 흥안 사회구역은 선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도문시 민족단결 진보 선진집단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최홍성은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 일행은 도문시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람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2010년에 건설됐고 전시청 면적은 1300평방미터인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둘러싸고 전통무용, 음악, 의학, 미술 등 7가지 류형 119개의 각급 각 류형 무형문화재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에서 유일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이자 관광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우리 주 시범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0: 문화재 전시관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함의를 깊이 발굴하고 전시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 체험을 강화해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 여러 민족이 서로 료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중요한 유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향촌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성규시마냥 단단히 뭉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주월에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최홍성은 또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포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엄격히 맞추고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며 재반 고리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0일 주정엽 추석 주금성이 용정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금성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들어시며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단결 분토에 강대한 합력을 모아 연변 도약 주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정시 용정실험수학교에서 주금성은 교정 민족단결진보 문화회랑, 독서 코너, 선전단 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42번째 교원절이었습니다. 주금성은 교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명절의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일상교수 전과정에 융합시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청소년들의 가국 정감을 육성하며 학생들이 중화민족은 한가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전파자와 실천자가 되라고 경려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에서 주금성은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을 찾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사업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진지 건설, 기층 치리, 변민 봉사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주금성은 해당 사회구역이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과 연계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조시하고 대중들의 생산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다해 편민 봉사를 잘하고 정성을 다해 모순 분쟁을 해소하며 힘을 다해 대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주금성은 계산 둔진 교양 실천 기지를 찾아 현장 해설을 참답게 청취하고 전시 구축, 견학 활동 및 선전 교양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양 실천 기지라는 중요 선전 담채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견학 체험 형식을 풍부히 하며 진지의 파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들이 기지를 찾아 교양을 받도록 해 홍색 자원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금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계기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과 관철 실시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층 진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선전 형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중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전문 협상 기구라는 위치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위원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청취하며 대중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제안, 소형 건의, 사회 정황과 민의 정보 등 형식으로 적극 건언 헌책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인심과 공감대,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합니다. 조정엽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전경로, 용정시 당위와 용정시 정협 책임자, 주정엽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이 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정부 당조성원인 리시가가 개강식에 출석했습니다. 리덕부는 개강 동원 연설에서 우리조 적십자회 사업, 특히 적십자 투명도 지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시가는 개강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 내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현급 적십자회 임기 교체와 감사회 건설, 기층조직 보급, 인도주의 구조 봉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 이번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지 좋은 경험과 방법을 제대로 배워 실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조 적십자 사업의 질과 효율을 1층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적십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공신력 건설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 총회의 새로운 포지 요구를 실시하며 적십자 투명도 지수 건설, 시와 현 적십자회 임기 교체, 의식 형태 및 하반기 중점 임무를 재차 포치하고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강습에서는 업무 강의, 실천, 조사 연구 등 형식을 통해 전성 적십자 계통 사업 일꾼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1층 향상시켰습니다. 주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고 부회장인 동양양입니다. 이번 강습반에는 업무 강의도 있고 여론 상황 실천도 있어 목적성이 아주 강합니다. 공신력 건설은 적십자회의 생명선이고 적십자 투명도 지수는 사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향후 우리는 적십자 투명도 지수에 비추어 차이를 찾고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재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선의를 실제적인 곳에 구현해 대중이 신뢰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햇빛 적십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0: 9월 12일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맹방송 전 매체 행렬에서는 두 축구 경기를 동시에 전 과정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에서 연맹 룡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광서 항신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연맹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공식 사이트 및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40분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거리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고장,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멜로디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 보내드립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본다면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옥 작사 리룡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절여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좋겠죠. 오늘도 모두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이 자리 잡은 곳이 있죠. 가족, 연인, 고향. 모두 사랑이 머문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길성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사랑이 머문 곳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연변입니다. 이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이어서 리영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가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온 하루,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심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0: 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 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 더 드립니다. 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당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또 본약도 더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하고 또 선물 명절 세트를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명절의 기분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고령화 시대면서 누구나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바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이런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명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야, 나는 이 심장이 나빠서 밤에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2: 예. 자다도 그저 부터 깨나고 막 숨이 올라오지 않아 막 그랬는데 그게 이롭습니다.
1: 예.
2: 그리고 기관질이 나빠서 그래서 계속 기침하고 가래 목에 딱 붙어 들어와지고 그랬던 게 그것도 막 좋아집니다.
1: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호흡가 나지 아니 납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위나 빠서 밥 바로 못 먹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밥이 바로 맛있습니다.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1: 예.
2: 그리고 생각밖에 무릎이 아파서 나는 이 무릎이 아파서 마음 밖에도 크게 못 나갔다 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생각밖에 무릎이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약, 그래요. 하루에 한번 먹지, 효과 좋지, 정말, 야, 내게는 이야기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1: 네.
2: 우리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네,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이번 활동이가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1: 예, 그리고 요즘에는 어제부터 이 동충하초 본약도 충족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선물 세트도 다 충족하게 준비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좀 동충하초를 뭐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예, 먹던 중앙에 제일 저녁일 때다 먹어보니까나.
1: 네.
3: 예. 예, 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그냥 뭐랄까, 눈약을 싸다 눈에다 엮고 이래 했는데, 그게 많이 좋아질 때다, 지금이.
1: 네.
3: 그냥 눈이 까까라고, 건조하고, 피지고, 이랬댔습니다. 그냥 가렵고, 이랬던 게, 이거 먹은 후부터 효과 완전하게 알리고, 저는 증상 다 소실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뭔가 뭐, 안 먹던 중간 제일 좋은 약이지, 다른 약에 비해서 확실히 좋았을 때다.
1: 네.
3: 그리고 저녁이면 심장이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많이 떨리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러면서 뭐,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예, 허리 깨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슴이 동거리지 않고, 예, 진정이 잘 된다. 저는 편안했습니다.
1: 네.
3: 예,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오랜 기침이 있어서, 예, 조그만 기침이 고 무슨 캐캐고 한 다음에 소변이 막 새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네.
3: 그리고, 먹어보니까 진짜, 예, 고산 지역에서 다,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약이지. 아,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 풀로 되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 어디에 있어가 얼마나 신기했을까.
1: 네.
3: 거기에다 발효까지 했잖아요. 확실히 효과 좋았을 때 나한테는. 뭐, 예, 그래 지금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효과 잘 보지. 증상이 막 여러 가지 증상 날마다 해결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네.

0: 그럼 일이 좋을 때 내가 아무리 효과 잘 보고 있을 때 노스 알려고 된다.
1: 예, 지금 또 활동이 제일 좋은 예. 우대 활동이고 예. 이 동충 하초는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약인다. 꾸준하게 예. 쓰다 보면은 체질이 개선된다. 예. 이 뜻인 줄 몸을 든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0: 예, 예. 하루에 한번 먹고 나면 편안하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이런 약입니다. 예, 바로 우리 발효시켰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입니다. 예, 때문에 그 활성도가 본 이 약제보다 얼마 더 높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저도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기관지염이서 기침간에 심했는데 이거 쓰니까 기침간에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위가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고기만 먹으면 설사를 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고기 먹을 설사를 안 합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나가요. 오가가는 감기 다 했는데 지금 감기 안 걸려서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관절, 머리 관절이 아파요. 조금 걷고 쉬고 했는데 지금 쉬지 않아도 마음대로 활동해도 됩니다.
1: 예.
3: 머리가 힘도 안 돼.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숨도 안 차고. 예. 그리고 혈압 온전되니까 이제 혈압 파동이 심해서 머리 아픈데 지금 혈압 온전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예.
3: 이 약이 정말 이 동충하도 신기한 약인데 4,500m 안내 환경 살아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 풀러 이런 약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높은 데서 하라니.
1: 예.
3: 이야기. 그리고 이 약이 또 하루에 한번 먹어도 좋습니다. 다른 거는 세 번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그건 이 한 번 먹어도 좋습니다.
1: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열라드과학 써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열라드과학에는 23과학 들으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을 1,000원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3,000원 가치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있고 또 먼저 예약하면은 198원 하는 이 교시부터 두 각을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예전인가?
1: 맞습니다.
4: 예, 나도 동사하초 밟은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영 고생했는데 동사하초 밟은 먹은 다음부터는 어찌 잠 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아, 좀 맞췄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름이 여름 타가지고 얼음 좀 식하게 했습니다.
1: 네.
4: 네. 근데 이 동사하초 먹은 다음부터 그것도 이렇게
2: 잡음이 너무 큰데요. 여보세요.
1: 무슨 노래 소리 그리십니까?
4: 노래 소리 그리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
2: 여보세요.
4: 예.
2: 네, 말씀하세요.
4: 예, 그리고 예, 심장에서도 해가지고 예, 박근복이 문을 여는 깎고 이 항항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생계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네.
4: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예, 한번 먹어 이렇느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통난 게 중시 아니냐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은 날 밤잠 잘 자 그런지 이 약을 그래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하고 몸이 헷갈아지고 이렇게 또 밝아지니까 이렇습니다. 이 약.
1: 네.
4: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파 발을 걸지도 못하고 다리 허리 아파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네.
4: 이 약이 특수하게 좋은 거는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 얼마 좋습니까 시름 넣고
1: 네.
4: 그전에 정말 황제들이 먹던 약이 되고 그런지 확실히 효과도 좋고 한 가지 약을 여러 면으로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난 얼여름 영 편하지 않습니다. 좀 얼음 쬐이고 뭐이고 없지 밥도 잘 먹지
1: 네.
4: 이번 활동 얼마 좋습니까 예?
1: 네.
4: 활동에 참가하자 그랬다
1: 네.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다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저는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이름 자체에도 아주 신비로운 생명 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면은 풀이 된다는 이런 뜻에서, 예, 지어진 이름이고 이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0: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곰팡이 일종인 동충하초 기운이가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라든가 성충의 침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철에는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창하초 발야증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도 떨어지고 혈압이 높았다. 나보다는 다더이만 했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자극하나 꿈이 많으면 나는 매일 밤에 잡생각이많은 매일 밤이라는 못 잤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깨나면 정말 정신이 났습니다. 지내 잠을 못 자고 그렇겠지. 그랬던데 이 동초같은 바라등으로 쓰고서니 혈압도술 우선 달리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 예, 머리 그렇게 아프고 정상도 나아졌지. 지금 뭡니까? 밤에 잠을 잘 잡니다.
0: 네.
2: 그렇게 잡생각만큼 잡생각 어딜 딱 하는지 없고 밤 인간 잘 자고 그래서 아침에 깨면 정신 나지 않습니까?
0: 네.
2: 영적과 마음이 좋소 기쁨 나왔는데 잠이 잘 자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심장도 나빠갖고 아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더 말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슴 막 잡아 두드렸습니다. 어찌 낫겠는가 해갖고
0: 네.
2: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 약 쓴다부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0: 네.
2: 그래서 뭔가 예,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지 지나가는 감기는 빼놓고 다 했습니다. 지네 그래서 지금 감기가 안 걸립니다. 지네 그래서 예, 위가 나빠갖고 밥을 잘 못 먹어서 지네 그냥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밥이라도 그런 미달 못 먹고. 그래, 정말, 예, 맥이 안 나서 그래서 맨날 룰다리만 타고 그냥 이랬더랬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무슨 일 자꾸 먹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제안한다. 지나 먹는 것 같아. 그래, 잘 먹어놓이 맥이 나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네. 그래, 이러면 가끔은 또 기관지 나빠가고 나는 기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침 좀 안 치지 않습니까? 기침 많이 나쁜다.
0: 네.
2: 나던게 예, 그래도 예, 이 약은 정말 예. 늙어들 약을 먹다 얼마나 힘이 되고 불편합니까? 하루에 여러 가지 약을 먹다 그런데 이 약은 예, 하루에 한번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약 먹을 근심도 없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약은 예, 사태나 밤에 드시는 이런 악랄한 꼰지대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렇게 잘한 약재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초하초밖에 그리고 발효시킨 약재니까 정말 약은 신기하고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날 뭡니까? 약은 있지만 우리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약에 약을 더 주지 각종 선물을 많이 주지 동시에 경제상에서 많이 줄 약인데 이런 활동 나서 좀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가, 예, 선생님, 두 번 선생님 수고를 한다.
0: 예.
3: 예, 이 동충하초 나도 예, 먹은 지 한 반에서 넘어 됩니다.
0: 예.
3: 그런데 이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정말 난 병이 많았습니다.
0: 예.
3: 어림진하고 심혈관 병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장 비율 많았습니다. 간, 담낭 다 나빴습니다. 기관지도 나쁘지. 그런데 하나하나 이 먹으면 써서 이 약은 좀 좋습니다.
0: 예.
3: 이 약 먹을까 예, 감기다 걸리고 기침다 해나고 예. 그 다음에는 단나라 나빠까 다 가듬이 내 몸 어떤 게 계도 예. 지금 아무거나 다 이렇다 만다 지금.
0: 예. 예.
3: 간도 봄 가을은 또 간에 나빠서 그냥 간염 약도 먹고 이건 또 약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그때까지 또 계속 또 썼더라 안 받는다 그냥 아프지. 그래던 게 그래던 차에 그 약을 이렇게 포기라고 해서 저는 무슨 약이 아이 되겠다 했는데 동충하초 먹어보자 해서 광고 듣고 서 약을 먹었는데 정말 예, 먹을수록 하나하나 없어진다 정말 약이
0: 예.
3: 약이 예. 결국 이 약이 또 특히나 예, 딱 한 번만 먹으면 예, 그래도 어느 약을 다른 약을 먹을 그런 필요 없다면 다 하나하나 해결될까 그러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을 예. 그래 나는 이번에 그런 저기 할 때, 언제 할 때 용서했습니다. 예. 이렇게 돈 할 때 있는 것 같다고 있다가 예. 죽었었다고.
0: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나도 아무래도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 약은 정말 간편하지 않고 하나를 한 번씩 먹으면 예, 딴 약을 아이 먹어도 다 해결될까 예, 엄해 좋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할 때는 돈 할 때 이런 할 때는 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렇게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특별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로초하고 양귀비 젊음이 묘약으로서 현대인들이 장수의 비결도 여전히 동충 하초 섭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발효 동충 하초 균부는 단순한 이 전통 약재의 효능을 넘어서 예, 우리 인류의 삶하고 질과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도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도 쓰지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 동충 하초 균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예, 이 전통이 신비로움을 벗어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명인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로년분들이 폐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하면서 신체 전반의 예, 전반적인 이런 활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동충하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의 규명이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요한 성분이라 할 때에는 코디세핀이라는 이런 성분은 다양한 이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연 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지금 100분의 11%가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은 28% 높아지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 면역 세포에서 NK세포라 할 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적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입니다. 예, 바로 이 핵심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상기도 간염을 예방하고

0: 치료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하나는 이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썼는데 지금 이 관절도 같이 아프지 않다. 이거는 예, 우리 코디세핀 성분이가 천연 항생제 바로 소염을 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는 예, 더욱 또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성분을 보면은 주요한 성분은 이 다당류입니다. 이 다당류는 코디세핀과 함께 이 동충하초에서 이 량대 활성 분야에서 단순한 면역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예, 즉 이 뜻인 즉 면역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작용을 하면서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 아마 지금 대부분 분들은 예, 오래 쓰신 분들은 확실히 쓰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중로년에 들어서면은 인체 각 기능도 예, 빨리 저하되거니와 노화가 예, 진행되는 게 화의 알기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중로년에는 이 노화가 고속도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각종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안에 피부도 좀 깨끗해지면서 좀 머리도 에, 두통도 있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런 노화 증상이가 많이 제거됩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다면적인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산소 리용률을 많이 높여서 심장을 든든하게 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는 심장이 예, 가슴도 답답하면서 좀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보면서 심장이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서 효과가 선명합니다. 예, 우리 노화가 진행된다 할 때에는 몸에 염증 인자가 또 많다는 거 말합니다. 예, 이런 염증 인자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예, 이런 노화에서 또 저성 노화를 또 예, 재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발효 과정을 거친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되고 현저하게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도 감소시키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 효과가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우리 당뇨병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병 그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1: 네.
0: 예, 그래서 이 당뇨병 합병증에서도 지금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예, 이 신장 합병증하고 심혈관 합병증이가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두 가지 합병증에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모두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고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지금 오래 쓰다 보면은 하나는 오전은 이 혈당 약을 크게 드시지 않아도 내 혈압은 영 온정되는 이런 느낌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맥경화가 있거나 혹은 고혈압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입니다.

있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홍룡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에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산골 마을의 소박한 정취와 행복한 웃음이 곳곳에 퍼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전분선 현경숙의 인창으로 들어보시죠.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신학산 작사 리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와 행복을 선사하는 연변. 연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선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 연변.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 가요. 김송희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연변의 모습.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에서 많은 행복을 쌓아가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정이 넘치는 연변, 사람들의 환한 웃음, 아름다운 자연 풍경, 고향의 모든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초대의 마음과 함께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가요,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땀 흘린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해보면서 오늘도 자신의 분야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팔꽃은 생명이 강인함과 순간의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아래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정도 아래 56개 민족은 조국이 대가정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근 작사, 양춘목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을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경득 작곡의 그 대품을 황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좋은 날이 됩니다.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에 주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 고향 연배를 염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배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Check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곽을 구매하시면 한곽을 더드리고 네곽을 구매하시면 세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우리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0: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 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자모로의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싸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예. 역시 그 처방약은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쟀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예, 남색으로 된 것이 있어서 예.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이래서 OTC 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 지금 약국이 얼마나 쓰가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예.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OTC 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육 보신 환우는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또 불안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예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교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건내보시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콩팥을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주소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콩팥이나 간이나 비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건내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몇가지 아깝고 나야 된다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하고도 진귀한 비싼 약종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의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거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이 공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내경사 온 후부터 뒷골이 뻣뻣하네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어깨를 후두드라면 머리에다가 그 소리가 나옵니다.
0: 네.
2: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0: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럼치 않나고 가슴 떨린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알깁니다, 이 알수.
0: 예, 그리고 너 전에 전립선을 이래, 아, 방파변이 닿고, 사변을 한번 보다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 그래놓고 허리 아프고, 아, 배 당기면서 이래, 아프던 게, 예, 건네보지 않으면 어때? 와, 고된 다수 줄어들고, 사변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시원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다음 자장 사람 내게는 예, 효과 좋지 더 먹자고 내가 좀 다달바 쪼갠다.
1: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0: 예.
1: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은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예, 건너보세요. 내 동생입니다. 예, 내 동생 남자 동생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해 소리 많이 내뱉으시고,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던 게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는 거 자기도 들었니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선인데, 그에 밤에 소변 네 번 다시 보는 게, 어제 세 번이나 두 번, 만에서 세 번 보고 보통 두 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 되지 선생님.
1: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쓰십시오.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더니 혈압들이 정상에 돌아온단다. 약을 이렇게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제가 먹고 여 시간 먹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먹기 이렇단다. 올라가게 간단다 선생님.
1: 아, 혈압 약이?
3: 예. 네, 혈압약 두 번씩.
1: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3: 예, 혈압 조절이 용서하신다고 약이 용, 어쩌면 이게 보기가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래. 그래, 내보고 말하라는 게지. 그래. 이제 약 더 쓰겠단, 더 싸겠단다. 오늘따.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그 우유는 덥고, 아래는 냉한 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이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짱 뚜주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우리 아저씨의 나신 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또 전열선염이 심해서 예.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그냥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야기 확실히 영 좋습니다. 그냥 한 거리에 어지럼증이 나던 게 우선 이렇단다. 그리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이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도 조금 이렇게 나가고 얘 맥이 없이 뒤고 나가던 게 속이 시원하고 우선 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얘 콕 다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예.
2: 예.
4: 감사합니다.

0: 가만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0: 입주를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어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집에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도 이제 핵도 있고 신장도 아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 네.
2: 미국에서 지나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 물이 어지럽고 고립심하고 그래서 수준으로 비해서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좀 수준이 있지 뭐 아침에 좀 불씨 바짝 나고 그럴수록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방송해도 심지어하고는 관계 없죠.
0: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는 예,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좋아집니다.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 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십시오.
2: 네. 501-2797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전문의 상热下汗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꾹꾹꾹꾹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써가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의 보신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찾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

0: 우리 그 효능의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대전에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네.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6번째 봤습니다. 범사변으로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2: 오, 그래, 구하여 쓴다부터, 밤소변에, 아, 정말, 한 번 내리,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2: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예.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래,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예.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0: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이깐님 뭐 구별 쓰고 이거 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어제 환단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장사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찌
1: 많이 좋겠습니다.
3: 그분이 대단하셨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속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그 환단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전화 어째 거기 자리에 어찌나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양의 아서에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1: 여자라.
3: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자체 개혁으로 난점을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주동해 전주 고품질 발전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일전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선도식품연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 탱크 20여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밀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흐름선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다섯 차례의 갱신,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건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흐름선을 갖췄으며 45가지 특색 맛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년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회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북경, 천진, 하북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는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에 봉사한 생동한 축도입니다. 현재 개발구에서는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가지 면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장려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융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속 성장은 개혁의 실천 성과를 보여줍니다. 개혁 전 전주 각급 각류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그중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춰 우리주에서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 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길림 연령도, 문화관광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조 개발구를 12개로 줄였는데 감축률이 14.3%였습니다. 유효자산 활성화를 유형별로 추진해 국유자산 배치와 사용 능률을 높였습니다. 사회 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의 위생 건강 봉사 직능 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 경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대상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게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와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했으며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 개혁을 거쳐 전주 개발구 관리 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류 내부 기구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다섯 가지 보조 세칙을 내와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의와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질을 높이고 요소 능률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일층 명확히 했습니다. 요소 보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관리 방법과 공업 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장 강화를 통해 개발구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 개발구 기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에 차별화된 권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 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비해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 발전 옥토를 다졌습니다. 고질적 폐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부터 산업군집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대상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끊임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분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은 도문에서 책임촌 건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최홍성은 책임촌을 살펴보고 촌주재 사업팀 사업 전개 정황, 방조 부축 책임 락착, 방조 부축 조치 실시 및 이룩한 실제 성과 정황을 상세히 료했으며 초민과 촌 간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량수촌의 간부 대중은 예의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해 마을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촌급 집체 경영성 수입을 뚜렷이 증가시켜 향촌 지능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촌주재 사업팀은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초민들의 생산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량수촌 조사 연구를 마친 후 최홍성은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묘족, 시버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인간 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솔을 견지하면서 당건설 플러스 민족단결 사회구역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네 가지 들어주기, 네 가지 촉진 사업법으로 문예 공연, 자원봉사, 리론 선전 강연 등 활동을 120여 차례 전개했습니다. 흥안 사회구역은 선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도문시 민족단결 진보 선진집단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최홍성은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 일행은 도문시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람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2010년에 건설됐고 전시청 면적은 1300평방미터인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둘러싸고 전통무용, 음악, 의학, 미술 등 7가지 류형 119개의 각급 각 류형 무형문화재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에서 유일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이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우리 주 시범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관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함의를 깊이 발굴하고 전시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 체험을 강화해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 여러 민족이 서로 료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중요한 유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향촌 지능을 착실히 추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성규

0: 마냥 단단히 뭉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연민의 도약 주월에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재홍성은 또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포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엄격히 맞추고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며 재반 고리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0일 조정엽 추석 주금성이 용정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금성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들어시며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단결 분토에 강대한 합력을 모아 연변 도약 주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정시 용정실험수학교에서 주금성은 교정민족단결진보문화회랑, 독서코너, 선전단 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42번째 교원절이었습니다. 주금성은 교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명절의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일상교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청소년들의 가국 정감을 육성하며 학생들이 중화민족은 한가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전파자와 실천자가 되라고 경려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에서 주금성은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을 찾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사업회보를 참답게 총취하고 진지건설, 기층치리, 변민봉사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유예했습니다. 주금성은 해당 사회구역이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과 연계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조시하고 대중들의 생산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다해 편민 봉사를 잘하고 정성을 다해 모순 분쟁을 해소하며 힘을 다해 대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주금성은 계산 둔진 교양 실천 기지를 찾아 현장 해설을 참답게 청취하고 전시 구축, 견학 활동 및 선전 교양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양 실천 기지라는 중요 선전 담채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견학 체험 형식을 풍부히 하며 진지의 파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들이 기지를 찾아 교양을 받도록 해 홍색 자원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금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계기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과 관철 실시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층 진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선전 형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중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해하도록 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전문 협상 기구라는 위치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이원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청취하며 대중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제안, 소형 건의, 사회 정황과 민의 정보 등 형식으로 적극 건언 헌책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0: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인심과 공감대,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합니다. 조정엽 부조석이며 비서장인 전경로, 용정시 당의와 용정시 정협 책임자, 조정엽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전성 적십자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이 9일 연기를서 있었습니다. 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정부 당조성원인 리시가가 개강식에 출석했습니다. 리덕부는 개강 동원 연설에서 우리조 적십자회 사업, 특히 적십자 투명도 지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시가는 개강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 내 전조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현급 적십자회 임기 교체와 감사회 건설, 기층조직 보급, 인도주의 구조 봉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조 각급 적십자회에서 이번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지 좋은 경험과 방법을 제대로 배워 실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조 적십자 사업의 질과 효율을 1층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전성 적십자 개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적십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공신력 건설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 총회의 새로운 포지 요구를 실시하며 적십자 투명도 지수 건설, 시와 현 적십자회 임기 교체, 의식 형태 및 하반기 중점 임무를 재차 포치하고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강습에서는 업무 강의, 실천, 조사 연구 등 형식을 통해 전성 적십자 개통 사업 일꾼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1층 향상시켰습니다. 주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고 부회장인 동양양입니다. 이번 강습반에는 업무 강의도 있고 여론 상황 실천도 있어 목적성이 아주 강합니다. 공신력 건설은 적십자회의 생명선이고 적십자 투명도 지수는 사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향후 우리는 적십자 투명도 지수에 비춰 차이를 찾고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재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선의를 실제적인 곳에 구현해 대중이 신뢰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햇빛 적십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1: 9월 12일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맹방송 전 매체 행렬에서는 두 축구 경기를 동시에 전 과정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에서 연맹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광서 항신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연맹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 공식 사이트 및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40분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더문세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졸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의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네, 연결시 강북 쪽에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을 특별히 알뜰하게 잘 가꾼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m40cm, 높이가 2m20cm 되는 중고 가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는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연결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네,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집안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또 열 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한 가정집에서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숙박 가능한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067-1308번, 1363067-1308번입니다.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선품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3: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2: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4: 새집 광고를 하겠습니다.
2: 집을 세주려고요?
4: 네. 네. 집을 세워주는데
2: 네.
4: 위치는 이제 연변 1층 북쪽에 있는 슈프 하이네입니다.
2: 네.
4: 연변 1층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2: 네.
4: 7층 집이 6층이고
2: 네.
4: 면적은 40평방이고
2: 네.
4: 두 칸이며
2: 네.
4: 집이 깨끗합니다.
2: 네.
4: 아래 1층은 큰 초수가 있으며
2: 네.
4: 앞에는 작은 시장이 있으며 손나가 다섯 갈래 있습니다.
2: 네.
4: 여러 방면에서 생활하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4: 집세는 매달 500원입니다.
2: 네.
4: 연계전화 159
2: 네.
4: 4430
2: 네.
4: 9670입니다.
2: 그래요. 159-4430-9670번.
4: 여우죠. 네. 딸님, 저는 지금.
2: 네, 잘 적었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고맙고요. 네.
4: 네, 수고하세요.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

0: 놓치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있는 대우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0: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늘경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선달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 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연변 1종 북적현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요. 버스 선로가 많습니다. 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네, 연락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4430-967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3개월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에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아들 가게 은행 3만 원 그 좌우 받겠습니다.
0: 3만 원 좌우. 알겠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뒤번호 팔려고 그런다.
0: 네.
1: 지지층은 하남에 원익시가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4.
0: 네.
1: 3892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결시 군종문화활동 즐거운 연길 무대가 일전에 상왕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총 3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이 펼쳐지며 여름철 내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결시 여러 군종예술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청년광장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가무와 기악,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이어왔습니다. 연결시 문화관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종예술단체들의 연습을 지도하며 공연의 질을 높였습니다. 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붉은의 변강비춘회를 비롯해 군무, 장거소년, 경축양걸, 아름다운 연변, 가야금 독주 등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시청각 향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군무, 경축양걸은 제5회 전주광장무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통 양걸의 연변 특유의 민족의 멋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여러 민족 대중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으며 연결시 군종문화의 활력과 민족 단합의 면모를 잘 보여준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부관장은 즐거운 연결 무대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연결시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브랜드인 바 향후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여러 민족 대중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연기를 만들어가는 데 문화 동력을 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수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

0: 최근 몇 년 동안 초대형 스크린,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카메라가 점점 더 많은 휴대폰의 판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휴대폰의 무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벽돌을 든 것 같아 잠깐만 봐도 팔이 저리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반근 가까이에 달하는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손가락, 손목, 어깨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깨와 목 또한 묵묵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거운 휴대폰을 들 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각근, 승모근, 회전근개 근육군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되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어깨 경직, 회전근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무거울수록 사람들이 휴대폰을 더 낮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 목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 경견증후군, 근막통증, 만성경추통증, 심지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추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적합한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무게가 200g 내외이고 손에 쥐기 적당한 너비의 모델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시선 높이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며 목을 휴대폰에 맞추기보다 휴대폰이 눈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드라마 시청, 독서, 영상 회의 시에는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여 손과 목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손으로만 휴대폰을 들지 말고 좌우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30-30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0분 알람을 설정하여 알람이 울리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30초에서 1분 동안 어깨를 돌리거나 손목을 풀고 주먹을 쥐었다 펴거나 목을 가볍게 움직여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네,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겪어온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단순한 유무에서 좋고 나쁨으로 바뀌면서 맞춤형 거품질, 다양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년간 우리나라 가사 서비스 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종사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도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량질의 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격이 불투명하고 종사자의 경력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사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올해 초 공무원 판공청은 가사 기업을 중개형으로부터 직원제로 전환하고 업계를 이끌 선도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상무부도 관련 부문과 함께 가정청소, 육아, 노인돌봄, 서비스기관 등급평가, 가사서비스 교육 및 정보화 등을 주요 표준 제정 및 수정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향후 노인들의 주택돌봄과 정리수납, 가사기업 디지털화 등의 표준을 추가로 제정해 가사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습니다. 가사 서비스업은 현재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낮은 직업인식, 부족한 사회보장, 제한된 직업능력 향상 경로 등 문제들이 존재해 정사 인원 대우에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령월 취업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 가입 플러스 플랫폼 보조 등 방식으로 그들이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은 소비자의 주문부터 업체의 배정, 종사자의 서비스 수락과 정보 조회, 결과 전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사신용조회와 부문의 권위 데이터, 지방정무정보, 기업 플랫폼 평가를 연결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 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 있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종수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또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백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성보폐 웅담분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네,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법회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법회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송법회 웅담분에 관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본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비례를 높여주는 좋은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이 웅담분은 특별한 웅담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웅담 가운데서는 제 왕좌의 위치에서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0각에 60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50원 잡아먹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대 정책을 여러분들은 빼놓지 말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웅담분 같은 것은 기술 뭐 우리 애들도 경기가 있는 애들한테 복용시킬 수도 있고 피부병 환자에게도 좋고 여러모로 좋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번 웅담분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드리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웅담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야, 용 좋습니다. 이 웅담분 쓸 때 이 뼈야 아파 용 좋습니다.
1: 어, 골격통에는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치아라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나 이 한 2년 전에 놓고 왔다가 그냥 머리 아픔이 기억이 없고 예. 어제 머리 그렇게 아

0: 그런 게 지금
1: 응답은
0: 쓰니까 머리 아야 본다.
1: 어, 바로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삼고이 좋지 않습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저에 좋으니까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흑검이 동맹하는 게 바로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생명을 거의 반년되게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그 과분한 그 혈질을 용해시켜서 혈관이 막히거나 죽상경화를 막아준 데는 특수한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어디든지 그 머리 그렇게 아파서 어떤 때는 그냥 고로 동치고 있고 이래 되는데 지금은 이롭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동편은 그냥 미알씩 먹어야 됐던 게 지금 전동편 아이 먹어도 이롭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지. 예. 뼈 아예 아프지. 어쨌든지 그래서 이 뼈 아프다 하면 손가락 마디까지 다 아팠다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골격통에는 이 제품이 인정받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운담부는 좀 더 배달받아 그냥 좀 오래, 장기, 이건 오래 써도 이렇대요.
1: 예,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비처방 제품에 속하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효과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모든 자아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웅담분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0: 예, 예. 그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한 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운담분이에 이 성불초 운담분 어제는 한 몇 달 넘겼었습니다. 네, 지금. 예, 옛날에 나도 운담분 많이 써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근데 운담분마다 예, 다른다.
1: 아, 그럴 겁니다. 예.
3: 예, 이번에 이거, 이 성불초 운담분 쓰면서도 예, 효과가 또 이게 많이 연달이 쓰는 것보다 또 더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응담분이 구체 그 조성이 다른 응담분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금담 0.5%밖에 차지 않는 금담 법외급 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널출하죠. 예.
3: 예, 예. 특히 나는 예, 이게 단당염이 진짜 단당염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 혈지가 높습니다. 아마.
1: 예.
3: 옛날에.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단당염은 완전히 이렇고 지금 혈지도 가 검사해볼까 완전히 정상을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니달 룽스 해주는 역할은 특수합니다. 혈지가 조절받는 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그리고 자꾸만 이게 모가에 자꾸 마르면 옛날에 모가에 마르면 목난지가 생겨.
1: 예.
3: 예, 염증을 생겨서 목난지가 지금 예, 그냥 나고 그 다음에 예, 입금이 하면 자꾸만 불어나고 입안이
1: 예.
3: 잠깐만 쓰겄고 이러는 정서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즉허화탄내주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증상 개선에는.
3: 그리고 지금 이 허리다리에 관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접촉이도 이게 안 좋고 비 온다거나 허리나리게 되면 완전히 그냥 통쇄나고 이랬는데 이 증서도 이렇습니다. 지금
1: 완전히.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특히 이거 눈 있죠. 눈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편간맥막의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눈에는 특별할 겁니다. 효과가 좀 빠르고 비교적 누구든지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눈앞이 흐릿허분하고 눈이 부어나고 눈이 벌겋게 피지고 눈의 일체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해질 겁니다.
3: 예, 어쨌든 이거 쓴다면 여러 면에 이 저기 특히 이게 염증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좋습니다. 예, 다른 뭐 염증 소염제라면 먹으면 그 뭔가
1: 부작용이 생기죠. 예,
3: 이거도 먹어도 아무 부작용 없이 염증이 다 사라지고 예, 얼마나 지금 좋은지. 그런데 이거 지금 내 조카도 하는 게 젊은하게 자그마한 눈에 지금 충혈이 자그마 생기고.
1: 예.
3: 눈이 찍하면 눈알이 벌거 벌게 나고 그러면 눈통이 붓기고 자꾸만 어쨌든 이 뭐니까 이 고기도 눈의 옆팔에 짧게 안에 그 고기도 자꾸만 산다고 이랬는데 떨고 연장에 갔다 여도 왔을 때부터 이거 같이 내 지금 한가리 먹였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1: 만약에 그런 데는 명제품으로서 알려집니다. 명제품이 민핀에 속합니다. 예, 예.
3: 예, 예. 근데 이번에 예, 이렇게 활동 좋고 할 적에 전에 한 40각 오늘 더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번에 전화 넣으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참치가 비리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니, 황달간염도 있고, 담낭염도 있고, 결석도 생기고, 이래서 이거 선택해서 왔는데, 맛이 나사진 게 알긴다.
0: 어, 그렇죠.
3: 그냥 맥이 떨어지면 나 색깔, 그, 무릇은 게, 그, 무릇 색깔 좀 벗어진다, 지금.
0: 예.
3: 저 입이 쓰겁고, 자꾸 옆구리 처음에 소화해 되던 게, 지금 밥맛도 땡기고, 옆구리 쳐둔 거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어, 그렇죠. 예, 예. 평간, 리단,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3: 때문에 활동, 특별히 좋다니까, 40각, 뭐, 대달받아 쓰다, 그랬는데.
0: 어, 40각 쓰면 60각을 드립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기회인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순 중약으로 조성된 앞에 Z문자가 붙은 이런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제품이 출처가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아주 상당한 실력파가 연구 단도를 이끌고 뭐, 이, 그, 응답분 채취에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전면적이고 빠르고 진실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이 성복회 응답분을 쓰는데 이 응답분이 다른 것보다 효과성이 좋습니다.
0: 효과성에 대해서는 예, 보통 응담 그런 다른 응담과 완전히 구별점이 있는 특수한 응담에 속합니다. 예.
4: 예, 나는 원래 위도 나쁘고 단나이 나빠놓고 예, 입이 자꾸 썩어봤습니다.
0: 예.
4: 그리고 밥은 맛이 없고 이랬는데 아, 신기하게 이 응담분 먹은 다음부터는 예, 밥도 맛있고 이 입이 썩은 게 다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예. 조금 피곤하면 자꾸 입구 차이 난다 말입니다.
0: 예.
4: 이틀에 다 염증이 와서 아파서 밥을 먹자 해도 아 잇몸이 아파놓고 예, 그것도 되시겠다.
0: 그렇죠.
4: 예, 영 힘들었다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후 순간에 이 이틀에 염증이 없어져서 예, 그래서 예, 피곤해도 좀 뭐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아유 신기합니다.
0: 그렇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특수하게 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또 이거 먹으니까 예, 그 저기 땀도 절약한다. 그 담낭약 예, 리단 폐리하고 그 뭔가 지구처럼 그냥 같이 먹어도 된다.
0: 그렇죠.
4: 이거 먹은 다음에는 예. 이거 아예 먹을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관절도 유나라고 예, 무릎이 아팠다는데
0: 그렇죠.
4: 그것도 예, 무릎 이 몸이고도 어쨌든 전신이 기운이 나고 해갖고 이렇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할도 열매 좋으니까 내 예. 우리 아버지가 둘이 같이 먹자고 40가구에 할도 용 좋습니다. 이래 60가구 줄까. 내 오늘 이 40가구 대답받자고 전화한
0: 예, 40가구 싸면 60가구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4: 예,
0: 예. 예. 특별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눈이 벌겋게 부어나고 인후가 부어나서 동통이 생기고 구강개형이 생기고 그리고 입금이 부어나서 늘 그 동통이 생기고 눈앞에 불꽃이 튕기고 대변이 건조하고
2: 네.
0: 이런 데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예, 저는 빈가리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응답을 쓰고 있는데 이 담이 나쁜 게 선생님 정살 되었습니다.
0: 아, 그게 대단합니다. 이게 간 담낭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0: 담낭이가 정살로 된다는 게 그게 대단하죠. 예.
5: 담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였는데 눈도 맑아지는 감이 납니다.
0: 눈에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5: 그리고 예, 소화해 주는 것도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고 있고 예. 이 변이 변비용 심했습니다.
0: 예.
5: 어떤 사람은 무슨 변을 그렇게 형자서 어떤 데는 변비 그런데 그것도
0: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저 지팡이 집을 비우고 걸어내지 지금 지팡이 집지 않고도 선생님 명사를 걸어댕깁니다.
0: 그렇죠. 예, 예.
5: 이 약을 선생님 이전에 용식이 내 뼈 아파서 어땠습니다.
0: 예.
5: 그때는 간염이 없었다 말입니다. 기다. 예. 그건 잘 알겠던 게 이 약은 용 딴 약만 딴다.
0: 이게 성분이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이 특수할 수밖에요.
5: 예, 예 진짜 특수히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 또 40값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각에 60각 줍니다. 잘 이용하세요.
5: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평 단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피부 소양증이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소양증 때문에 긁어놓게 되면 일정 병원에 가서 진일보 진행된다면 피부 소양증 습진으로 진단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좋습니다. 드시고 약간 연하게 해서 따뜻한 물에 풀어서 거기 발라주거나 혹은 연한 그 술에 불러서 그거 퍼지운 다음에 네, 발라주면 드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아, 저는 주기관이 있고 지방관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양 옆구리에 계속 무지가 아프고 맥이 없고 영 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약 쓰고 있으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래 아프죠. 그래도 아프지 않고 예, 특별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1: 이전에 쓰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것에 피곤하고 맥이 좋아서 제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예, 아침으로 인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나는 이 운남보는 먹으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효과에서 더 싸서 쓰다 그런다.
0: 예, 이 웅담부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만 하시게 되면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데는 아주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1: 예, 좋은 약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자체는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리단, 룽스 해서는 담낭에 좋고 담결성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습진이 있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침을 자주 하는 분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늘 눈이 어두워지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삼고증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삼고증이 아주 평온하게 좋은 해결을 받는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런 효과를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의 돌변을 막아주는 이런 적정의 역할을 한다고 과학적 실험 수치로 나왔거든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비원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열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제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재 환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에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료는요, 30: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 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래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성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 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은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해 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민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분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을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28 사변 이후에

연록 동료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국 리연록 동지의 사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0: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퇴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퇴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과학이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과학을 사시면 세 과학 더 드리고 열 과학을 사시면 열 과학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과학 더 드립니다. 네, 투골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과학이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과학 사시면 두 과학 더 드리고 여덟 과학 사시면 여덟 과학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과학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본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에 쥔 돈이 너무 많지 않아도 이번 활동은 누구든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백자방 구보객 398원인데 12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 동안 저녁에 주무시기 전 한 30-40분 전에 한 대만 딱 발달로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게 되면 되는 아주 편리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백년 장수 제품에 속하는데요. 10각을 사면 1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100% 무료로 드리게 됐죠.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0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한각이

0: 외형약 한 가게 물으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득각을 싸면 여득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에서 야득각에 야득각을 사시면 한 가게 2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관절통으로서 환계절에 들어서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투골태 제품 자체는 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받는 그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산자병원에 몇만 명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이것이 논문으로 돼서 여기에 그 국가 특허지에 그 전달돼야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믿음직한 제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는데 야난이용 좋습니다.
0: 아, 선생님. 그래요?
2: 예, 모든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용 좋습니다. 이게 한 가지 다음은 할 거는 지금까지 그 저기 그런 계단 환자의 지금까지 해결약이
0: 예, 계량 환자.
2: 예. 그 부위에 얘기라는 게 요 조금 이렇게 가량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이래 될까?
0: 아, 백처방 구멍에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 그 두 번 예. 드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2: 예. 이 제품 자체. 배 심한데
0: 예.
2: 한번 먹어도 조금 낫긴 낫는데 그래도 좀 본인이 급한가 봐.
0: 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세요. 아침에 예. 식전에 한 번 드시라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공복에 드시는 걸 하면 돼. 아침에 드시는 거는 공복 1시간 전에 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라 하세요. 여기에는 특수하게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걸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예. 네, 그래요.
0: 폐결핵 환자를 하게 되면 면역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건데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 문의해달라 얘기합니다, 선생님.
0: 아,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104만 900 지금 어둠에 다섯 달 썼습니다. 네, 지금이죠. 이거 쓰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참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기는 더 합니다.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턱 서게 되면 빙빙도 한참 서 있다가 이래야 이렇게.
0: 아,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뇌혈관에 심각한 정도의 막힌 정도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어떻게 되면 조금 움직여도 식은땀이 젖니까 땀이 나고 예. 미네도 뭐 어떻게 돼서 맥이 이 타각이 젖니까 예.
0: 예.
3: 다리나 그래서 맥이 싹 풀린 거죠. 이제가 싹 터져 이제 맥이 없습니다.
0: 아, 그게 바로 황계란 성분이 그런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으로서 식은땀이 나고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아랫다리 너무 무력하거나 이런 게 하나는 경락이 막혀서 그렇고 하나는 지금 그 부치가 제대로 잘 되지 수통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그런 거 풀어줄 수 있습니다.
3: 예, 나는 그래, 집에 지금 4층에 있는데, 예. 아,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이거 힘든다, 완전히.
0: 와, 예, 예.
3: 다리가 후두두, 자, 떨리면, 그러니까
0: 예.
3: 예, 관절이 자, 떨리면, 맥이 없고, 그리고 한 번씩 있다면, 다리랑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아픕니다. 통쇄도 나고, 예, 예, 허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예전 내 몇 달 꾸준히 쓴 바람에 이런 증상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백처방구방에 그런 거 해결해 줍니다. 완전히, 예, 예.
3: 예, 아침에 하면 그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래 해도 예,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이 다리야 후두두 하면 이런 증상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강한 건팍 공능을 많이 불러쳐 주는 이런 각도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 이 전력성 비대여든 오단데, 예. 또 남성들이 보기든 내 친구들이 보기든 기본상 다 있을 때도.
0: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전열선의 문제가 없는 남자들이 거의 적을 겁니다. 예.
3: 예. 소변이 자꾸, 그 다음에 소변이 심호흡이 못 나가고, 밤소변이
0: 특히
3: 밤에, 예.
0: 그렇죠.
3: 몇 번씩도 보고 이래가지고, 다 그래. 그걸 내 고생하고 밤잠 이내 못 자고, 아, 약은 뭐,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이나 약방에 물어보면 그래서 전략한 약 줬지.
0: 아, 그렇죠. 전략한 내놓고 뭐, 별게 뭐, 특별하게 없죠.
3: 네, 그거 먹어서는 예, 뭐, 그래서 먹을 때 뿐이지 뭐, 아, 끊으면 쓸데 없습니다. 그
0: 아, 그렇죠. 예, 예.
3: 아, 네, 그래. 뭐, 쓸데 없고, 어떤 데는 뭐, 먹어도, 그냥, 그래도 뭐, 바쁨, 저 바쁨 또 먹고, 이러고, 먹음 또 조금 낫다, 이러고, 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내 이거 쓴다부터 임대 따라가니, 저, 소매 사수부터 쭉 쏟아져. 지금 하루 전하게, 그래도 한 번, 두 번, 많이 보면.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그게 해결받는다는 게 보통 약을 하면서, 서약으로서는 임시 해결받을 뿐이지, 이거는 근본에서 치료가 되게 돼 있을 겁니다. 점차 견제하게 되면. 예.
3: 예, 잠도 잘 자고, 지금은 이거 쓴다면, 예, 잠 잘 자고, 밥도 얼마나 밥맛이 있는지, 얘네, 어쩌네, 나이 먹으면서 그런지, 예, 밥도 조금씩밖에 못 먹고, 조금 먹으면 배에 잡고, 예, 이랬는데 지금 밥도, 예, 하루, 그것도 그만 먹고 나도, 예, 정성 때 되기 전에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0: 아, 그게 정상입니다. 예, 예.
3: 예, 봤을 몸이가 처지는 거 아끼고, 예.
0: 그렇죠.
3: 나고, 이 기운도 나가면 많이 걸어댕겨도, 예, 여기서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이 약수군에 진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0: 그렇죠. 백년 장수 제품이 그만한 일리가 거기에 다 담겨서 있습니다. 예.
3: 예. 네, 그래, 이 약 좀 꾸준히 그냥 쓰려고, 예, 저 한 반년 1년 쓰겠습니다. 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요즘 이 통곡차를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니, 자꾸 귀에서 소리나니 허리다리 아픔이, 노숙한판 탈출이잖아요. 허리다리 아픔이, 걸기도 바쁘고, 마음이 특히 소변 자수가 자꾸 이래서 내준 거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4: 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허리 아픔이, 자꾸 다리 소리 뻗치던, 그게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4: 그리고 소변 자수가 마음이 열을 죽게 된 그 증상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변 자수.
0: 예.
4: 이번에 약속도 배달받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거.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음성이 강한 치료 제품에서 OTC 공약이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세요.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백자망하고 예, 두골테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선생님. 그래요? 예, 예.
5: 예, 예스감이 두골테를 이렇게 한 열을 쓰다가 이게 고약이 또 인삿 알아 헤르나오가 예, 백자망이 또 쓰기 쉽더라만 하나를 한번 먹을까 부담도 없고
0: 그렇죠.
5: 물약이지 흡수 잘 되고 또 그다음 농수된 약이랄까 어쩌면 효과 보겠다고 두 가지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 아, 이 손가락 이제도 아프지 않지 맥이 나지 잠 잘 자지 그 백사바이 선생님.
0: 그렇죠. 예.
5: 예, 잠 영 잘 잔다. 그래, 잠 자다가 눈도 뿌옇게 나서지고 허리 어떨 때는 편도도 아프고 그 잠 못 자다 고리랑이 또 아플 때다.
0: 아, 그러면 예, 예.
5: 예, 그 잠은 벌써 고리 아픈 게 벌써 절반 쭉 떨어져 있는 알긴다만, 예. 그러니까 잠 잘 자야 되겠군요.
0: 그렇죠.
5: 선생님.
0: 예.
5: 예, 그게 나는 내면은 영 좋습니다. 그 잠 잘 자게 할까. 고리 아프지 않고.
0: 잠 잘 자야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데 큰 기초떨을 다 거기다 받쳐놓은 걸로 됩니다. 잠 못 자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5: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이, 뭐니까, 백사발 또, 이, 백년, 또, 그, 백가지, 백근전 해하고 또, 그렇게, 또,
0: 아, 그렇죠.
5: 이랬어.
0: 아주 잘리해라고
5: 예.
0: 계세요.
5: 예, 쪼그 해서, 그거 한 병 사러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 좋고, 그 다음에 또, 로안젤리 장수도 약이라지, 그래서, 네, 요 장수약은, 이제, 요, 짜게, 뭐니까요, 초골태, 그거에, 이렇게 좀 싸서 하겠다. 바르는 게 또, 따라옵니까?
0: 바르는 게, 구봉약 한 각에, 바른 약 한 각에, 물어러 따라갑니다.
5: 예. 예, 계속 따라오세요.
0: 예, 그래서 예,
5: 바르고 먹고 할까 효과 난다.
0: 그렇죠. 바르고 먹고 예. 하게 되면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예. 이제 그것을 예. 믿어도 됩니다. 예.
5: 맞습니다. 수고하셔.
0: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백자반 구복에 그 어제는 다섯 달 받으셨습니다.
0: 아, 그래요?
6: 수위가 심하고, 예, 경력 상실되고, 소화도 막 바라야 되고, 밤섭이나 나섭에 진에 잦아서, 예, 실수할 때도 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서, 정말 지금은 밤잠 자지 못한 게 앵극나요, 뭔가.
0: 너네는 잠 제대로 못 자면 안 됩니다. 예, 예.
6: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를 이게 이거나 좀 써봐서 백내장수 약이지. 아예 백근을 축조해서 그런 한구 만들어서 그래도 냉차려도 여서 구보약 만든 게 그게 사람이 좋겠지. 그래도 늙은 대로 백내장수를 하라고 서 그래 한 약인 게 엄마가 좋겠지.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먹고 하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셔.
6: 예. 예. 그리고 반 시간 놓고서 그래서 잠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경력이 상실되는데 경력이도 지금 돌아오고 예. 마음이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맥이 옵니다. 그러고 정신하고.
0: 그렇죠.
6: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놨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6: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6: 그리고 두골 패는 그저 사색에 아이 아픈 데 없습니다. 그저 취임마다 주사가 아이 땡기를 했고 첨약을 먹어 그래도 했고 없습니다. 위를 자극해서 그저 더 서너 번 먹고는 또 재뿌리고 재뿌리고 광고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0: 아.
6: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0: 예.
6: 그런데 이거는 두골 패는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하니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6: 그래 이 위를 자극 아이 하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이 들어라 합니다. 명약하던 게 어제 몸도 푹 들어가고 활동도 이제 엄마 5천 벌 걷고 들어왔어요.
0: 아, 잘하시네요. 좋습니까? 그렇죠.
6: 예, 그래 새 생명 찾은 거 하고 얼마 좋습니까?
0: 예.
6: 그래서 예, 이래 활동이 좋을 적에 두 가지를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쓰자고 했어요.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두걸 때는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믿고 쓰세요. 예, 예.
6: 예,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내 동생이 이 투골팬을 좀 씁니다.
0: 어때
7: 썼는가 하면
0: 예.
7: 저 이미 중풍 환자입니다. 걔 백자랑도 쓰고 이거 투골팬을 또 같이 쓰니까 이 날씨 추워오니까 이 뭔가 이 저기 요 그러면서 좌골 신경통으로서
0: 예.
7: 다리 막 내리저리해서
0: 예.
7: 다리 저리 내리지. 아, 이게, 발이라는 게, 아, 무서워서 두껍지 않은 게, 무서 생기는 것 같은 이런 감각이 나요.
0: 발바닥에도 뭐, 디딘 것 같은 그런 감 느끼지?
7: 예, 예, 예. 용, 그저 뭐.
0: 중풍 후유증 환자니까 또 말할 것도 없죠. 힘들죠. 예.
7: 예.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백가방 쓰면서를, 이거 뭐, 두껍게 같이 써보라고.
0: 예.
7: 예. 그러니까 꼭 이게 궁합이 맞으니까, 이거, 늘들이 쓰라고 그래. 어제는 점점 이제, 더 아플 거라고 소리. 이래는 이거 쓰면 이롭다고 소리. 얼마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력 개선할 수 있다고 소리. 썼습니다.
0: 예.
7: 예, 예. 그러면 쓰니까, 예, 이게 다리에 돌아눕기 바쁘던 게, 다리 오고오감 침대에서 예, 돌아눕기 바쁘던 게 그게 좀 많이 낫고,
0: 예.
7: 그 다음에 사랑사랑 내려서 집행이 조금 어느 저쪽으로 하고, 예, 장소를 단련하느라고 소리. 화장실도 가면 소리. 걸어간다.
0: 예.
7: 저도 걸어가고 자기들로 걸어도 오고 그랬다. 그럼 이전보다 좀 맥이 난답니다. 이 다리 맥이 나고 예?
0: 그럼요.
7: 아픈 증상도 예. 아픈 증상도 지금 많이 났답니다.
0: 예.
7: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계속 내 이랬으면

0: 그래도 이하고 두 가지로 꼭 이렇게 이런 자하고 만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계속 내 힘적으로 늘리네 쓰라고 이러면 온 동사모 아주 무사히 지낸다고 어떻게 동사모 그나마 병원으로 댕기게는 거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이거 쓰니까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좋고 이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받겠다 합니다. 그래 선생님께 내 전화 올립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를 하게 되면 특히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원래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이로 인해서 불편한 데다가 관절 통까지 겸하게 되면 더구나 제2차 3차로 중풍이 무섭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백자반 구복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고 퉁을 때는 하루씩 예 좋죠. 이게 배합이 잘 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1: 건강기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걸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봉행하시면서 나이 들면서 관절통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투걸테 제품 자체는 이제 팬털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줍니다. 특히 여기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레이펑스를 하죠. 이 레이펑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오해해서 자기절로 자기 볼을 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관절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무서운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기 발명 특허로 나온데 첫 구절에 이런 글귀가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습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특수한 제품이다. 이런 서술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뭐 서약으로서 뭐 격소 같은 게 들어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격소 같은 것은 길게 하면 관절이 불리하지만 해도 그때 당시를 표면하기 위해서 격소를 쓰는 표단이 많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약으로 조성된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절로 놓고 말하게 되면 경추, 견주, 허리, 흉추, 여추, 그리고 고관절, 구구터 그게 지금 괴사가 오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뭐 굽히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두 움직이면 그걸 뭐 걸쭉하게 되면 그 마구리뼈가 너무 아프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늘 앉아 텔레비 보거나 이런 데 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처럼 여러 가지 관절통, 무릎관절, 발목, 뭐 움직이는 관절마다 너무 통통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믿고 복용하시게 되면 그리고 외용약이 한 가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투골테입니다. 이름 그대로 투란 건 투과한다는 골이란 것은 골격이란 말입니다. 태란 건 너무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징어는 관절 동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중후반 특히 60, 70대, 80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골격통을 전혀 느끼지 않은 분들은 비례가 너무 100분지 95 이상은 골격통은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만포화 상태, 이 만비례 상태로서 골격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설명되고 있지만 해도 이 투골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넣고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은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만에 효과가 보게 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에 가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병의 길이와 사람이 그 년령 단계하고 그리고 이게 흡수해서 내가 이걸 이겨내는 그 능력이 부동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백날을 한 개 단계로 해서 백날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돼서 치료가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 부단히 움직

0: 움직이는 과정에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일수록 관절 동통에서 빨리 따르게 되어 있고 관절염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절염은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균성 염증이라 합니다. 뭐 우리 염증이라 하게 되면 세균성 염증과 무균성 염증이 포함되는데 관절 동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균소는 절대 이 우리 관절 통하고는 뭐 어긋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콩팥이 든든하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신주수, 신주골, 콩팥이 진흙으로 기꺼이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일선에서 콩팥이 중요한 위치인데 제1위가 뭐 골격을 해결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에서는 간주근이라 우리 똑바로 걷고 똑바로 서고 뭐 움직이자 하면 근육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당신의 관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똑바로 서기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게 똑바로 못 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두 주 동안 근본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남에게 이세서 먹고 마시고 누고 이렇게 하고 침대에서 번져 눕고 그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두 주 후에 단독으로 와서 서라하게 다 못 씁니다. 뭐 때문에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가 됐을 수 있지만 해도 주요하게는 근육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운동하라는 것은 관절 뿐만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간이 간주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근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가 하면 특히 여기 흑개미 이개가 우리 그 본초 강목에서는 개미를 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미 다리 6개는 발동기 매청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50kg의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개미입니다. 그리고 육조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로 속하면서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숙통시켜주는 그 이런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관절 통로는 아주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좋은 OTC 공약에 속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걸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이제 개학했으니 학교와 반급 생활에 잘 적응해 가야 할 때예요. 특히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 친구들은 모든 게 낯설고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등교를 걱정하는 매튜를 따뜻하게 안심시켜준 아빠의 동화, 긴 다리 아빠예요. 함께 들어보자요.
0: 긴 다리 아빠. 매튜에게 아주 특별한 첫 등교 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날인데 매튜는 설레는 마음보다 낯선 환경이 두려워

0: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와 학교로 가는 내내 온갖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어요.
1: 아침 일찍 아빠는 매튜를 데려다 주려고 늘 타던 낡은 회색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 주변을 살펴보며 수리하기 시작했고 징그랑 징그랑 부품 소리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요.
0: 잠시 후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아빠는 자동차에게 힘내라고 속삭이고 매트를 차에 태운 뒤 학교로 출발했어요.
1: 학교 인근에 도착한 아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매튜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아빠는 매튜의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주고 즐겁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보내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0: 아빠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자 매튜는 걱정이 다시 커졌어요. 아침에 고장났던 차가 저녁에도 또 말썽을 부리면 아빠가 자기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마음이 몹시 불안했어요. 매튜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아빠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봤어요.
1: 매튜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침처럼 차가 또 고장날 일, 이웃 아저씨네 차마저 고장나서 빌릴 수 없는 일, 아기 곰 마틴이 깊은 잠에 빠져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공원의 새들이 아이를 돌보느라 학교까지 날아오지 못하는 일, 꽃사슴이 할머니 댁에 놀러가 아빠를 태워줄 수 없는 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아빠를 부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2: 아빠, 만약 자동차가 또 고장나면 저녁에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1: 아빠는 불안해하는 매튜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차분하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2: 우리 집 차가 고장나면 옆집 아저씨네 차를 빌리고 그 차마저 말썽을 부리면 아기곰 마틴을 부리면 돼. 아기곰 마틴이 잠이 들면 새들을 부르고 새들이 바쁘면 물길을 만들어 배를 타고 오면 되지. 만약 물길마저 없으면 토끼를 타고 오면 돼. 말을 마친 아빠는 웃으며 매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1: 아빠는 동화 같은 따뜻한 말로 매튜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줬지만 매튜는 여전히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2: 아빠, 하지만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해요?
1: 아빠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매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답을 들려주었어요.
2: 자동차도 곰도 새도 토끼도 모두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빠의 길고 튼튼한 두 다리로 무조건 매튜에게 달려올 거야. 아빠 역시 매튜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두 다리가 절대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달려올 수 있을 거야.
1: 아빠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매튜는 이제야 마음속 걱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언제나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긴 다리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두렵기만 했던 낯선 학교가 설렘 가득한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었고 매튜는 웃으며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즐길 준비를 했어요.
0: 친구들, 우리도 매튜처럼 첫 등교나 첫 유치원에 가거나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할 때 두렵고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긴다리 아빠처럼 따뜻하게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요. 사랑 가득한 부모님, 자상한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교정의 피는 꽃을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동화,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숲 깊은 곳에 여리고 작은 아기 버섯 한 송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직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기 버섯은 매일 몸을 살짝 웅크리고 부드러운 흙 속에 머리를 숨긴 채 달콤한 꿈을 꾸며 조용히 지냈어요. 아기 버섯은 꿈속에서 예쁜 꽃들과 반짝이는 별들을 만나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0: 어느 날 깊은 밤, 아기 버섯이 달콤한 꿈에 푹 빠져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차갑고 촉촉한 물방울이 툭 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기 버섯은 깜짝 놀라 몸으로 느껴보고 그 시원함에 정말 기뻤어요. 그는 오랜만에 맞는 이 물방울에 졸린 눈을 비비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천천히 흙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1: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버섯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촉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이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이 허둥대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아기 버섯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기 버섯은 친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2: 개미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개미는 감동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버섯 밑으로 들어가 몸에 묻은 빗물을 훌훌 털어냈어요. 친구를 도운 아기 버섯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0: 아기 버섯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다 또 날개가 흠뻑 젖은 힘겹게 날개짓하는 나비를 발견했어요. 아기 버섯은 걱정된 마음에

0: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비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나비는 몸을 덜덜 떨며 고마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아기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아기버섯은 개미와 나비가 비에 더 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몸을 넓게 펴주었어요.
0: 그때 머리 위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툭 소리와 함께 낙정벌레 한 마리가 굴러떨어졌어요. 큰 빗방울의 날개가 무거워져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기 버섯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낙정벌레를 불러 비를 피하게 했어요. 낙정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고 고마움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1: 아기 버섯은 땅 속에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흙 속의 영양분을 가득 흡수하며 몸을 점점 더 크게 키웠어요. 그는 자기 아래와 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작은 동물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0: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새, 토끼, 장난꾸러기 원숭이, 길을 잃은 어린 다람쥐, 고양이와 꿀꿀이까지 비를 피하려고 버섯 밑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버섯은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몸을 계속 넓게 펼쳐주었어요.
1: 아기 버섯이 점점 넓게 펴지자 그늘 아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가벼운 날개짓으로 아름답게 춤을 췄어요.
0: 또 개미는 작은 발걸음으로 리듬을 맞추고 원숭이와 다람쥐는 귀여운 매우기를 보여주었으며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따뜻한 박수갈채처럼 들렸어요. 동물들은 함께 웃고 뛰놀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 얼마 지나서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걸렸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나왔어요. 염소와 사슴, 여우까지 숲속 동물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두 아기 버섯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0: 모두 금세 커진 아기 버섯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 작았던 아기 버섯은 넓은 우산처럼 커져서 여러 동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뒤로 동물들은 버섯 그늘 아래에서 매일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1: 아기 버섯의 따뜻한 이야기는 숲속 곳곳에 퍼졌어요. 동물 신문 기자인 기린 선생님은 카메라를 메고 아기 버섯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커다란 버섯과 그 아래에서 웃고 즐기는 동물들의 모습을 정성껏 사진에 담았어요.
0: 다음날 아기 버섯의 사진은 동물 신문 1면에 크게 실렸어요. 이제 아기 버섯은 숲속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원래 여리고 약했지만 친구들을 돕고 싶은 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모두가 아끼는 멋진 버섯으로 성장한 거예요.
1: 친구들, 이 동화는 착한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0: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4번째 시간입니다.

설산날의 황량한 마을 교적을 잊지 못한다. 설사를 넘는데 필요한 물자는 별로 보태주지 못했지만 많은 신변 전설을 엮었다. 마음 착한 백성들은 이전처럼 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권고한다. 홍군 전사들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나 괜찮은 소재지만 지나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30년

0: 중국에서 일부 작은 현 소재지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작은 식당 몇 개, 잡화점 몇 개, 포목전 한두 개, 사천이나 광서, 운남 귀조에서 나는 진짜 약재를 판다고 자랑하듯 써붙인 오래된 약방 하나가 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 볼일 없는 현 소재지라도 빼앗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였다. 현 소재지는 전전에 들어가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곳도 홍군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다. 푸른 띠처럼 맑은 청이강을 쭉 따라가면은 전전성이 보이었다. 도시 곁에 있는 대강산과 낙칠산이 서로 마주보며 돌문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전전성이었다. 성난에 들어서면은 허름한 거리에 가게들이 적지 않게 늘어서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가 이끄는 团도 전정성에 이르렀다. 전사들은 여기에서 꼬박 이틀을 머물면서 설산을 넘을 준비를 하였다. 준비란 잘 먹고 거리에 나가 일용품을 사고 서둘러 집신을 삼고 양식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를 잡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땀을 흘리는 데다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여 이가 한번 자리를 틀게 되면 도통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그럽게 대해준다고 점잖아질 놈들이 아니니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약품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가 전전처럼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그나마 얼마 살 수도 없었다. 준이에서 입대한 두철주는 걱정이 컸다. 함께 입대한 미소우가 말라리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자그마한 얼굴은 턱이 더욱 뾰족해지고 두 눈마저 사발만하게 튀어나와서 참 보기 안쓰러웠다. 리소우는 곁에 사람이 없을 때 두철주에게 슬쩍 물었다. 배정 동지, 언제쯤 귀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집 생각이 나나? 응? 리소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떼었다.
1: 여긴 생전 처음 보는 곳이잖아요.
0: 두철주가 웃으며 위로했다.
1: 강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대여섯 개 성을 지나왔어. 우리는 무상계급이야. 어? 농민들처럼 종일 동그박 휘어진 버드나무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어?
0: 리소는 얼굴을 붉히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1: 배정동지, 제가 설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2: 걱정 마. 이 두철주가 있는 한 대우는 널 버리지 않아. 응?
0: 두철주는 리소가 먹을 약을 마련하고 집신도 한 클레 삼아주었다. 그제야 리소우는 조금 마음을 놓는 듯하였다. 부대는 청이강을 따라 부흥으로 전진했다. 청이강이 바로 앞에서 흘러가고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청이강도 자꾸 좁아져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강이 되었다. 하지만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떨어질 때는 마치 야생마리 날뛰는 듯하였다. 급한 성질이 대도화가 비슷하였다. 산밑을 내려다보면 산골짜기에서 흰 용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 물줄기 위에 좁은 특나무 넝쿨다리가 놓여 있었다. 청이강은 협금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살이 센 데다가 뼈를 애일 듯 차가워서 폭이 넓지 않아도 건너기 어려웠다. 로우산을 지나 보흥에 이르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보흥에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현상이었다.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면은 푸른 산이 보이었다. 시내의 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으며 길 한끝에

0: 서 다른 한 끝까지 걷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 말처럼 어느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온 시내의 냄새가 풍길 만하였다. 홍군이 하도 빨리 오는 바람에 적들은 시가지를 반도 못 태우고 달아났다. 도철촌에는 보홍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에 설산 기슭에 있는 교적으로 향하였다. 보홍에서 교적까지는 100리쯤 되었다. 홍군은 가는 길에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다. 적들은 홍군을 설산으로 몰아가 서서히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홍군이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적들이 벼랑에 나 있는 길을 파괴하고 다리를 부셔놓았기 때문이었다. 가는 길에 장천교라는 잔도가 있었는데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되었다. 암벽에 구멍을 내고 나무를 박은 다음 그 나무 위에 좁다란 널판자를 올려놓았는데 아래로는 청이강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구멍이 숭숭 난 암벽만 보일 뿐 널판자가 없었다. 앞에서 길을 내던 공병들은 할 수 없이 강 양쪽으로 천을 길게 맸다. 사람들은 강물에 들어가 천을 붙잡고 강을 건너갔다. 도철초는 강을 건너며 리소가 경류에 휘말릴까 봐 내내 어깨를 꽉 잡고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뼈를 에이는 듯한 강물이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았다. 부대는 해가 지기 전에 교적에 이르렀다. 교적은 협금산 기슭의 작은 마을이었다. 홍군은 이곳에 지휘본부를 차리고 협금산을 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마을은 겨우 100가구가 될 듯 말 듯 자그마하였다. 그나마도 지저분하고 낡은 나무집이 태반이었다. 주민들은 거의 장족이었고 한족집은 몇 집 없었다. 협금산 기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협금산에 눈 쌓인 봉우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는 것은 여느 산과 다르지 않은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도 큼직한 태양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죽 등거리를 입고 한여름을 났다. 협금산에서 몰려오는 한기 때문에 어디가나 쌀쌀하였다. 도철촌에는 예순 남짓 먹은 한족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섰다. 땡볕에 하도 타서 노인의 얼굴은 거무죽죽하였다.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 것 하나 없이 가난한 살림인지라 도망치지도 않았다. 도철촌에는 노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었다. 도철추가 덧물에 발을 씻는 리소를 거들어주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곁에 쪼그리고 앉더니 물었다.
1: 자네들은 협금산을 넘으려고 보는군.
0: 도철추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었다.
1: 그건 노름이 아닐세.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협금산을 넘으려면 목숨을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들 하지.
2: 그렇게 무섭습니까? 에?
0: 노인은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이었다.
1: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라 신령의 산이거든.
2: 아니, 어째서요?
1: 내 말을 들어보게.
0: 노인은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 기름이 쩐 담배 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다.
1: 산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네. 목소리가 커서 산신령이 듣게 되면 해가 쨍쨍 내리쬐던 하늘에서도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니까.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영영 못 일어난다고. 그게 다 신령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어?
0: 리소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설마요? 도철주가 크게 웃으며 대꾸했다.

0: 협금살이 여기서 얼마나 맙니까? 에? 골짜기를 따라 20리를 가면은 양수정이 나오지.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바로 설산이야. 여기 사람들은 신산체가 보이기만 하면은 위패부터 세우라고 그러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겠나? 신산체에서 우로 더 올라갈 생각이라면은 먼저 자네 위패를 만들어 놓으라는 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니까. 응? 노인의 말에 그만 소름이 끼치지 않다. 자그만 방에 한기가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의 몸이 으슬으슬해라다. 두철추의 얼굴에서도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다. 신산체가 제일 오르기 힘든 곳인가요? 에?
1: 아니지. 구요 13파라는 곳이 또 있지. 거기 올라가면은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긴다고들 하지.
0: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기다니요?
1: 그러니 협검산이 괴상하다는 게지.
0: 노인은 담뱃재를 털어버리고 나서 다시 대통을 재웠다.
1: 사실 그 비탈은 보기에 평범한 것처럼 그리 가파르지는 않았다네. 그런데 처먹던 기운까지 잔해서 걸어도 귀신이 다리를 잡고선 놔주지 않은 것처럼 걸음을 옮길 수가 없거든.
0: 그 말에 발을 씻던 리소우가 멍해지고 말았다. 그는 정말 귀신한테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2: 구요 13파를 지나면 꼭대기입니까?
1: 그렇지. 바로 왕모산체일세. 산꼭대기 지은 절이야.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두 왕모산체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향과 돈을 조금 내놓으면은 왕모한테 보살펴 달라고 빌곤 하지. 하지만 열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서 열 사람 다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왕모산체 이러면은 함께 간 사람이 곁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일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살 걸어다네. 그렇지 않게 되면 굴려 떨어져 뼈도 못 추릴 거야.
2: 뼈도 못 추른다니요?
1: 그 깊은 눈 골짜기에 굴려 떨어지면 어찌 뼈를 추스릴 수 있겠나? 어?
0: 리소우가 겁에 질려 움츠리었다. 도철주는 분위기를 바꿀 생각으로 웃으며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몸소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들은 얘기입니까? 예?
1: 물론 직접 올라가 보았지.
0: 노인이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2: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0: 도철주가 말했다.
1: 그래, 돌아왔지.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줄 아냐?
0: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1: 열몇 사람이 남의 물건을 지고 올라갔는데 산에서 누군가 입을 열기 무섭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야. 나는 지고 간 물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겨우 내려왔네. 함께 간 사람 둘을 그곳에 두고 왔지.
0: 이때 김울의 영장이 들어왔다. 도철주는 의례히 바르게 일어섰다. 리소도 다급히 발을 닦고 일어서려는 걸 김태호가 말리었다.
2: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납니까?
0: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한테서 협검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철주가 대답하였다.
3: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요. 저도 금방 한 할아버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만만하게 볼 산이 아니더라고요.
0: 김오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앉아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죠.
0: 도철주가 못마땅하는 듯 대꾸했다.
3: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0: 김우래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3: 이 산은 공내산의 최고봉인데 산세가 험하고 높이가 해발 4260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을 산마루도 4114m거든요. 그러니 산소가 모자라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공기가 울려서 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0: 거야. 소리를 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에? 도철주와 노인이 자리를 구원했지만은 기물에는 일이 있다며 소운을 저었다.
1: 오해서는 산을 넘을 수 있게 준비를 잘하라 하지만은 여기서는 딱히 살 게 없습니다. 술은 없어서 못 사고 생강과 고추를 좀 사는데 받아가세요. 저마다 지팽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떠나 점심에는 산 꼭대기를 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플 거예요.
0: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 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1: 소우, 이제는 떨리지 않겠지? 어?
2: 이제 괜찮습니다.
0: 우리 소우가 조그맣게 웅얼거리었다.
2: 하지만 이 신령에 산을 제가 살아서 넘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1: 신령에 사는 뭐 어때요?
0: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모주석 동지와 주부주석 동지가 가지껏 신령하고 한번 겨뤄보라 하셨습니다.
0: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두철주를 바라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씩 조우를 모아 한 조에서 한 사람씩 꼭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김우래를 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1: 소후, 걱정하지 말아요. 동지가 주은이에서 폭죽을 들고 우리를 맞았는데 우리가 어찌 동지를 산에 두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0: 우리 소우는 걱정을 떨쳐버린 듯 마주보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연변 대신 교육 강습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박송천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그럼 오늘도 먼저 박송천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송천 시인은 1990년대에 길림성 도문시 홍광향, 그러니까 지금이 그 백수촌, 여기서 출생하고 2010년에 도문시 제1고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 본과 여기를 졸업했는데 전업은 화술전공.
0: 예.
1: 그리고 2012년에 대학교 시절에 연변작가협회 가입했고 지금은 연변작가협회 리사, 그리고 현재 연변대신교육강습학교 조선어 강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연변조선족자체주 진달래문예상 문학류 샛별상을 수상했고 연변작가협회 6일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골든해양아동문학상, 또 웰빈 아동문학상, 그리고 연변교사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은 가슴 시린 계절에 사랑을 묻는다라는 시집을 출판했고 동시집 다른 레몬 다른 바나나, 그리고 또 동시집 아침노을, 이런 동시집도 출판했고 그 외에 수필 3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박송천 씨는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살 고등 시절 천혜작을 발표하면서 시에 어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 쓰는 흉내를 내며 문학의 변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민과 방황으로 가득한 사춘기를 시로 견뎌왔습니다. 사랑과 정열로 넘치는 20대를 시와 이야기하며 낭만 속에 행복했습니다. 시와 마주하는 동안만큼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진실된 속내를 시어에 담아 한 수 또 한 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나는 비로소 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형식이 시 형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시를 썼고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가 지면을 통해 빛을 보고 수상까지 이어질 때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는 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에 진학해 화술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이 시장성 수업을 통해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시장성 무대에서 활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로 받은 위안과 시에서 얻은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였지요. 시와 함께해온 날보다 앞으로 시와 같이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시로 세상을 사랑해도 보고 시로 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울림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결국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박송천 시인의 구체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입니다.
2: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 박송천. 못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이 끌어번진다. 잘 익은 된장 한 술에 고달픔을 달래며 엄마의 하루가 위로를 받던 밥상. 뜨거운 가난을 숟가락에 담아 훌훌 불면 문풍지 사이로 세워두는 바람도 춥지 않았다. 엄마야, 서리 낀 창문가에 아침 볕이 내려앉으면 웃음으로 맞는 새날이 눈부셨다. 사랑으로 희망을 연주하며 없는 세월에도 가슴에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내 엄마야. 지금 난 못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절약을 부글부글 끓인다.

0: 예, 이 시는 예, 2025년 12월에 연변 일부에 실린 작품입니다. 시인은 예, 시래기 장국을 끓이던 엄마의 어제를 생각하면서 그 장국 속에 스며든 엄마의 사랑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그 장국은 멋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에, 삶을 끓였고 그 장국은 또 뜨거운 가난도 불어버렸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든 찬바람도 쫓았으며 그 장국은 없는 세월에도 한가슴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엄마의 사랑입니다. 시래기 장국으로부터 한 가정이 지나온 추억과 역사를 애워왔고 또 그 와중에 흘린 엄마의 진한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마지막에 그 장국은 오늘날 내가 끓이고 있는데 멋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철학을 끓인다고 한술 더 뜨면서 장국으로부터 엄마의 사랑으로 또 나의 인생 철학으로 승화시켰어. 소박한 필추로 큰 인생 가모를 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다음 감상할 시 는 제목이 강바람입니다.
2: 강바람 박송찬.

0: 걸음마다 흘리는 세월의 구겨진 명탄. 오리오리 튕기며 옛말 연주하면 아버지 참대낙 씨의 한숨이 미끼로 걸려 있었다. 고요에 잠겨 숙성되어 간 가슴. 아리게 얼룩진 시간 닦으며 담배 연기는 모란개로 뿌옇게 피고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낮기에는 가느다란 졸이 안쓰럽게 짧았다. 어쩌다 겨우 눈이 멀었다는 돌종개 한 마리 몰리면 희슥한 머리 뒤로 젖히며 피던 웃음. 저글저글 주름의 기억은 저녁놀 살포시 끌어덮고 붉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황홀도 하여라.
1: 예, 이 시는 2021년에 문화시대 3기에 실린 시인데 시인은 강바람에 안고오는 추억 속에 아버지를 그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 지금 이 순간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낚싯줄은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줄이 안쓰럽게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른거리는 햇빛은 어딘가 조금 넉넉한 생활을 낚으려는 아버지 로고를 암시하는 것 같고 가느다란 낚싯줄이 안쓰럽게 짧다는 건 당시 우리 집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누님은 돌종개가 물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일도 있었던 아버지와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늙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분투하고 그리고 또 시적 자아는 용케도 그런 걸 다 받아넘기며 붉은 빛, 밝은 빛이 저녁 노을을 흥연히 황홀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사나입니다. 시가에 마음 짠하면서도 어딘가 시적 자익은 내면의 의지가 잘 표현된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
2: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눈입니다.
0: 눈, 박성찬. 시리게 표백된 사연은 응고의 시간을 눈부시게 알아가며 꿈을 살찌운다. 바람 차가운 계절에 몸을 맡기고 살점 흩날리는 이야기는 겨울 동화. 님은 한창 깊은 잠을 선율려 엮고 자고 온 걸음마다 노래가 울린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환생의 설렘이 뛰는 심장. 방울방울 녹아내리는 시간 속에 사랑은 아이러니 피어난 꽃이여. 남 몰래 그리웠던 우리의 인연. 다시 울린 가락이 하얗소. 눈이 새굵게 하얗소.
1: 예, 이 시는 연변문학 2021년 9월 호에 발표된 시인데 천연에서의 눈처럼 하얗게 표백된 사회는 차갑게 응고되는 시간을 아르며 오히려 꿈을 키웁니다. 여기서의 눈부시게 알린다는 표현,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시적 언어로서의 겨울이 그 량기가 단순한 죽음이나 멈춤만이 아니라 내면이 꿈을 살찌우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련에서의 시인이 시간이 흘러 봄이 오면 눈이 녹듯 환생의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련에서 또 숨겨두었던 그리움의 인연이 다시 울려 퍼지는데 그 가락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굵게 하얗습니다. 이 중에 하얗다는 천년이 표백된 사연과 연결되면서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순결한 재탄생의 이미지로 변주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겨울눈이 차가움과 응고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꿈을 살찌우고 시간이 흘러 녹아내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사랑의 아이러니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연의의 새굵게 하였소라는 반복은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지나 새로운 하얀으로 거듭난 순간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박선천 시인이 겨울을 통해 그려내는 사랑의 역설과 환상의 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0: 다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1: 어느 겨울 아침, 박성찬. 고민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부드럽게 씹으면 시린 이빨 사이로 한숨이 풀풀 새어나와 햇살의 눈부심마저 부담스러운 미소 한 움큼이다. 낯설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건만 잔뜩이나 포풀인 감정의 흔들림은 어색하게 담배 한 대 꼬아물고 뜨겁게 태워본다. 빛바랜 영혼의 광택은 십부옇게 토해 나오는 아슬한 숨결 따라 부질없는 몸부림을 앓고 고달픈 자연은 뒷길을 주춤대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계절을 한탄하는 잔향기를 내뱉으며 곱게 얼어붙어 영혼을 살겠단다. 내일이나 모레 또 어느 아픈 시간을 책임지라는 가녀린 숨소리를 앞당겨 들어야 하는 서글픈 모닝커피 한 잔을 우리 함께 나누면 뜨거운 고소함에 눈시울 붉어지겠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2: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6년에 발표된 시인데 눈 내린 겨울 아침의 전경과 함께 시인이 그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서정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어느 겨울 아침은 차갑고도 따뜻한 모순된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0: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예,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쓴맛을 더 달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차가운 계절을 오히려 감각적으로 쓰다듬고자 하는 시인의 그 태도가 애틋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풍길입니다.
2: 단풍길, 박송천.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고운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군 나로 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성숙의 계절은 사랑에도 참아 떠들 수 없이 숨고이 죽인 고백. 가는 걸음걸음 속삭임이 바스락되오. 서슬바람에 자락끌려 뒹굴다 휘날리다 한 장 도장 간절한 사연 적어 번지 없는 편지. 운명이요 숙명이요 륜휘의 방황이요. 살아서 푸른 가슴들이 죽도록 욱조린 사랑. 울긋불긋 펼쳐 보이는 진실된 속내. 내몰차게 지우며 가는 환생의 궤도에는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0: 예, 이 시는 2021년 3월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번에도 역시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단풍길이란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성숙과 미련 그리고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에서 보면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꼰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분이 아로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단풍이 물드는 길을 걷다가 자신이 떨쳐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는 듯합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하나하나가 모두 애수, 즉 애처로운 슬픔이 젖어 있다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쓸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저미는 그 후반부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이 한 줄이 정말 강렬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미련, 이것은 단풍잎처럼 겹겹이 쌓여 두툼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인. 아마도 예술을 꿈꾸던 젊은 날 도시에서 펼치고 싶었던 삶,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맞이하는 현실, 그 사이의 그 간극에 이토록 많은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아닌지, 단풍잎이 그 쓰러짐을 통해 인생의 한 단락을 빗대고 울픈 것이 돋보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숨결입니다.
2: 봄의 숨결, 박송찬. 바람은 향기 몰고 와 시간의 틈새에서 옛말을 울고, 볕조임 부드러운 졸음 한낮 싱그러운 하품이 바랐어. 만남이 부끄러워 가끔 눈빛 숨기려다 흘리는 정서, 가슴의 넓이만큼 부푼 설레임이 느긋이 잎을 피우어 가로 세로 뻗는 아지 끝. 봄곳이 튀어나온 입술은 핑크빛 립스틱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세월을 걷다가 있다가 힐끔 쳐다보면 그대여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0: 네, 이 시는 2023년 연말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는 봄의 따스한 햇살, 바람, 새싹, 꽃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설렘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특히 마지막 연의 그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현재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즐기자는 유쾌한 초대로 읽힙니다. 박송천 그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계절 아리입니다.
1: 계절 아리 박송찬. 가을이 흘리고 간 흔적, 가지에 걸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말라버린 가슴에 바람 새면 바스락바스락 고요가 조각나는 소리 나를 세운다. 햇님의 윙크가 위안이 되는 아침, 기억의 별린들이 맥없이 널려있는 거리. 담배 한 대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

0: 예, 이씨 개설 아래는 예, 2021년 1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예, 이 시는 계절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예, 알아내는 예, 그 알코 알아내는 예, 그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천연에서의 고요가 조각나면서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듯한 이 감각은 예, 상실과 시간의 무게가 내면을 어떻게 배어내는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 다음 면에서의 담배 한 대의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는 구절은 쓸쓸한 일상의 전경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포착해서 위안과 허무가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 면에서의 삶의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라고 고백하는데 즉 가장 척박하고 쓸쓸한 순간에도 추억 속에는 노래가 살아있다는 깨달음 이는 예, 계절이 아름을 겪은 끝에 도달하는 어떤 평화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가을이 상처에서 시작해 겨울을 맞이하는 흥겨움을 거쳐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성천 시인 특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발견한 강인함과 시적 언어의 긴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작품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 마지막 가르침 박성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다. 서른을 넘어 마을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몇 번이고 불러왔던 엄마. 가실까봐, 정말 또 나실까봐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만 태운 시월은 내 편이 아니었다. 칠순대 맞춘 치마쪼거리 곱게 입고 영영 길을 떠나시는 엄마에게 술잔을 채워넣고 큰절 세 번에 미어지는 가슴 마지막 인사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일어섰다. 살아가는 것이 허리 쭉 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었기에 웃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발길을 옮겨야 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이별은 심장이 아리게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의 일깨움이 되고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지라든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이 시는이 2025년 12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엄마의 죽음을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목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한대는 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가됩니다. 제목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어머니가 생전에 해준 마지막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 가지 뜻으로 읽힙니다. 먼저는 어머니 생전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뭐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져라 라는 그 대목이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별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리별은 심장의 아리개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이 일깨움이 되고 라는 구절에서 리별 자체가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리우를 상기시키는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화자로 하여금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자가 스스로 체득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 터득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슬픔을 안고도 얼굴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실천한 이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목은 단순

0: 현안위원이 아니라 지금후에도 계속해서 화자를 살게 하는 힘을 함축하며 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결국에 이 시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라 상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서서입니다.
2: 봄의 서서 박송찬. 마른 가지에 새손이 올라와 희망의 선율이 꿈을 쫓으면 미래가 부활된다. 동면시켜둔 가슴이 찬바람에 마르고 야위다. 이젠 깨어나야 하는 5월의 미소가 반가워 살결 부드러운 속살을 파랗게 드러내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 여리다고 함부로 꺾으려 마오. 부드럽다고 차마 쓰다듬지 마오. 긴 시간을 새겨온 아픔 끝에 다시 피어나 아직은 당찬 내일을 품고 거듭나는 길이라오. 가을의 흔적이 바스락 울리는 가랑잎새 사이로 뒤집고 다시 일어서는 나는 지금 나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봄에 홀로 서 있어.
0: 예, 이 시는 2017년에 예,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 봄의 서서란 말은 예, 계절의 변화를 빌려 내면의 성찰과 재생을 예, 노래한 그런 작품. 천년에서 예, 죽음처럼 보였던 곳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른 봄의 기적을 희망과 꿈,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예, 겨울 동안 동면했던 가슴이 이제 올해 미소가 반갑게 다가오고 에,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며 정체성 회복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예, 연약한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예, 가을의 흔적과 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층위를 깊혀 놓습니다. 즉 고독하지만 단단한 자기 발견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렇게 봄을 단순한 환희의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거듭남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홀로 서는 존재의 당당함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침해를 마주하고입니다.
2: 아침해를 마주하고. 박송찬. 만남이 소집어 빨갛게 짚힌 웃음. 손조 반기는 발이 세월의 틈새 비집고 가지 뻗는다. 새겨진 연륜 세어보니 가야금 열도줄에서 튕기는 이야기. 바람의 꽃으로 덩그러니 흔들리고.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선수간. 조심히 주어 사연 읽어보면. 만남은 예고된 이별. 시간의 색바랜 사랑, 미련 짙은 낭만이었다. 흩어지는 사색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여놓고 오늘의 시작을 기꺼이 사랑하여도. 그대여, 우리의 추억은 헐값에 세워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0: 예, 이 시 역시 2021년 9월 호 연변문학에 실린 시인데 시 아침해를 마주하고는 이 만남과 이별 그리고 시간이 남긴 흔적을 섬세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이 아침해 아래에서의 만남을 따뜻하게 그려내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세월의 틈새와 가야금 열두줄은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가야금 줄마다 새겨진 이야기는 결국 바람의 꽃처럼 외로이 흔들릴 뿐입니다.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선수건. 이 구절은 그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선수건에 적힌 사연을 통해 시적 화자는 만남은 예고된 이별이라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의 색이 바랜 사랑 그러나 여전히 짙게 남은 미련과 낭만이 그 이별이 본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이며 오늘 사랑하려는

0: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여 우리 추억은 헐값에 세어 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라고 말하며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결코 값싸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이세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추억의 가치와 리벨을 겪으면서도 현재를 긍정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전고마비의 계절에 박송준 시인의 진솔하고 정감이 짙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임 선생님의 시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초가을에 훔춘 대지는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31 국도라는 황금 통로에 의탁해 훔추는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변경 지역의 부민 흥변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331 국도 계열보도 두 번째 편, 훔춘 변경 문화관광으로 흥변 부민의 힘 실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변경과 이따코 바다와 가까운 331 국도는 한 줄기 옥띠 마냥 굽이굽이 뻗어 연변 변경선의 산수 풍광과 진흥의 생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훈춘 방천에서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고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방천 룡호각에 오르면 삼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사면팔방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방천에 위치한 룡호강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다 나는 여기에 기념 촬영 벽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룡호강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두만강은 힘차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들은 명성을 듣고 찾아와 변경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정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북 관광객 형계신입니다. 이곳은 한때 하량됐지만 오대진 장군의 항쟁으로 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명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에 청춘을 바쳐야 합니다. 룡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방천촌의 흰 벽과 검푸른 기와집

0: 건물들이 층층이 어우러지고 조선족 특색 민가들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지 초민들은 변경문화 관광 열기에 힘입어 농가 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소득 증대 경로로 바꿔 변경마을에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촌 방천 삼강 국제관광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장학입니다. 방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방천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룡호각의 접대량은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관련 봉사를 1층 최적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또 이곳에 방천시장을 조성하고 일부 무형문화재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룡호각의 웅장한 풍광을 뒤로하고 331 국도를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밤장막 아래 혼춘에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인기 명소로 떠오른 해해리 주제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해산물 도매 소매, 가공 요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야간 경제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혼춘 동산구 구역 우세에 위탁해 이곳에서는 전 산업사슬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단체로 부상했습니다. 혼춘 해산물시장 책임자 리효붕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전담 인원을 배치해 문을 엽니다. 자가용으로 집에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이곳에서 구매한 뒤 저희가 대신 보관했다가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시장에는 수조물이 맑고 러시아산 신선 킹크랩, 대게, 털개들이 집게발을 휘젓고 있으며 장백산 송이와 특색 산나물들도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재고 보충도 잦아지며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산물시장 사업 일꾼 조대해입니다. 오늘만 벌써 물건이 10여 차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톤 판매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쁘고 상품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2층 사내식집 융합식당에서는 음식 익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장백산과 깊은 바다의 산의 진미가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의 요리 기법이 서로 융합되며 킹크랩 한 마리로 10여 가지 맛을 내는 이곳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해리 사내식집 경리 구현입니다. 킹크랩은 혼춘의 대표적인 미식 지표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료식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 특히 남방 관광객들이 혼춘을 요리하기 바랍니다. 킹크랩을 매개로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혼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합리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혼춘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전국 각지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리 선생입니다. 북경에서 왔습니다. 돈이 적고 배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널리 홍보해야죠. 내몽골 관광객 마흠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성비나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혼춘에 올 겁니다. 한갈래 변경 국도가 풍광과 산업, 생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지능선이기도 합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지능이 힘을 부여하는 데서 해해리의 해산물 경제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까지 혼춘은 문화로 관광을 빚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면서 변경 구역 우세와 생태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변경 풍경을 지능의 전망으로 바꾸고 특색 산업으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 아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 공동번영발전추동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여러민족 공동부위를 추진하며 여러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0: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위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에는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대정 방침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 지역이 국가 발전 대국에 빠르게 융합되도록 지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게 추동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발전이 안정되면 민심이 안정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실시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신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법률 제반 규정을 엄격히 락착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고품질 실시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토대와 법치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1: 올 들어 도문강 제약연회사에서는 현지 자원 우세립각해 약품과 식품 심층 가공 주 업무를 깊이 추진하고 민속문화 관광 산업 4수를 연장하면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새 모식을 탐색함으로써 공업 생산과 특색 관광의 쌍륜 구동과 쌍방향 역량 부여를 실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옥수수 수염차 생산 작업장 표준화 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균 충진, 밀봉 포장 등 자동화 공정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생산 표준이 엄격히 통제돼 제품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공된 옥수수 수염차는 포장과 분류를 거친 뒤 해내외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업 심층 가공 분야의 대표 제품인 이 특색 음료는 천연적이고 건강한 우세에 힘입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과 효익을 높이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단행간 기업은 중약재와 식품, 심층 가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물약, 특색 음료 등 전 품목 가공 생산 흐름선을 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또 홍삼 음료, 헛개나무 열매즙 등 여러 가지 특색 음료를 연구 개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여러 업종 전시 판매 활동에 적극 참가해 해내외 판매 경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시장 수요에 정확히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위탁 가공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전시켰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올 상반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위탁가공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위탁가공 고객을 통해 전체 생산량과 생산액도 일정하게 향상됐는데 기본상 지난해 동기보다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위탁가공 기업과의 업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음료의 판매 과정에서도 수출과 국내 판매를 비롯해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공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1, 2, 3차 산업 융합 분야를 깊이 개척해 성급 3A급 도문강 조선족 문화 박물관을 전력 구축했습니다. 단지는 서화, 기석, 목각과 조선족 민속 소장품 등 만여 점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족 전통 생활 장면을 실경으로 재현했습니다. 특색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 특색 민박 등 다양한 경영 모식도 부대적으로 마련해 문화전시, 민속체험, 레저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단체를 구축하고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오락, 쇼핑 일괄식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완전하게 형성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 이 류요? 초생산.
1: 관광으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으로 관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충분히 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

0: 입장권 증정품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관광객들이 제품 장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2차 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일전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문화 성경 청량 복지 길림 육정산 피서 레저 새 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류 사례에 입선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국가 5A급 풍경구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입니다. 또한 삼림 피복률이 높아 천혜의 천연 피서 산소 공간이자 청량한 건강 양생 복지입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새 경영 모식 성련 좌안은 녹색 열차 체험, 삼림 야영, 12화산, 숲속 사슴원 등 특색 체험 대상을 모아 생태 피서, 친수 레저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즐기는 핵심 인기 명소로 보상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고생 공연, 한나라 복장 체험, 시가 모임 등 특색 내용을 피서 레저 전경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 도보, 성련호 유람선, 복차 품평 등 피서 체험 대상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름 예술축제, 빛과 그림자 분수쇼, 련등 기복 등 다채로운 여름밤 관광 제품을 선보여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주변 온천 호텔, 가족놀이 공원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동해 피서 건강 양생 플러스 온천 휴가 플러스 가족 오락 계열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피서 레저 문화관광 생태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혼춘시 총공회, 혼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혼춘 대형 꽃의 풍미 짧은 영상 대회가 열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품 2,600여 편을 접수했으며 전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돌파해 문화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음식 소비를 끌어올리며 도시 브랜드 건설과 특색 산업 발전에 뉴미디어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시구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폐품 수매소 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 정돈 행동을 펼치고 공공 공간에 위법 건축물을 정리해 도로 통행 기능을 전력 회복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에서 도합 22곳의 교정 위반 폐품 수매소 위치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근일 안도현 2026년 중화 자선일 및 9901 조항 모금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전현 학부모, 교원과 학생, 오로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15만 원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정밀하게 보축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번영나고 문명하며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고향.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왕궁도시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은 주저없이 연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연변대학 맞은편 빼곡한 이중언어 간판들, 민속원에서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공주님들의 모습, 수상시장의 뜨거운 아침 풍경,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오늘은 세 분의 시각으로 연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깊이 있는 시각,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 그리고 여행 산업의 최전선에서 바라보는 전망 분석까지. 여러분, 또 세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려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연변대학 권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연길의 도시 발전과 문화 관광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죠?
2: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길이 도시 변천과 문화 관광 융합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연길이 왕홍 현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 현재 여행사를 운행하시면서 연길 관광의 살아있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리향숙 씨를 소개합니다. 리향숙 씨는 연길이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뜨기 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많은 여행객을 맞이해 오셨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연변 관광 가이드로 일해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중 내내 분주하죠. 매일같이 변하는 연길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1: 네, 오늘 권 박사님과 리향숙 씨께서 연길의 아침부터 밤까지 그 뜨거운 불맛과 정겨운 이야기 속으로 저와 시청자들을 안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연길의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2: 네, 진행자님. 바로 지난 2026년 7월 19일 무려 28년 역사를 간직한 연길 수상시장이 전체 새 단장을 마치고 세퇴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기를 이야기하기 더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맞아요. 저도 개장 첫날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장사진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간 관광객분들도 모두 깜짝 놀라셨죠. 이게 진짜 예전에 그 수상시장이 맞나 하면서요.
1: 수상시장 하면 연길의 진짜 일상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권 박사님, 이 시장의 유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수상시장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터전인 연지파 강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연지파 강가.
2: 예, 네. 지난 세기 8, 90년대 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강가에 모여 장을 보는 데서 시작되었고, 예, 1998년 정식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 올해로 장장 28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연길이 변화를 함께 해온 산 증인이자 관광객들이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예전 시장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2: 네, 기존 시장을 번호라면 하천과 린접해서 홍수가 지면 안전 우려가 있었고, 아주 협소한 공간으로 주차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급증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단순한 보수가 아닌 과감한 이전과 전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결정한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리향숙 씨는 현장에서 또 직접 예전 시장이랑 새 시장의 그 차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3: 네, 제가 예전에 시장을 기억하는 데는 정말 좁고 복잡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다니기를 좀 꺼려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곤란했지요.
1: 네.
3: 그런데 새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날 가보니 너무 깔끔하고 높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주차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우선 주차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 주차장이 섰고.
3: 네. 예전에는 관광버스를 어디에 세울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770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전기와의 하얀 벽, 전통 문로 양식까지 관광객들은 건물만 보고도 와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쓸 정도입니다.
1: 아, 거기서도 역시 인증샷.
3: 네, 맞습니다.
1: 반드시 필요하죠.
3: 예.
1: 네, 그러면 권 박사님, 이 새로운 시장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물론입니다. 이 새 수상시장은 건물 자체가 조선족 전통 요소를 곳곳에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 외관은 조선족 민가의 상징인 청규화와 하얀 벽을 기본으로 했고,
1: 네.
2: 네, 지붕은 전통적인 팔각 지붕 형태를 재현했으며, 룡마루 량끝이 가볍게 치켜올라 학이 날개를 편 듯한 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조선족 전통 문루 양식으로 나무 격자 창문에는 전통 상징 문양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층 특산물 판매대는 조선족 나무집 단장을 재현했고 민속 초롱을 걸어 전통 분위기를 더 한층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지역에는 떡치기, 김치담그기 등 생활 모습을 담은 민속 문화 벽화와 진달래, 그리고 장구, 상모 등 무형 문화재 요소를 새긴 부어가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설만 좋아지면 그 옛날 시장 냄새가 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업화되면 오히려 정이 덜하지 않을까요? 먼저 새 수상시장으로 이사 온 경영업조와 외식 관광객들의 반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 우리 이사 온 다음에 이게 환경도 좋아지고 맛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여기 주위 환경에 차들이 들어와도 충돌이 안 생기고 원래보다 공간이 많이 커지니까 오는 손님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5: 저는 산동에서 왔습니다. 연길은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가족들과 함께 연길 수상시장에 왔습니다. 시장 안의 음식들을 처음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의 건축물도 처음 보는데 조선족 특색이 짙습니다.
6: 방금 수상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찰떡, 게장, 새우장도 맛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1: 금방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리향숙 씨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제가 가장 반가웠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유명한 형제 국밥집 아저씨도 그대로 계시고
1: 네.
3: 또 떡집 할머니도 똑같은 자리에서 떡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아, 이 맛 그대로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3: 그래서 예전에는 70여 평방미터였는데 그 계단이 너무 가파랐어요. 지금은 210평방미터에 계단이 없어서 노인분들도 편히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장사도 더 잘 된다고 모두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1: 네, 시설이 편해졌네요.
3: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1: 네.
2: 네, 이 부분이 가장 귀한 점입니다.
1: 네.
2: 이 새 시장은 예전 주인 우선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기존 335호 상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1: 참 대단하죠.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2: 네. 네. 예, 불맛은 끊기지 않고
1: 네.
2: 인정은 식지 않는다는 이 말에 딱 맞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네요. 그러면 새 시장의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 예, 새 시장 내부는 용도에 따라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는 민속 특색 음식 및 인기 간식을 중심으로 이 순대국, 쌀떡, 선지국, 감자경단 등 전통 민속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2층에서는 연변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며 인삼, 명태 등이 모두 대표적입니다. 또한 넓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연지파의 풍경도 이 한눈에 만끽할 수 있죠.
1: 네.
2: 네, 3층은 휴식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1: 아, 다공간이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아침만 열던 아침 수상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할 예정인가요?
3: 네, 앞으로는 야시장까지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아침에 열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밤에도 올 수 있다니 완전히 손님들 좋아하시고 또 네. 새로운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정을 짜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2: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 시장이 아니라 조선족 풍속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관광 IP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장 첫날에는 약 5만 5천여 명이 다녀갔을 거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1: 오, 엄청나네요.
6: 그렇습니다. 1998년 문을 연 이래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연길 시민들의 일상과 애환이 깃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26년 7월 19일 이 시장은 연집 파변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5만 5천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개장 첫날을 축하했던 그 현장,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좁았던 골목은 넓은 복도로, 비가 오면 걱정했던 노점상은 깨끗한 매장으로, 주차 걱정은 770대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주차장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335호 상인들의 손맛과 인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길은 먹는 도시이기 전에 그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정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뜨거운 아침의 기운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도심에서 남쪽으로 돌려보시겠어요? 지금 펼쳐지는 이 풍경은 바로 모아산 기슭에 자리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연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2012년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처음 조성된 이 민속원은 당시만 해도 변방의 한적한 골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연길씨는 이곳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았고 2022년 대대적인 재보수와 확장 공사를 통해 이곳을 문화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일 연휴 기간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민속원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규모나 통계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전시된 9채의 100년 된 전통 가옥들. 이 가옥들은 국경 마을에서 한 채 한 채 해체되어 이곳에 그대로 재현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기와와 하얀 벽이 만들어내는 잔나한 조화, 팔각 지붕에 우아하게 지켜올린 처마선, 그리고 용마루 양끝에서 학이 날개를 편 듯 경쾌하게 솟아오른 곡선까지. 이 모든 건축적 디테일은 조선족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민속원이 단순한 전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체험형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전통 복장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속원 주변에는 현재 1200여 개의 촬영 스튜디오와 전통 복식 대여점이 성업 중이며, 이는 2022년 8월에 다섯 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속원의 문턱을 넘어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전통의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 요즘 연길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조선족 공주 되기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먼저 민속원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6: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연길에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예전부터 민속원은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들었어요. 연길 공주 체험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복장 입었습니다.
3: 연길 공주가 된 기분이 들고 싶었어요. 옷이 정말 예뻐서 민속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진짜 연길 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연길에 다시 와서 연길의 음식과 조선동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1: 두 분 보시다시피 묘준 민속원은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숙 씨, 이 현장에서 네. 가장 많이 접하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3: 네, 정말 폭발적이에요. 제가 데리고 가는 관광객이 90% 이상이 민속원에서 민족 복장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조선족 공주 사진을 꼭 찍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젊은 분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머님들도 많이 하시고 커플 가족 단위로도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어린이들도 물론 또 체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럼 민속원에서 직접 체험을 한 관광객을 만나보겠습니다.
3: 저는 성서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연길에 처음 왔어요. 연길의 민족 복장을 체험하고 민속원에도 왔습니다. 이곳에는 민속 풍습과 민족 건축물이 많아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기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1: 네, 참으로 민속원은 요즘 외지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권 박사님, 이 민속원은 원래 어떤 곳이었나요?
2: 네, 이 민속원은 모아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2012년 자치주 성립 60주년을 기념해 조성되었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외지인 골짜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대대적인 재보수 이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설 연휴 때 외지에서 온 촬영팀들이 이곳에서 이곳이 매력을 발견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이 인기가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졌습니다.
1: 그래요. 불과 4년밖에 안 됐죠. 네. 주변에 촬영 스튜디오가 얼마나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이 잠시 민속원 주변에서 민속복장과 또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성수기가 되면서 분장하러 온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조선족 민족 복장 체험하러 오십니다. 이쪽은 복장을 입는 곳이고 특색 있는 조선족 복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분장하는 곳입니다. 연길에 오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해드려야 하죠. 2022년 8월만 해도 민속원 앞에는 스튜디오가 서너 곳이었는데 지금 2022년 8월 그 말에는 40몇 곳, 한 번씩 몇십 곳이 늘었습니다.
1: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무려 1200여 개의 촬영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1: 1200개라니 네. 엄청난 숫자네요.
3: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인지 그러니까요. 상상이 가시죠.
1: 네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인기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2: 그래서 이제는 이 인증샷에서 진짜 체험으로 이 전환하는 움직임이 매우 큽니다. 민속원이 가장 큰 자산은 아홉 채의 100년 된 옛 가옥들입니다. 이 가옥들은 국경마을에서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조선족 전통 생활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전체 건물은 청규화와 하얀 벽이 어우러진 전통 양식으로 지붕이 우아한 처마선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3: 저는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꼭 전해줘요. 여기에 있는 집들은 100년이 넘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쁜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민속원이 포인트입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이 민속원은 전통 복식 체험과 이 조선족 공주 사진 촬영 외에도 매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찰떡치기 그리고 네. 막걸리 빚기 등이 매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숙 씨, 네. 실제로 현장 체험을 하신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3: 제가 실제로 체험단을 데리고 갔을 때 떡치기 체험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1: 아, 떡치기. 시기가.
3: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네. 또 막상 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하십니다.
1: 그렇죠. 예. 현장에서 또 맛보기도 할 수 있고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진떡을 맛보면 그 맛이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1: 네.
3: 예, 처음 후에는 기념품으로 또 포장해서 가시고 갈 수가 있어서 또 너무 좋아하십니다.
2: 예,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직접 옷걸음이나 문양이 담긴 이 뜻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예, 그냥 화풀이 아니라 진짜 간직할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이 특히 민속 우리 복장 체험을 할 때 옷걸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매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3: 예,
1: 그걸 보면 아, 이 전승인들이 꼭 체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 체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돼요.
3: 네.
1: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체험들을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2: 예, 보도에 따르면 우리 연말에는 스토리 게임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3: 네. 그렇죠.
1: 그렇군요.
3: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는 아마 반나절이 시간을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실제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2: 예. 올해 5.1절 연휴에는 하루 최대 3만여 명이 넘게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우 놀라운 숫자일
1: 그러니까요.
2: 수밖에 없습니다.
1: 네네.
2: 예, 그리고 연길시에서 2억 4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이 결과물이 이렇게 오늘의 빛을 본 겁니다.
1: 네, 네.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3: 네, 네, 저는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우리 조선족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연변이 매력이다라는 걸 정말 실감하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0: 지금 펼쳐지는 이 장면, 이 화려한 네온사인의 바다를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이른바 왕홍 단막벽입니다. 이 벽은 원래 2012년에 지어진 평범한 상업용 건물의 외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외벽에 자리 잡은 70여 개의 한자와 조선글이 조화롭게 어우러

0: 진 간판들이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들의 카메라 렌즈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독특한 배경을 활용해 졸업사진을 찍으면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단지 대학가의 평범한 거리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 방기가 이곳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곳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단막역이라는 별명은 마치 동영상 플랫폼의 댓글처럼 강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재미있는 명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길 씨는 이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정부는 22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 일대의 야간 경관 조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명 공사를 통해 단순한 네온사인이 아닌 하나의 종합적인 불빛쇼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명절이면 이 거리에서 펼쳐지는 특별 공연, 주말이면 등장하는 공연,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조명 콘셉트까지. 이제 이 거리는 사진 촬영 장소를 넘어 연길 밤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 뒤에는 연길 씨의 세심한 행정력이 숨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은 도로 위에 안전석줄을 설치해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불빛 점등 시간을 계절에 따라 조정하고 인근 상점들과 연계한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이 뜨거운 밤의 기운을 가슴에 담은 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상시장과 민속원이 연길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준다면 다음 명소는 완전히 현대화 트렌드의 산물입니다. 바로 연변대학 맞은편의 왕홍 단막벽이죠. 예, 향숙 씨,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1: 네, 이곳은 이제 연길이 또 다른 명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무조건 이 벽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불빛이 켜지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서 어떤 관광객은 낮에도 왔지만 밤에도 또 다시 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2: 그렇죠. 낮의 네. 풍경과 밤의 풍경이 완전히
1: 네.
2: 다르죠.
1: 네, 많이 다릅니다.
2: 네, 그러면 네. 외지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3: 연길의 온천날인데 오전에는 민속원에서 놀았고 저녁에는 이 왕홍벽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생활의 활기가 넘치고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연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자, 권 박사님, 이 벽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4: 네, 이 벽이 대해 얘기하려 하면 이 얘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2: 네.
4: 이 벽은 사실 2012년에 지은 평범한 상업용 건물입니다. 유명해진 건 우연에서 비롯되었죠.
2: 네.
4: 예, 처음엔 2019년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 아, 그래요?
4: 아마 이 벽에는 한자와 민족어가 함께 쓰인 네. 70여 개 간판이 배경으로 너무 잘 어울렸는가 봅니다.
2: 네.
4: 예, 그러다가 2021년에 팔로워가 천만이 넘는 인플루언서 방기가 이곳을 소개하면서부터 완전히 이름이 알려진 것입니다.
2: 그 영상 이후에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한숙 씨.

0: 네, 그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관광객들이 확 늘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벽을 위해서 연기를 찾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1: 그럼요.
0: 예.

0: 한 겁니다. 네, 2023년 영길시에서는 220여만 원을 투자해 두 차례의 야간 조명 개선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불빛쇼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는 걸 넘어서 밤이면 불빛쇼가 펼쳐지고 명절이면 거리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어 매우 큰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참 다양해졌네요. 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경찰이 도로에 80여 개의 안전석조를 설치해서 사람과 차량을 완전히 분리를 했죠. 네. 예, 이 세심한 배려 덕분에 더 많은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전문 핫플레이스로 변모를 했었고요.
1: 네. 자, 그러면 이 벽이 주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0: 이 한면이 벽이 거리를 살렸고 또 그 거리가 영길이 밤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이 우죽순처럼 생겨났고 영길이라고 쓰인 이 종이컵을 든 인증샷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1: 네. 연길 커피, 그렇죠.
2: 네. 실제로 관광객들이 왕국벽에서 사진을 찍고 나면 바로 근처의 카페로 갑니다. 연길이라고 쓴 커피를 꼭 사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커피 값이 몇십 원을 허가하는데도 그걸 사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한면이 벽이 이렇게 큰 경제 효과를 낼 줄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1: 그럼요. 이 왕홍벽 야시장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한 경영주를 만나보겠습니다.
3: 지금 연길의 왕홍벽 야시장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사도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1: 똥이 트기 전부터 불을 켠 수상시장의 뜨거운 아침. 모아산 기슭에서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민속원의 고요한 오후. 그리고 해가 지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왕홍 판막벽의 뜨거운 밤까지. 각각의 장소는 고유의 온도와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곳에 사람의 숨결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동행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연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하루의 여정은 연길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을 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첫 장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계절의 매력을 살린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축제로, 여름에는 계곡의 시원함으로,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으로, 겨울에는 눈꽃의 정취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길의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수상시장에서 느낀 정겨운 온기, 민속원에서 체험한 깊은 문화의 울리, 그리고 왕홍벽 아래서 느낀 젊은 열정까지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네, 한 면의 벽이 한 거리를 살렸고 연길은 이 시각적 상징을 실제 관광 수익으로 전환해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새벽 수상시장에서 시작해 민속원을 거쳐 왕홍벽까지 연길의 하루를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걸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연길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박사님부터 얘기 주시죠.
0: 네, 저는 연길이 성공 비결을 아래와 같은 이 네 글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정과 창신, 우리 한으로 하면 수정, 창신, 즉 전통을 지키고 혁신하라입니다. 이 수정은 민족문화의 뿌리와 따뜻한 인정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연길은 중국 최대의 조선족 거주 도시로서 그 건축도 좋고 이 음식도 좋고 그리고 복식, 언어가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은 옮겨도 기존 상인과 맛은 그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0: 이 미소원이 무형문화재를 살려 체험성 콘텐츠를 발전시킨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뿌리를 잘 지킨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씨는 시대와 젊은 세대를 포용하는 이 자세인 것입니다. 인적 생활도 좋고 이 여행 사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감정 가치 이등 새로운 이 소비 추세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시장 이전과 왕홍벽 경관 조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 연길 정책을 통해 많은 인재를 유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이 술도 중요하지만 연길이 오래 가려면 이 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뿌리를 지키고 그 풋풋한 인성미를 간직한다면 그 인기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권 박사님께서 전통과 또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리양숙 씨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2: 네, 저는 연길이 체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보고 느끼고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원하지요. 네. 네, 수상시장이 이제 단순한 아침시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처럼 민속원도 그냥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라 조선족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머물면서 전통 음식을 만들고 춤을 배우고 역사를 듣고 그런 하루 조선적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연길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꽃 축제 등 계절별 매력을 살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권 박사님 마지막으로 연길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우리 연길 시에는 내세운 구호가 있습니다. 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연길에는 특별한 삶이 있다 하느로 요위중 생활자 연지
1: 네.
0: 네, 새벽 수상시장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민속원이 공주님 사진 한 장 그리고 왕홍벽 아래의 커피 한 잔 이 모든 전통이 일상이 되고 이 모든 일상이 풍경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연길에 끌리는 진짜 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연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매우 분명합니다. 자신만이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도시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왕홍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연길이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리양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 네,
2: 네 매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연길은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예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변해도 그 정겨운 인심은 그대더라고요. 그게 연길이 가장 큰 매력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늘 새벽시장의 정겨운 온기에서부터 민속원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그리고 왕홍벽 아래 젊은 열정까지 권희 박사님과 리향숙 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연길이 단순한 왕궁을 넘어 진정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연길의 변화는 한 도시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 중국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반소리 사철가를 또 네. 우리가 새롭게 배워보는 차원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예전에 배웠던 사철가랑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배우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1: 조금 더 네. 난이도가 네. 높아진 거겠죠. 네. 그만큼 접수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해도 될 것 같아서
0: 그럼요.
1: 이제는 또 뭐 기본기가 많이 쌓인 상태라 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남도째 목이나 식임새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좀 사철가를 네. 배워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사철가를 새롭게 또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네. 배우셔도 도전 가능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충분히 네. 가능하십니다.
0: 그럼요.
1: 네. 전번에 이산저산 그 앞부분을 좀 하다가 네. 뒤에 가서 제절개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너무 목을 좀 너무 그 제절개라는 요 세 글자인데 소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들이 들어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은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해가면서 가능하시면 진도를 좀

0: 또 나가볼까 합니다.
1: 풀이를 하면서.
0: 네,
1: 그렇죠. 제저 어허 어허 어얼
0: 그렇죠.
1: 캐를 캐를에서도 또 그렇죠. 쭉 가잖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그게 그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네. 우리 그 판소리에 그 매력을 네. 파헤치면 해칠수록
0: 네.
1: 전 뭔가 보물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네. 계속 뭔가 나오죠.
1: 그럼요.
0: 굉장한 보물들이 숨어 있다고 보면
1: 네.
0: 됩니다.
1: 자, 그걸 제기하신 분은 참 그 많이 또 네. 방송을 명심해서 또 이 네. 소리를 배우려고 하시는 그 모습 노력이 네. 보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또 어떤 또 공연장에 갔었는데
1: 네네.
0: 그렇게 하면서 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저 너무 즐겨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사철가에 대해서도 네. 많은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일 궁금했던 게 재설계가 안 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재설계
0: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네. 조금 좀 그 소리가 컸지만
1: 네.
0: 그래도 또 따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연습은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또 맞아. 그런 기회에 네. 선생님을 또 딱 붙잡고 이거 1대1 잠깐이라도 리슨을 받았네요.
0: 재설계를 네. 아마 1대1로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를 또 알았고
1: 그럼요.
0: 그리고 반소리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또 설명을 따라 해보다 보면은 너무 또 그렇게
1: 그렇죠.
0: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매력 있고 좀 끈끈한 소리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1: 네네. 아유 그러네요. 그 또 그 판소리 우리 연변에서는 아직 판소리를 완창하신 분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아직은
1: 네, 그럼
0: 없습니다.
1: 내가 또 기대되기도 하네요.
0: 예,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1: 네.
0: 또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1: 그럼요.
0: 합니다.
1: 네네.
0: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저는 꿈이 있다면
1: 네.
0: 꼭 완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그 8시간을 네. 우리가 그 아침부터
0: 네.
1: 네. 네, 쭉 시작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0: 그 그렇죠.
1: 체력을 먼저 키워야겠어요.
0: 그렇죠. 6시간 반짜리도
1: 네.
0: 있고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창자는 안 바뀌시지만
1: 소리 저
0: 소리
1: 그
0: 고수분은 두 분에서 아주 세 분 정도를 바꾸셔야 될 듯합니다.
1: 그렇죠.
0: 굉장히 큰 일이고 저는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능하다면 꼭 한 번은 그렇게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해볼까
1: 네네네.
0: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1: 그럼요.
0: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이기는 합니다.
1: 야, 그걸 빨리 또 우리가 기다려야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0: 아유,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이산저산부터 앞에 부분부터 한번
1: 네.
0: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산저산 옷 지빈이자 이산저산 하나 둘
2: 꽃이
0: 궁합궁적궁

0: 그렇죠.
1: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0: 하나 둘
1: 가을이

0: 그렇죠.
1: 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0: 그렇죠.
1: 가을이 가고
0: 하나 둘
1: 겨울이 돌아오면 악모한 천장바람에
0: 그렇죠.

0: 집에 오니 모두 다 앞에 빠르듯이로구나.
1: 잘만 해오셨네요. 네. 너무 좋으신데요, 소리가.
2: 그래요.
1: 잘 이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박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발음이 아직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제저헐게르인데 제저헐 이런 소리가 아직도 있으세요. 발음을 제저까지 자
0: 제저
1: 허어 그렇죠. 허어는 찍어서 낼게요. 제저 허어 자
0: 제저
1: 허어 헐게를 자
0: 헐게를
1: 자세요. 지금 헐하고 허리 릴 받침이랑 허리 지금 걸려 있죠. 뭔가 분리를 해서 헐게를 입을 열었다가 닫으시면 헐자
0: 헐
1: 그렇죠. 저세요. 헐 하시고 릴을 꽉 무셔야 되는데 혀끝이 바로 입춘장에 가서 붙으시면 빨리 붙으시면 헐 하고 혀끝이 위에서 쫙 붙어 있으세요. 그 힘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죠. 코로만 거리죠.
0: 비비지 않는
1: 꽃 같은 경우에도 꽃 하고 막힌게 아니라 꽃 이 소리인데 꽃 이게 아니에요. 꽃 피지자
0: 꽃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1: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한번 짚어갈까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한 분씩. 그러면 한번 윤성무 학생부터 한번 해볼게요. 틀리면 제가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3: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1: 악궁적
3: 분명코 봄이로
1: 아시고
3: 봄은 찾아왔던 만은
1: 봄은 찾아가 아니라 봄은 찾아
3: 봄은 찾아왔던 만은
1: 그렇죠.
3: 세상사
1: 새를 새 파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세상사
3: 세상사
1: 세상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사 물어서
3: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1: 그러죠.
3: 청춘 일러니
1: 굵게 들어야 됩니다.
3: 청춘이
1: 청춘이 아니라 청춘
3: 청춘

0: 한심하구나.
1: 그러죠. 넷 가든 게 것이 아니라 넷 정준도냐 이러서
0: 넷 그렇죠. 정준도 날 버리고
1: 열어주고
0: 속절어
1: 똑같은 범위죠. 속이 아니라
0: 속
1: 그렇죠.
0: 속절어.

0: 헌들 쓸 때자 헌들 쓸 때 힘나자
1: 고마웠다가
0: 버려주고
1: 하려거든 가거라
0: 으시고
1: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자
1: 방초수
0: 방 아구성은 좋은데 응을 빨리 닫아야 되는데 녹음 방초
1: 녹음 방초
0: 그렇죠
1: 승화시라가
0: 아니라 승화시라 그렇죠
1: 헤드더일러
0: 헤드 이 아니라 헤드더일러 있고자
1: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0: 정확하게
1: 여름이 가고
0: 그렇죠
1: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두 개로
0: 자
1: 유라흔에 또 대저할게를 굽히지 않는 황국
0: 찢어서
1: 황국 단풍도
0: 헌곡 그렇죠
1: 가을이 가고
0: 하나 둘
1: 겨울이 돌아오면 악무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0: 이어서
1: 펄펄 휘날려 인 세계가
0: 자

0: 따르흐가 아니라 백 따르흐 바시로구나. 자
1: 오주 아 백 따르흐 바시로구나.
0: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2: 일대일로 일대일로 받았어요.
0: 네. 네. 손의 이면을 조금 더 잘 그려낼 수 있게 방금 했던 그 부분들을 급하지 않게 지금 발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아직도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풀어가면 더 좋은 또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은지 학생 매볼까요? 자, 이 산 저 산 꽃이 핍니다. 아쿠.

0: 날 한심하구나.
1: 그렇죠. 한심에서 하지 말고. 그렇죠. 점일수록 오히려 푼다고 해서 한심하구나. 자,
0: 한심하구나.
1: 그렇죠. 점 절대 누르는 게 아니고.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그렇죠.
0: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확 나갈 줄 알았.

0: 버벌.
1: 아넌 아니고 아넌 버벌.
0: 아넌 버벌.
1: 그러죠.
0: 안경 흔들 쓸 때 있나.
1: 쉬고.
0: 달려고.
1: 달려 천천히.

방초 승화시라 그러죠. 해꽃 다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자 둘 가을이 돌아오면 다 한로상 천천히 한로상 부

0: 것이 아니라 겨울이 돌아오면 한루장부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겨울이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게 자 겨울이 돌아야죠
1: 겨울이 돌아오면
0: 나무가 천장

0: 제대로 그 소리를 배우지 않아서 네. 뒷부분을 아직 지금 저 입을 따라서 지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아직은 배우지 못한 상태라서 조금 서툴기는 합니다. 아직도 똑같은 그 좀 문제가 있다면 발음. 그렇죠? 아직도 둘 동시에 할로 할로가 아니라 할로 상봉 열아흔에 두 치죠 할일을 꼭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 좀 급하니까 빨리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끈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 해볼까? 자,
1: 이상한 유정사 꽃이 피
0: 그러죠 놀랍 궁적
1: 구명코 범이로구나
0: 그러죠
1: 범은차
0: 범은차저자
1: 범은차저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들하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한 신모구나 내 청춘

0: 들어가지.
1: 달력 앞으로.
2: 달려거든 가거라.
1: 그러죠.
2: 네가 가도 이를 믿으면 녹음 방조 승화시라
1: 그러죠.
2: 예. 더 일러 있고.

쉬워. 이르지 않는 황구 단풍도 온고. 그렇죠. 가을이 가고 하나 둘 겨울이 돌아오면 양목 안천 찬바람에 식어.

0: 그러죠. 그래서 사철가가 단각이 나지만 네. 어려워요.
1: 그렇죠. 어려워요.
0: 네, 차라리 자신머리 장단으로 된 빠른 장단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2: 끼로 네, 있어서
0: 충분히 가능한데 속도를 조금만 늘어주게 하면은 호흡이나 발음이나 해서 무조건 달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진단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현장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 네.
0: 한번 해보실까요?
1: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3: 잘하실 수 있어요.
0: 지금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제가 같이 따라서
1: 들어보니까 난 막 떨린다.
2: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0: 예. 예. 전공하는 저기 학생들도 이 소리를 지금 이렇게
2: 어려워하잖아요.
0: 예. 예, 충분히 가능하세요. 제가 또 같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1: 이 산 저 산
0: 하나 둘
1: 꽃이 피니
0: 그렇죠
1: 을라붕쿵적 분명 거품이로구나
0: 그렇죠
1: 봄은 타도 왔건만은
0: 그러죠
1: 세상 사슬슬허브라 나도 어제
0: 그렇죠
1: 청춘이
0: 그렇죠
1: 오랄 백발 한지 모구나
0: 좋으십니다
1: 내 청춘도 날 부리고
0: 아이고.

0: 있나. 그렇죠. 보러 왔다가
1: 하나 둘
0: 가려거든 가거라. 그러죠. 네가 가도 그렇죠. 여름이 되면
1: 그러시오.
0: 금방 초승화시다.
1: 그렇죠.
0: 예뻐. 예.

0: 이슈
1: 모두가 백발은 버시로구나.
2: 잘하셨어요.
0: 세상에. 네. 아유. 제일 잘하시는데요,
2: 그러니까요.
0: 지금. 아이고.
2: 잘하셨어요.
0: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을까요?
2: 네. 한 오늘 좀 긴장하셨어요.
0: 아니, 그런데 이제 소리 그 길이, 성우님이 네. 가는 길을 이제 다 맞추시거든요.
2: 네.
0: 가다가 살짝 긴장하셔서 찹는 경우는 있기는 하시는데, 네. 소리를

0: 어떻게 하실지를 너무 지금 잘 하셨고 아까 돌아 아 이런 소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 나오셨어요.
1: 딸꾹질 뭐.
0: 네. 오 네. 세상에 아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쉽지 않잖아요.
0: 아이 그렇죠. 네. 쉬워 보여도 그러니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번 오미라 선생님께서 한번. 아쉬운 소리만 한번
1: 아쉬운 소리를
0: 예예 예. 아쉬운 소리를 한번 네. 해보실게요.
1: 네. 이 산 저 산
0: 쉬고
1: 꽃이 피니
0: 그렇죠 놀라 궁적
1: 분명 거 범이로구나
0: 그렇죠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쉬고
1: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0: 아시고
1: 청춘이 일러니
0: 그죠
1: 오늘 백발 한시구나
0: 시구

0: 자, 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러죠.
0: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1: 얼씨구.
0: 옛부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0: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1: 그렇죠.
0: 한로산부
1: 그러죠.
0: 연안해도 제절 배를 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1: 그렇죠.
0: 뜨는 곳
1: 아이씨가
0: 가을이 가고
1: 하나 둘
0: 겨울이 돌아

0: 알고 보면
1: 아시오
0: 월백 설백 천칠백 헌이 모두가 백 빠르버시로구나. 오,
2: 아이고, 소리가.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2: 뭐가 지금 막혀 있어서.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정말, 아우. 네. 목이 다 나오셨어요.
3: 선생님, 또 원래 사철가 즐기세요, 꿈을까?
1: 아, 정말.
2: 지금 이 감기 나이 예, 예. 목소리가.
1: 아니, 근데 감기, 감기는 감기인데.
2: 감기 안 나와요.
1: 너무 소리를 잘 분명고범이로 구나 구나
2: 제 이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아.
1: 근데 그걸 다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어, 쓸쓸하느라 나도 어제 네. 어제
2: 너는 거의 100% 안 되시는데 해주셨습니다.
4: 아 그쪽이요.
1: 네 쓸쓸하느라가 정말 쓸쓸했거든요. 네. 소리 이면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아. 사실은 소리 이면을 표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대부분은 기교에 집착을 해서 어. 내가 여기서 목을 얼마나 잘 감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소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기교보다는 소리의 이면 어. 가사를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할 것인가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라는 거를 제대로 그대로 정말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네. 많은 분들은 어, 반소리의 그 목들이 너무 화려하다 해서 아. 그 목을 너무 막 자꾸 흉내를 그렇게 가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목이 안 나와도 그 이면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이면 목이고 이면 이면대로 지금 잘 그려내셨거든요. 그때 하시던 사철가랑 또 완전히
4: 달라요.
1: 다르세요.
4: 아 이게 뗀 느낌이랑 그 저도 지금 예. 어제도 저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예.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예. 2020년이죠?
1: 그렇죠.
4: 방송을 시작했을 때
1: 예, 예. 그렇죠.

0: 그때 판소리를 제가 들어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도 이 판소리 이면에 대해서 왜 그때는 저렇게 못했지. 예, 예. 얼마나 박소연 선생님이 답답하셨을까.
1: 아니 아니 그때도 저는
0: 그때는 1대1로 그냥 선생님이랑 저랑 그 예. 수업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그때 저거 왜 저렇게 따라 못했지.
1: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때도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소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이제 끌고 가시는 소리의 성금의 길이라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이제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0: 아, 이제 판소리가 아, 이런 목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네. 이때는 이런 목이 나왔구나. 이해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사람 시간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네. 듣고 또 판소리를 듣다 보면은 네. 아 여기에서 이런 소리가 맞습니다. 이 소리가 항성이었구나. 이 소리가 딸
1: 그렇죠.
0: 소리였구나.
1: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범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해주시고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안에 소름이 있으셔야 네.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해주셨고 중간에 저는 하면서 소름이 막 그거를 조금
0: 아유 감사합니다. 잘
1: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 부분이 선생님 저는 오늘 좀 감정을 네네. 좀 먹었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네,
1: 항상 그래 이렇게만 마중을 하다가 오늘은 네. 꼭 한번 제가 듣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두 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네.
0: 열심히 아유, 또 참. 우리도 네. 판소리를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1: 아유, 그렇죠.
0: 전공생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기 김학생은 지금 네. 아마 그 학습열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네. 특히 잘하셨습니다.
2: 아니 학습률이 높아지지 않은 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게 조금 압력이 있습니다.
0: 압력 있어요? 네.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 이만한 사람이 와서 배우면 좋겠는데 네. 오늘 같은 날에도 학생들 어중에 뭐 이분과 네. 뭐 어떻게 무슨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꼼짝마다 그래서 내절로 그래서 가만
0: 괜찮아요.
2: 가만 열었지.
0: 괜찮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그러니까 나 아무튼 네. 이렇게 병이 있을 때 내 유선이니 이거 어떻게 대송할때 이거 자꾸 하모할수록 네. 자꾸 이게 모자라는 것 같고 자꾸 다 돌리는 것 같고 이 신심이 별로
0: 아니 한 차원 지금 더 지금 네. 다져가는 거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네요. 오늘은 빠르니까. 우리가 우리 매 사람마다 1대1 레슨을 그렇죠. 받는 시간 너무 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찰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4번째 시간입니다.

0: 설산날의 황량한 마을 교적을 잊지 못한다. 설사를 넘는데 필요한 물자는 별로 보태주지 못했지만 많은 신변 전설을 엮었다. 마음 착한 백성들은 이전처럼 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권고한다. 홍군 전사들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나 괜찮은 소재지만 지나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30년대 중국에서 일부 작은 현 소재지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작은 식당 몇 개, 잡화점 몇 개, 포목전 한두 개, 사천이나 광서, 운남, 귀주에서 나는 진짜 약재를 판다고 자랑하듯 써붙인 오래된 약방 하나가 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 볼일 없는 현 소재지라도 빼앗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였다. 현 소재지는 전전에 들어가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것도 홍군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다. 푸른 띠처럼 맑은 청이강을 쭉 따라가면은 전전성이 보이었다. 도시 곁에 있는 대강산과 낙칠산이 서로 마주보며 돌문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전전성이었다. 성안에 들어서면은 허름한 거리에 가게들이 적지 않게 늘어서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가 이끄는 团도 전정성에 이르렀다. 전사들은 여기에서 꼬박 이틀을 머물면서 설산을 넘을 준비를 하였다. 준비란 잘 먹고 거리에 나가 일용품을 사고 서둘러 집신을 삼고 양식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를 잡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땀을 흘리는 데다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여 이가 한번 자리를 틀게 되면 도통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그럽게 대해준다고 점잖아질 놈들이 아니니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약품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가 전전처럼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그나마 얼마 살 수도 없었다. 준이에서 입대한 두철주는 걱정이 컸다. 함께 입대한 리소우가 말라리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자그마한 얼굴은 턱이 더욱 뾰족해지고 두 눈마저 사발만하게 튀어나와서 참 보기 안쓰러웠다. 리소우는 곁에 사람이 없을 때 두철주에게 슬쩍 물었다. 배정동지, 언제쯤 귀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집 생각이 나나? 응? 리소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떼었다.
1: 여긴 생전 처음 보는 곳이잖아요.
0: 두철주가 웃으며 위로했다.
1: 강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대여섯 개 성을 지나왔어. 우리는 무상계급이야. 어? 농민들처럼 종일 동그박 휘어진 버드나무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어?
0: 리소는 얼굴을 붉히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1: 배정동지, 제가 설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2: 걱정 마. 이 두철주가 있는 한 대우는 널 버리지 않아. 응?
0: 두철주는 리소가 먹을 약을 마련하고 집신도 한 클레 삼아주었다. 그제야 리소우는 조금 마음을 놓는 듯하였다. 부대는 청이강을 따라 부흥으로 전진했다. 청이강이 바로 앞에서 흘러가고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청이강도 자꾸 좁아져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강이 되었다. 하지만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떨어질 때는 마치 야생마리 날뛰는 듯하였다. 급한 성질이 대도화가 비슷하였다. 산밑을 내려다보면 산골짜기에서 흰 용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 물줄기 위에 좁은 등나무 농쿨다리가 놓여 있었다. 청이강은 협금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살이 센 데다가 뼈를 애일 듯 차가워서 폭이 넓지 않아도 건너기 어려웠다. 로우산을 지나 포흥에 이르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포흥에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현상이었다.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면은 푸른 산이 보이었다. 시내의 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으며 길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걷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 말처럼 어느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온 시내의 냄새가 풍길 만하였다. 홍군이 하도 빨리 오는 바람에 적들은 시가지를 반도 못 태우고 달아났다. 도철준에는 보홍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에 설산 기슭에 있는 교적으로 향하였다. 보홍에서 교적까지는 100리쯤 되었다. 홍군은 가는 길에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다. 적들은 홍군을 설산으로 몰아가 서서히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홍군이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적들이 벼랑에 나이는 길을 파괴하고 다리를 부셔놓았기 때문이었다. 가는 길에 장천교라는 잔도가 있었는데 길이가 수백 메터나 되었다. 암벽에 구멍을 내고 나무를 박은 다음 그 나무 위에 좁다란 널판자를 올려놓았는데 아래로는 청이강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구멍이 숭숭 난 암벽만 보일 뿐 널판자가 없었다. 앞에서 길을 내던 공병들은 할 수 없이 강 양쪽으로 천을 길게 맸다. 사람들은 강물에 들어가 천을 붙잡고 강을 건너갔다. 도철초는 강을 건너며 리소가 경류에 휘말릴까봐 내내 어깨를 꽉 잡고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뼈를 애이는 듯한 강물이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았다. 부대는 해가 지기 전에

0: 지저분하고 낡은 나무집이 태반이었다. 주민들은 거의 장족이었고 한족집은 몇 집 없었다. 협금산 기슬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협금산에 눈 쌓인 봉우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는 것은 연우산과 다르지 않은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도 큼직한 태양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죽 등거리를 입고 한여름을 났다. 협금산에서 몰려오는 한기 때문에 어디가나 쌀쌀하였다. 도철촌에는 예순 남짓 먹은 한족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섰다. 땡볕에 하도 타서 노인의 얼굴은 거무죽죽하였다.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 것 하나 없이 가난한 살림인지라 도망치지도 않았다. 도철촌에는 노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었다. 도철추가 덧물에 발을 씻는 리소를 거들어주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곁에 쪼그리고 앉더니 물었다.
1: 자네들은 협금산을 넘으려고 보는군.
0: 도철추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었다.
1: 그건 노름이 아닐세.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협금산을 넘으려면 목숨을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들 하지.
2: 그렇게 무섭습니까? 에?
0: 노인은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이었다.
1: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라 신령의 산이거든.
2: 아니, 어째서요?
1: 내 말을 들어보게.
0: 노인은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 기름이 쩐 담배 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다.
1: 산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네. 목소리가 커서 산신령이 듣게 되면 해가 쨍쨍 내리쬐던 하늘에서도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니까.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영영 못 일어난다고. 그게 다 신령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어?
0: 리소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설마요? 도철주가 크게 웃으며 대꾸했다. 협금산이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에?
1: 골짜기를 따라 20리를 가면은 양수정이 나오지.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바로 설산이야. 여기 사람들은 신산체가 보이기만 하면은 위패부터 세우라고 그러지.
2: 그건 무슨 뜻입니까?
1: 무슨 뜻이겠나? 신사체에서 우로도 올라갈 생각이라면 먼저 자네 위패를 만들어 놓으라는 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니까. 응?
0: 노인의 말에 그만 소름이 끼치였다. 자그만 방에 한기가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의 몸이 으슬으슬해라다. 도철초의 얼굴에서도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었다.
2: 신산체가 제일 오르기 힘든 곳인가요? 에?
1: 아니지. 구요 13파라는 곳이 또 있지. 거기 올라가면은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긴다고들 하지.
2: 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기다니요?
1: 그러니 협검산이 괴상하다는 게지.
0: 노인은 담뱃재를 털어버리고 나서 다시 대통을 채웠다.
1: 사실 그 비탈은 보기에 평범한 것처럼 그리 가파르지는 않았다네. 그런데 처먹던 기운까지 잔해서 걸어도 귀신이 다리를 잡고선 놔주지 않은 것처럼 걸음을 옮길 수가 없거든.
0: 그 말에 발을 씻던 리소우가 멍해지고 말았다. 그는 정말 귀신한테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2: 구요 13파를 지나면은 꼭대기입니까?
1: 그렇지. 바로 왕모 산체일세. 산 꼭대기 지은 절이야.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두 왕모 산체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향과 돈을 조금 내놓으면은 왕모한테 보살펴 달라고 빌곤 하지. 하지만 열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서 열 사람 다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왕모 산체 이러면 함께 간 사람이 곁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게 바로

0: 그런 뜻일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살 걸어다네. 그렇지 않게 되면 굴려 떨어져 벼도 못 추릴 거야.
1: 벼도 못 추른다니요?
0: 그 깊은 눈 골짜기에 굴려 떨어지면 어찌 뼈를 추스릴 수 있겠나? 어? 리소우가 겁에 질려 움츠리한다. 도철천은 분위기를 바꿀 생각으로 웃으며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몸소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들은 얘기입니까? 예?
2: 물론 직접 올라가 보았지.
0: 노인이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1: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0: 도철주가 말했다.
2: 그래, 돌아왔지.
0: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줄 아냐?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2: 열몇 사람이 남의 물건을 지고 올라갔는데
0: 산에서 누군가 입을 열기 무섭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야. 나는 지고 간 물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겨우 내려왔네. 함께 간 사람 둘을 그곳에 두고 왔지.
3: 이때 기물의 영장이 들어왔다. 도철주는 의례히 바르게 일어섰다. 리소도 다급히 발을 닦고 일어서려는 걸 김태호가 말리하다.
1: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납니까?
3: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한테서 협금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철주가 대답하였다.
1: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요. 저도 금방 한 할아버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만만하게 볼 산이 아니더라고요.
3: 김오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앉아도 안 된다 하니 말이죠.
3: 도철주가 못마땅하는 듯 대꾸했다.
1: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3: 김우래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1: 이 산은 국내산의 최고봉인데 산세가 험하고 높이가 해발 4260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을 산마루도 4114m거든요. 그러니 산소가 모자라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공기가 울려서 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거야 소리를 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에?
3: 도철주와 노인이 자리를 구원했지만은 김우래는 일이 있다며 소원을 저었다.
1: 오해서는 산을 넘을 수 있게 준비를 잘하라 하지만은 여기서는 딱히 살 게 없습니다. 술은 없어서 못 사고 생강과 고추를 좀 사는데 받아가세요. 저마다 지팽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떠나 점심에는 산 꼭대기를 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플 거예요.
3: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리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1: 소후, 이제는 떨리지 않겠지? 어?
2: 이제 괜찮습니다.
3: 리소우가 조그맣게 웅얼거리었다.
2: 하지만 이 신령에 산을 제가 살아서 넘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1: 신령에 사려면 뭐 어때요?
3: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모주석 동지와 주부주석 동지가 가지껏 신령하고 한번 겨뤄보라 하셨습니다.
3: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두철주를 바라보았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씩 조를 모아 한 조에서 한 사람씩 꼭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3: 사람들은 김우래를 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1: 소후, 걱정하지 말아요. 동지가 주은이에서 폭죽을 들고 우리를 맞았는데 우리가 어찌 동지를 산에 두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3: 리소우는 걱정을 떨쳐버린 듯 마주보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예방과 관리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우리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만큼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의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단어로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쓰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쟀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남색으로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래서 OTC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 지금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OTC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육의 보신환은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또 부관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육의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중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근내보시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콤파치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주소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콤파치나 간이나 비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근내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몇 가지 가깝거나 해야 된단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하고도 진귀한 비싼 약.

0: 정도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고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을 공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도대체 내게서 온 후부터 뒷골이 뻣뻣하네,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밖에서 후두드러면 머리에서나 그런 소리가 납니다.
0: 네. 네.
2: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 좀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 가슴 떨린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알깁니다, 이 알수가.
2: 예, 그리고 저는 전립선을 이래, 방광변이 자꾸 소변을 한번 보다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배 당김에서 이래 아프던 게, 건네보시나 보고 때, 와, 소변 자꾸 줄어들고 소변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시원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다음 자장 사람 내게는, 효과 좋지, 더 먹자고 내가 좀 다달받자고 한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예.
0: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은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건네보셔, 내동세입니다. 예, 내동세, 남자동세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변 많이 내뱉으시는 거,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단,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는 거, 자기도 들었는 거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 썼는데, 그에 밤에 소변 네번 다섯 번 넘게, 여기서 세 번이나 두 번, 만에서 세 번 보고 보통 두 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지, 선생님.
0: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쓰십시오.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던데, 혈압들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0: 이렇게
3: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됐고, 먹고, 여 시간 먹다. 됐을 때 한 번 먹기 이렇단다. 올라가야 간단다, 선생님.
0: 아, 혈압약이?
3: 예, 예. 혈압약 두 번씩.
0: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3: 예, 혈압 부분이 용서하신다고, 약이 용, 어쩌면, 고개가 다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래, 이렇게 내보고 말하라는 게 있지. 그래. 이 약 더 쓰겠다, 더 싸겠단다, 오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그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이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땅 뚜져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우리 아저씨 나신 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0: 그다음에 이제 흉내기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 그냥 누워 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열선염이 심해서에 소변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에 이 건의 보신 한을 썼는데 이야기 확실히 용도없습니다. 그냥 네. 한 거리에 오줌쥐 나던 게 우선 이뤘단다. 그리고 네. 이게 혈압도달이 잘 아이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도달이 잘 된다. 그리고 네.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저 조금 이렇게 나가고 얘 맥이 없이 뒤고 나가던 게 속이 시원하고 우선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얘 콕 자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내일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 기간이 활동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네.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여기까지입니다.
0: 예.
2: 네.
0: 네.
2: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어디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 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가양의 평형을 잡자면 위는 돕고 아래가 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아예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치다 할 때는 우리 미치고 밑이 항상 퇴직하고 배꼽줄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예,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다발성 위행색도 있고 신장도 아예 좋고 그랬습니다.
1: 네.
3: 이 근육의 신함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손목이 어지럽고 골이 휑하고 골에서 수준이 되게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지금 어지럽은 느낌으로 아침에 좀 불씨 바짝 나고 그래서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방송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지요.
1: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의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좋아집니다.
3: 계속 있어서 계속 가서 당구 가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운영도 다 고로인들이 오랬습니다. 아이도 다 될까요?
1: 이학은
3: 혹시 뭐 활동은 없습니까?
1: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십시오.
3: 네, 501-2797이
1: 501-2797.
3: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전문 이 샹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꺽꿀꺽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써가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의 보신 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0: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잡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거든 해결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대전에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양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지금 있고.

0: 아유, 먹고 있는데, 저 보면 소화 잘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뺐어. 그래도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1: 예.
0: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밤사변은.
1: 밤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0: 오, 그래, 구호에 쓴다부터 밤소변에 정말 한 번 내지 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게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멍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시토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 자꾸 부피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잽니까? 그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다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그런
4: 개선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약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어제 환담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4: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스터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전화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그랬을까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이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0: 넣으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넣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엮어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수 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금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팔꽃은 생명이 강인함과 순간의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아래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정도 아래 56개 민족은 조국이 대가정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근 작사, 양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을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경드 작곡의 그 대품을 황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에 주덕진 작사 방화자 곡의 금산 은산 내 고향 연배를 염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Check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과 몸을 채우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지만 충분한 휴식 없으면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깊은 휴식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도 좋은 휴식이 되는 거죠.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죠.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산서성의 태원시입니다. 태원시는 산서성 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전체 지세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난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무더우며 봄과 가을은 비교적 짧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강수량은 적으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죠. 이것을 진 문화의 근원이자 산과 물이 어우러진 오랜 고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원의 명소들과 현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원 여행의 첫 번째 코스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진사입니다. 대원 관광의 진수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무려 1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간직한 명소인데요. 진사 안에는 진사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사 박물관은 승영류 서남쪽에 위치한 남향의 청나라 시대 사본 건축물인데요. 기념관 안은 길이 사통팔달 이어지고 복도식 전시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들과 눈부신 채색화들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하고 깊은 운치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또 진사 구역 안에는 진계소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명나라 시대에 저명한 대신 왕경의 개인 사택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청나라 건축 양식에 맞춰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운치를 더해주고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진사 풍경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천연 문화의 숨결을 느끼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둘러볼 곳은 영화 만강홍 촬영지로 큰 인기를 얻은 태원 고성입니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이곳은 진양 고성의 2,500여 년에 걸친 문화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성을 두고 푸른 기와에 천년의 넋이 깃들어 있고 기둥과 그림에는 곤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과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옛거리를 거닐며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감상하고 고풍스러운 고성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태원 고성의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는요, 웅장한 성벽입니다. 동서 길이 약 1120m, 남북 너비는 670에서 740m, 전체 성벽의 총 길이는 3732m에 달합니다. 동남쪽 성벽 위에는 팔각 형태의 교성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녹색 삼석조로 만들어졌고 성곽 바깥은 해자로 둘러싸여 완벽한 고대 군사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 내부 지세는 서쪽과 북쪽이 높고 동쪽 남쪽은 낮으며 가장 낮은 동남쪽 구역에는 금우호가 자리 잡고 있어 풍경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성 중심에는 십자거리가 펼쳐져 있는데요. 동, 서, 남, 북 네 개의 큰 거리가 고성 중심에서 만나며 동서 길이는 약 1100m, 남북 너비는 약 700m이고 173채의 건물과 255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10가지가 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남쪽 거리는 무형문화유산 혁신관, 박물관, 전시관이 위주이고 북쪽 거리는 산서성 특색 음식점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동쪽 거리는 문묘, 진사댁, 표나문 등 역사 문화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고 서쪽 거리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 좋은 거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차 없이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골목 구경하기 딱 좋은 보행자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여행지는 몽산 석불입니다. 몽산 석불은 낙산대불의 버금가는 거대한 석각 불상으로 개화사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과 물의 풍경을 즐기며 편안하게 등산하기 좋은 명소인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 고대한 대불의 모습을 마주하면 그 위엄 있는 자태에 감탄하게 된답니다. 자연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면 태원식물원도 추천해 드립니다. 태원식물원은 크게 온실구역, 자연과학관, 분재박물관 세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물원 안에는 무려 3천여 종의 식물과 50여 종의 야경식물 자원이 보존되어 있고 산서성의 과학연구, 과학교육, 원예 관람, 문화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식물원입니다. 분재관은 2층 건축물로 꾸며져 있는데 1층에는 기석과 산석 분재를 전시하고 2층에는 나무 뿌리 분재, 다육식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병풍과 난간으로 공간을 나눠 아기자기하게 분재와 기석을 전시해 색다른 정원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식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나비 정원입니다. 나비 정원은 나비 서식 공간, 표본 전시 공간, DIY 표본 제작 체험 공간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4계절 내내 살아있는 나비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만날 수 있는 나비 종류만 1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에서 사육 가능한 중대형 나비들이며 계절마다 약 50여 종의 나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수공 표본 제작 도구와 실험실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체험 여행을 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풍경을 보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밖에도 사계절 화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 화훼관은 부지 면적 1470평방미터이고 온실 식물 전시구역이 화훼 대마 관광지 전시구역이랑 식충 식물 전시구역, 정품 화훼 전시구역, 현존 식물 전시구역 5개 구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무장의 녹색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열대 화초, 양치 식물, 음생 식물이 가득 펼쳐져 눈이 즐거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생 식물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종보호, 과학연구, 홍보 전시가 결합된 경관 온실로 아메리카 사막 식물 구역, 아프리카 사막 식물 구역, 오스트랄리아 사막 식물 구역, 정품 사막 식물 진열대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각 대륙의 희귀한 사막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각 사막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태원 식물원 한 곳에서 세계 각지의 신기하고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행 일정에 꼭 포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한 뒤에는 쌍탑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온 쌍탑공원은 태원을 상징하는 독특한 고찰이자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입니다. 공원 안에는 산과 연못, 정자가 어우러져 있고 푸르른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가득하며 고색 창연한 정자와 루각 사이로 쌍탑 사원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쌍탑 사원은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휴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운의 번화한 거리를 보고 싶다면 정루거리를 방문해 보세요. 거리 이름 그대로 정루가 자리한 유명한 상가 거리로 민국시대 양식이 살아있는 오랜 거리입니다. 중국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민국시대 건축물들과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서 있어서 옛 정취가 가득하죠. 특히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켜진 종로거리의 야경은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역사와 풍경을 둘러봤으니 이제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태원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화탕입니다. 양고기의 황기, 연근뿌리 등 8가지 약재를 넣고 천천히 푹 고아서 만드는데요. 새벽 6시가 되면 태원 현지 주민들이 보온병을 들고 이 맛을 보러 서두를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거품마저 구수한 약재 향이 풍기는 청화탕은 태원 현지 빵과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고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태원 특유의 보양 음식이라고 합니다. 국물의 향기만 맡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다음은 양 내장탕입니다. 양뼈를 약 8시간 동안 푹 고아 크림처럼 뽀얗게 우려낸 국물에 특제 고추 기름을 넣고 갓 구워 바삭한 전병을 곁들여 먹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설탕 식초 완자를 함께 곁들여 내놓기도 하는데요. 뜨끈한 양탕 한 그릇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원 여행 가면 꼭 맛봐야 할 아침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기 완자도 현지의 인기 메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 완자에 산자와 진피의 향이 담긴 새콤 달콤한 소스를 얹어 먹는데요. 기장떡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대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합으로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특별한 식당들은 민국시대 진상저택 형태로 꾸며져 있어 식사하는 동안 진국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답니다.

메밀묵도 빼놓을 수 없는 향토 음식인데요. 메밀 반죽을 쪄서 얇게 썬 뒤 양념고기, 오이채, 고추기름을 넣고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현지 사람들의 추억의 맛이라고 불린답니다. 우리 연변의 메밀묵과 맛과 식감을 비교하면서 음미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돼지 등심 볶음 또한 태원의 별미인데요. 돼지 등심을 기름에 볶은 뒤 목이버섯, 죽순을 넣고 산소성 특유의 식초 양념으로 볶아 새콤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만두도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양고기 소에 파를 넣어 잡내를 내고 만두피는 잡내를 잡고 만두피는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팔보차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산서 사람들의 특별한 식습관이니까요. 여행 가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떠난 태원 여행, 천년 역사부터 웅장한 태원 고성, 몽산 석불, 식물원의 아름다운 자연 등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보고 현지만의 따뜻하고 독특한 음식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마음도 배터리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충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를 가득 채운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겠죠.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을 담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죠. 노래 감상하시면서 그리운 친구들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아마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제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쿠논다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문제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네,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율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야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데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제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 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은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싶는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재 환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로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에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전투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필요는요, 30대 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래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성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루브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에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국 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분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을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남영산의 수필, 매미의 일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몇십 년 전 소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매미와 개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매미는 늘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지만 개미는 늘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들였다. 겨울이 되자 매미는 먹을 것이 없어 늘 개미네 집에 동냥을 다녔다는 것이다. 매미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몇 해 전 낚시하러 갔다가 한족 친구네 집에 들려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점심상에 기름에 튀운 요충이 한 접시 올랐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머나먼 산동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미로 되기 전에 요충이란 것이다. 이 요충은 땅속에 3년간 묻혀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고 했다. 산동에서 나무가 있는 주위의 땅을 파서 얻은 것인데 영양가가 풍부해 사람에게 아주 좋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기름에 튀긴 요충이 담겨있는 접시에 쉽사리 젓가락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도 진심으로 뜨겁게 권하기에 눈을 찔끈 감고 하나 집어먹었더니 보기와 생각과는 다르게 참으로 고소했다. 그날 나는 그들에 의하여 매미의 요충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쯤에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한국에 가서 체류할 때였다. 내가 체류하는 집 뒤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하면 수도 없을 것 같은 매미들이 종일 합창을 벌리곤 했는데 정말 귀찮을 정도였다. 수십 마리가 함께 울어대다 갑자기 잠깐 멈췄다가는 또 한두 마리가 운을 떼면 따라서 울어대곤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현듯 매미의 요충이 땅속에서 3년 동안 긴 시간을 보내다 나온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때 어디라 없이 콘크리트로 다져진 서울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매미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의문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다. 이튿날 일하러 갔다가 옥상에 나앉아 담배쉼을 하는데 난데없이 매미가 날아와 우리가 앉은 앞에 툭 떨어져 발을 몇 번 움직이더니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인 실장이 죽은 매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3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와서 고작 한 주일 살고 죽다니 참. 떨리는 어조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눈에 눈물이 핑 돌았었다. 그때 매미에 대하여 한번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으며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매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 마리 매미가 온전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한다. 요충의 95% 이상이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두더지나 개미에게 먹히고 성충이 돼서도 절반 넘게 새나 거미에게 잡혀 먹힌다고 한다. 어미 개미가 적당한 나무 가지를 선택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이듬해 7월쯤에 애벌레로 깨어나서 땅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땅속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성충으로 되는데 네 차례나 변태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땅을 뚫고 새성이 나오는데 다시 허울을 벗고 날개를 가지면서 날기 시작하며 울게 된다고 한다. 극성스럽게 우는 매미는 수컷인데 그렇듯 쉼 없이 우는 원인은 죽기 전에 짝을 짓자고 암컷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7일에서 15일이란 짧은 사이에 암컷을 만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죽고 암컷은 교미 후 알을 낳고 역시 죽는다고 했다. 비참한 것은 일부 수컷은 쉬지 않고 울어댔지만 암컷을 만나 교미도 해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으며 암컷은 울 줄을 모르기에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나와서 짧으면 7일, 좀 더 길어야 15일을 살겠다고 긴 시간 동안 땅속 생활을 하는 매미다. 허나 짧디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자기들의 족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둡고 침침한 땅속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매미는 오덕을 갖췄다고까지 했다. 즉 매미의 입이 곧은 것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선비와 같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사니 청빈함을 엿볼 수 있으며 농부가 애써 가꾼 나달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다른 곤충과는 달리 집이 없어도 나무 그늘에서 살아가니 검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제철에 맞춰 울고 때가 되면 죽으니 신의가 있기에 문, 청, 렴, 검, 신의 오덕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간 미물이지만 한결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으며 늦게 알게 된 것도 그렇지만 기름에 튀긴 요충을 먹었던 지난 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사이트에서 말하는 매미의 오덕도 좋지만 그보다는 인고의 한결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다. 비록 세상에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하지만 몇 년 땅속 생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매미가 아닌가. 땅속에서 보낸 시간과 세상에서 보낸 시간의 비례가 엄청나지만 매미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떠오른다. 범은 어둡고 맵고 쓰고 배고픈 나날들을 참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나왔기에 인간으로 되지 못했지만 곰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냈기에 웅녀로 환골 탈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짧아도 굵게 한 획을 긋겠는가 아니면 길면서

지러리 같은 약한 한 획을 긋겠는가 또는 길어도 근 획이 알리지 않게 하겠는가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삶을 길면서도 굵게 한획 긋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짧아도 굵게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간혹 꿈속에서도 매미를 보곤 한다. 다음으로 리은실의 수필 냉면 소나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동료 선생님들이 자주 찾는 냉면집이 있다고 했다. 그 냉면을 얘기할 때면 저마다 눈가가 촉촉해서는 입을 다시길래 저기 호기심이 동했다. 냉면의 종가라 불려도 좋을 만한 평양냉면, 연변냉면, 개서냉면을 제치고 그 맛이 단연 냉면 중 으뜸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내 호기심에 더욱 불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뒷자리 동료 선생님이 고맙게도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며 나를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갔다. 시내버스를 타고 흔들흔들 북경 이환의 고풍스런 전통적인 옛 거리를 지나 전혀 냉면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에 화천견길이라 씌워진 녹색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낯선 북경의 옛 주택구에서 우리 글을 보니 더구나 정겨웠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진다. 백옥이 놓여진 테이블 마다에 사람들로 꽉 찼고 카운터 앞에서부터 입구까지 냉면 먹으러 온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겨우 자리를 찾아앉고 간단히 냉면 두 그릇에 고향 연변의 냉면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장조림 비슷하게 생긴 반찬을 주문했다. 음식을 시키고 식당내를 휘휘 둘러보니 그래도 조선족 음식점임을 고집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보였다. 벽에 걸린 민속 풍경화가 그랬고 한족 복무원의 몸에 입혀진 계량 한복이 그랬다. 이윽고 냉면이 상이 올랐다. 아, 고향에서 먹었던 냉면도 이랬던가. 북경 왕징에는 평양식당의 냉면도 이랬던가. 그래도 냉면이라고 하면 사리를 곱게 틀어서 맑은 육수에 댕그랗게 놓고 위에는 10개 썬 사과나 배, 채 썬 오이, 삶은 달걀 등 고명을 보기 좋게 올려놓은 그런 모습 아니던가. 간장물 같은 거무 튀튀한 육수에 면가락은 제멋대로 늘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릇벽에 붙어 존재감을 뽐냈으며 투박하게 썰어놓은 사과 조각도 미관에 상관없이 육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면발은 또 왜 이렇게 굵은지 좀 과장한다면 아기 손가락 굵기만큼한 면발이 냉면임을 한껏 뽐내는 듯도 했다. 한 가닥 집어 입에 놓았다. 바오라기 같은 면발을 씹으니 밀가루 맛이 물씬 풍겨온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육수에서는 진한 간장 맛과 고추장 맛이 은은히 풍겨오고 육수를 한 술 떠서 마셔보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육수 맛 또한 텁텁하니 요상하다. 냉면도 온면도 아닌 미면 미지근한 면이라 하면 어떨는지. 선생님은 진심 이 냉면 맛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마주앉은 선생님께 물었더니 나도 처음엔 뭐 이런 냉면이 다 있나 그랬어. 근데 먹을수록 생각나는 맛이야. 맛은 없는데 맛이 있어. 한동안 안 먹으면 그 맛이 생각나고 말이야 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거참 맛이 없는데 맛있는 맛이란 도대체 어떤 맛인지 너희가 냉면 맛을 알아? 화천연길이라는 이 연변 음식점은 1943년도에 북경에 섰다고 한다. 리시성을 가진 한 조선족 할머니가 몇몇 북경의 젊은이들과 함께 냉면을 해서 팔다가 후에 연결식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경영했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연변 음식점인 셈이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대학 입학으로 취직으로 북경에 온 조선족 젊은이들에겐 어려우나마 고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었다고도 한다. 지금처럼 한국 음식점들이 많지도 않았을 때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았던 그들은 3355 이 가격 착한 냉면집을 찾아 냉면을 먹었을 테고 그것으로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타향의 냉면 맛에 점차 길들여지다 보니 그만 이 냉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차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이 용이해지고 또 북경에도 왕징이라는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면서 민족 음식점은 예전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 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갈 정통 평양냉면을, 연변냉면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의 50대, 60대로 선배님들은 아직도 이

이집 냉면 맛이 최고라고 죽혀 세우신다. 음식은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남의 주관적인 느낌을 감히 짐작해보겠다는 주제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이 냉면은 추억이고 향수지 않을까.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이 냉면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북경 생활 8년 차인 나는, 결핍의 시대를 겪지도 않았던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맛의 소중함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

12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읽었던 책, 보았던 풍경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등, 1723년 동시대에 태어난 1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베트남, 유럽의 영국, 소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저자 주혜가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나눈 대화와 그가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철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철학 연구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생각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가 주혜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작별을 이야기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혜는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며 전자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후자를 그 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주장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론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미 누군가가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축수선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축수선은 청년 작가 웅생경의 최신 소설집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창작한 10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언어와 적절한 서사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귀소의 공업도시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묘도의 전수자, 정리 실업을 당한

않는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이라도 타먹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론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인지 가족들은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나의 가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늘 무뚝뚝하거나 권위적이고 자식들은 다 컸다고 밖으로만 놔둡니다. 평생을 두고 엄마에게 상처가 되는 형제나 자식 같은 존재가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족이라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들 조금씩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한 뒤 다음날 목욕시켜주면서 용서를 비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는 명장면입니다. 사부작 단막극임에도 당시 상을 휩쓸며 로희경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엄마의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글 속에는 엄마를 향한 애달픈 사랑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라무니가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로 작가가 나는 며칠을 구름이 오르는데 그 정도는 울어야지 라고 대꾸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나 대본에서 읽어내기 어려웠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상황 설명이 살아있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들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희경 작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에세이가 실려있어 소설이 주는 감동에 더욱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소설 전개에 흠뻑 빠져있다가 책장을 덮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실제 암으로 50대 젊은 엄마를 잃은 노 작가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곁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절대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에게 건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과 따스한 사랑을 글이라는 그릇에 그 누구보다도 잘 담는 로희경 표글쓰기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로희경 작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인쇄 전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못 배운 아이들에게 밥과 약과 책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주령 작사 정근포 작곡의 도라지 처녀 보내드립니다. 박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수하면은 늘 한 곳에 앉아서 매수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죠.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매수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수 최성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한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이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가요? 리웅걸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일터에서 피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리철령 작사, 최창규 작곡의 일터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맛도 좋고 영양물질도 풍부한 과일,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인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진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풍년가을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장미향 포도란 품종도 있습니다. 짙은 꽃향기가 특징인데요. 열매는 비교적 작고 껍질은 짙은 자홍색이나 흑자색을 띱니다. 과육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수분이 가득한데요. 장미향 포도를 먹고 나면 입안의 향기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허수아비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품종은 황녹색이며 은은한 장미 향기를 내보냅니다. 아삭한 과육에는 맑고 달콤한 즙이 가득한데요. 모양이 예쁘고 열매가 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포도는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랍니다. 비타민C와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안과 레스베라트롤이란 물질도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들어있으며 항산화, 항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포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포도에는 또 여러 가지 유기산도 들어있습니다. 유기산은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비위에 좋답니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성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평화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을에 포도를 적당히 챙겨 먹으면 피로를 풀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포도를 고를 때 포도알의 밀집도와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알이 꽉 차고 색이 고르며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포도가 신선한 편인데요. 포도 껍질에 묻은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하얀 가루는 포도가 스스로 분비한 당알콜류 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데요. 이 가루는 포도 표면의 수분 증발을 예방하고 병균의 침입 및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를 고를 때 포도의 진한 과일 향도 느껴진다면 좋은 품질의 포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은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이스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대표 과일 포도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요. 포도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건조한 가을철 맛 좋은 포도로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상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마을 과일밭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기를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제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에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이 석중량 원장이가 예,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예,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에, 심장 자체하고 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에,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전악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인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 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0: 네.
1: 강요산지에 네.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0: 네.
1: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이 경고입니다.
1: 예, 예.
2: 예, 예 원장님이 보이고 예,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 예.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4: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해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4: 예.
3: 어선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떤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4: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시다.
4: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4: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 있잖아요.
4: 예.
5: 어깨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4: 예, 견주염이 넘어요.
5: 예, 견주염이 이래가지고요.
4: 예.
5: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6: 예, 전에 소문 듣고 길태중년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신사에 어떤 때는 또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4: 네, 신조통이
6: 있고 그래서 네. 어떤 때는 네.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4: 신자
6: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과 보이자고 그럽니다.
4: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예, 예. 예 수고하셔.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4: 안녕하십니까.
7: 예.
0: 네.
7: 예,
0: 네,
7: 안녕하세요.
4: 네. 네. 말씀하세요. 예.
7: 네, 예, 또 원장 선생님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4: 예, 어떤 점에는?
7: 예, 목대 팀이었지, 뽀뽀다면서래.
4: 예.
7: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움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4: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아유, 수고하시오.
4: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매석을 하십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길대중이 강태수 설정 예약하겠죠.
4: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아, 허리 다리가 아픔에 좋지 않아서.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매석을 하십니다.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내가갑니까?
4: 예, 맞습니다.
9: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9: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4: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9: 아, 네, 당량이 아이가 왔어.
4: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9: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됩니까?
4: 예, 예, 맞습니다.
10: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4: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10: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4: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10: 예,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 버렸어요.
4: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4: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0: 네.
4: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네.
4: 안녕하십니까.
11: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4: 예.
11: 예. 네,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4: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11: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4: 예.
11: 배우자겠네.
4: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1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12: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2: 예, 저기 이제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4: 예.
12: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4: 예.
12: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4: 예.
12: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은 몇 번 썼댔습니다.
4: 예, 예, 예. 예,
12: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4: 예, 예, 예.
12: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부터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2: 예, 감사합니다.
4: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3: 예.
0: 말씀하세요.
13: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정말 약심 게, 많이 좋아지,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4: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3: 예.
4: 연결됐습니다, 예.
13: 예.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4: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4: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14: 그 전에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4: 예.
14: 섬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4: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되었습니다.
14: 예, 감사합니다.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예,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15: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4: 예. 어떤 상황입니까?
15: 저 진단받은 게 심사했고, 완전 저 우양화 동마인,
4: 예,
15: 동마인화로
4: 예, 동마인경화, 예. 그냥 예, 오시면 그, 됩니다.
15: 그, 량, 저, 알제만에, 저,
4: 예, 예.
15: 나이가, 저, 신뢰가 반후에한답니다
4: 예, 예. 심하구만요. 예.
15: 그 다음에, 저, 쓰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예.
4: 예, 예.
15: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요.
4: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15: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4: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4: 예,
0: 네.
4: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0: 네.
4: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예, 신주허입니다. 예.
0: 네.
4: 아, 심장.
0: 물과 불.
4: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콩팥이또 허해집니다.
0: 네.
4: 이럴 때면 머리가 텅빈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0: 네.
4: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예. 잘 알겠습니다.
4: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4: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되면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17: 네.
4: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7: 네.
4: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7: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17: 네.
4: 부언한단 말입니다.
17: 네.
4: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공파체 문제가 있는가.
17: 네.
4: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 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됩니다.
17: 네.
4: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17: 네.
4: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5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17: 네.
4: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7: 그렇죠.
4: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7: 그렇죠.
4: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0: 분들이 말 진단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인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예.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에 말이죠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거, 빨리 걷는 거네.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을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조가리 훔춘 대지는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31 국도라는 황금 통로에 의탁해 훔춘은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변경 지역의 부민 흥변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331 국도 길보도 두 번째 편, 훔춘 변경 문화관광으로 흥변 부민의 힘실어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변경과 이따코 바다와 가까운 331 국도는 한 줄기 옥띠 마냥 굽이굽이 뻗어 연변 변경선의 산수 풍광과 진흥의 생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훈춘 방천에서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고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방천 룡호각에 오르면 삼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사면팔방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방천에 위치한 룡호각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다 나는 여기에 기념 촬영벽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룡호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두만강은 힘차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들은 명성을 듣고 찾아와 변경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북 관광객 형계신입니다. 이곳은 한때 하량됐지만 오대징 장군의 항쟁으로 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명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에 청춘을 바쳐야 합니다. 룡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방천촌의 흰 벽과 검푸른 기와집들이 층층이 어우러지고 조선족 특색 민가들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지 촌민들은 변경 문화 관광 열기에 힘입어 농가 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소득 증대 경로로 바꿔 변경 마을에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훈춘 방천 삼강 국제관광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장학입니다. 방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방천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룡호각의 접대량은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관련 봉사를 1층 최적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또 이곳에 방천시장을 조성하고 일부 무형문화재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룡호각의 웅장한 풍광을 뒤로하고 331 국도를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밤장막 아래 훈춘에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인기 명소로 떠오른 해해리 주제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해산물 도매소매, 가공요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야간 경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훈춘 동산구 구역 우세에 의탁해 이곳에서는 전 산업사슬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단체로 부상했습니다. 훈춘 해산물 시장 책임자 리효붕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전담 인원을 배치해 문을 엽니다. 자가용으로 집에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이곳에서 구매한 뒤 저희가 대신 보관했다가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시장에는 수조물이 맑고 러시아산 신선 킹크랩, 대게, 털개들이 집게발을 휘젓고 있으며 장백산 송이와 특색 산나물들도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재고 보충도 잦아지며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춘 해산물 시장 사업 일꾼 조대해입니다. 오늘만 벌써 물건이 10여 차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톤 판매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쁘고 상품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2층 사내식집 융합식당에서는 음식 익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장백산과 깊은 바다의 산의 진미가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의 요리 기법이 서로 융합되며 킹크랩 한 마리로 10여 가지 맛을 내는 이곳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해리 산의 식집 경리 구현입니다. 킹크랩은 혼춘의 대표적인 미식 지표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료식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 특히 남방 관광객들이 혼춘을 요리하기 바랍니다. 킹크랩을 매개로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혼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합리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혼춘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전국 각지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리 선생입니다. 북경에서 왔습니다. 돈이 적고 배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널리 홍보해야죠. 내몽골 관광객 마흠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성비나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혼춘에 올 겁니다. 한갈래 변경 국도가 풍광과 산업, 생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지능선이기도 합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지능이 힘을 부여하는 데서 해해리의 해산물 경제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까지 혼춘은 문화로 관광을 빚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면서 변경 구역 우세와 생태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변경 풍경을 지능의 전망으로 바꾸고 특색산업으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 아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동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 공동번영발전추동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여러 민족 공동부위를 추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에는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대정 방침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 지역이 국가 발전 대국에 빠르게 융합되도록 지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게 추동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발전이 안정되면 민심이 안정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실시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신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법률 제반 규정을 엄격히 락착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고품질 실시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토대와 법치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2: 올 들어 도문강 제약연회사에서는 현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약품과 식품 심층 가공 주 업무를 깊이 추진하고 민속문화 관광 산업 4수를 연장하면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새 모식을 탐색함으로써 공업 생산과 특색 관광의 쌍륜 구동과 쌍방향 역량 부여를 실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옥수수 수염차 생산 작업장 표준화 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균 충진, 밀봉 포장 등 자동화 공정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생산 표준이 엄격히 통제돼 제품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공된 옥수수 수염차는 포장과 분류를 거친 뒤 해내외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업 심층 가공 분야의 대표 제품인 이 특색 음료는 전형적이고 건강한 우세에 힘입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과 효익을 높이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단행간 기업은 중약재와 식품, 심층 가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물약, 특색 음료 등 전 품목 가공 생산 흐름선을 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또 홍삼 음료, 헛개나무 열매즙 등 여러가지 특색 음료를 연구 개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여러 업종 전시 판매 활동에 적극 참가해 해내외 판매 경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시장 수요에 정확히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위탁 가공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전시켰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올 상반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위탁 가공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위탁 가공 고객을 통해 전체 생산량과 생산액도 일정하게 향상됐는데 기본상 지난해 동기보다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위탁 가공 기업과의 업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 음료의 판매 과정에서도 수출과 국내 판매를 비롯해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공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1, 2, 3차 산업 융합 분야를 깊이 개척해 성급 3A급 도문강 조선족 문화 박물관을 전력 구축했습니다. 단지는 서화, 기석, 목각과 조선족 민속 소장품 등 만여 점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족 전통 생활 장면을 실경으로 재현했습니다. 특색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 특색 민박 등 다양한 경영 모식도 부대적으로 마련해 문화전시, 민속체험, 레저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단체를 구축하고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오락, 쇼핑 일괄식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완전하게 형성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0: 이 류요? 초생산.
2: 관광으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으로 관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충분히 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입장권 증정품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관광객들이 제품 장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2차 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일전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문화 성경 청량 복지 길림 육정산 피서 레저 새 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류 사례에 입선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국가 5A급 풍경구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입니다. 또한 삼림 피복률이 높아 전해의 천연 피서 산소 공간이자 정량한 건강 양생 복지입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새 경영 모식 성련 좌안은 녹색 열차 체험, 삼림 야영, 12화산, 숲속 사슴원 등 특색 체험 대상을 모아 생태 피서, 친수 레저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즐기는 핵심 인기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고생 공연, 한나라 복장 체험, 시가 모임 등 특색 내용을 피서 레저 전경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 도보, 성련호 유람선, 복차 품평 등 피서 체험 대상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름 예술 축제, 빛과 그림자 분수쇼, 련 등 기복 등 다채로운 여름밤 관광 제품을 선보여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주변 온천 호텔, 가족놀이 공원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동해 피서 건강 양생 플러스 온천 휴가 플러스 가족 오락 계열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피서레저 문화관광 생태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혼춘시 총공회, 혼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혼춘 대형 꽃의 풍미 짧은 영상 대회가 열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품 2,600여 편을 접수했으며 전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돌파해 문화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음식 소비를 끌어올리며 도시 브랜드 건설과 특색 산업 발전에 뉴미디어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시구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폐품 수매소 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 정돈 행동을 펼치고 공공 공간에 위법 건축물을 정리해 도로 통행 기능을 전력 회복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에서 도합 22곳의 교정 위반 폐품 수매소 위치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근일 안도현 2026년 중화자선일 및 9901 조항 모금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전현 학부모, 교원과 학생, 오로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15만 원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정밀하게 보축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번영하고 문영하며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고향.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현실의 청년에게 고향은 무엇일까요? 떠나야만 꿈을 찾을 수 있는 곳, 멀리서 그리움만 품는 추억의 공간, 아니면 직접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하는 삶의 무대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향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펼쳐지는 멋진 청춘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가고 가는 선택 역시 빛나는 청춘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고향을 택한 두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으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명태응원단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0: 그런데요, 이분은요, 농촌 현장에서 무무키라는 기층 전문 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한 분은 오랜 가업을 잇고 영태 산업을 새롭게 키운 청년 사업가인데요.
1: 안녕하십니까, 명태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림에 바쁜 시기가 시작됩니다. 명태가 들어가시고 말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4월 달이면 끝이 납니다.
2: 등기예보 보고 해 좋은 날에 널고 해 아이 좋을까 한번 걷어드리고.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박기마 씨는 또 현재 송문천이라는 곳에서 기층 전문 간사로 평촌진흥 관련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동북축구연맹 명태 응원단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5: 일단은 제 성격이 활발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 있을 때는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천천히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내용은 주로 우리 토성 음식 그리고 농촌 일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가지고 또 이때 명절 시무남이 공원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요즘 이 연배 명태가 온라인에서 인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뜨겁고요.
3: 네.
0: 네. 축구장에서 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영상을 보고 또 맛보는 영상이 많이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5: 네,
0: 보는 사람들이 반응 어떠셨습니까?
5: 아, 일단은 명태를 이렇게 뜯어서 먹었으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아, 이거는 도구 아니고 진짜 명태구나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외지에 있는 친구분들, 관광객들이 아 명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문의할 때가
0: 네.
5: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우리 인삼 머리띠를 쓰고 춤을 췄는데
0: 아, 그게 인삼이었나요?
5: 네, 진짜 인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고 말이 이렇게 댓글이 달아졌습니다.
0: 네. 그 명태를 그 드시는 그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왔습니까?
5: 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셀카를 올려서 그 한복 있잖아 올려서 한 8천 정도 갔습니다. 근데 후에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는 한 3천 정도 좋아요.
0: 자, 그 영상 반응이 참으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명태 응원춤으로 연변의 명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3: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 신성희 씨는 이 명태 가공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 많이 있나요?
4: 네, 많은 분들이 명태를 안주하고 그다음에 또 명태는 어떻게 구매하고 또 어떤 종류의 명태가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0: 그래.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청희 씨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듣고 싶습니다.
4: 네, 저희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위주로 하는 경해수산이 있고 하나는 중국 시장을 대상한 석국식품이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주로 수출 위주로 업무를 보시고 나는 대련에서 귀향한 후 중국 시장 개척에 많은 성적을 적어있습니다.
0: 그래, 이 연변명태 가공 기업 중에서도 선도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수상은 가공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4: 저희는 매년 6,500톤 정도 가공하고 있습니다.
0: 6,500톤이면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네.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면 얼마,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4: 대략 한 트럭에 40톤 정도 합니다. 5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50개 가죠?
0: 아, 트럭이죠?
4: 네.
0: 네, 듣고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4: 명태 산업은 순전히 수산업이다 보니 비수기에는 60분 좌우,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1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0: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4: 네, 그러면? 맞습니다.
0: 아, 그래. 그러면 뭐 마을 주민들의 수입도 늘리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4: 네.
0: 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갖고 온 명태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또 듣기로는 얼마 전에 또 수입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4: 네, 맞습니다.
0: 네. 놀라운 성과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부모님을 완전히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 국내 시장에는 저희 명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련에서 피력하고 돌아와서 먼저 국내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겪으셨습니까?
4: 처음에는 명태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마트나 대리 상품들 찾아가지고 완전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 등산을 받고 안 팔리면 회수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입점부터 타고 또 품질에 품질을 받아봤는데 그게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기가 저희가 개발했는데 또 전두기 제품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 정말 도전적인 정신이 빛납니다. 기존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 좀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4: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워낙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0: 네, 정말 청년다운 도전 정신과 패기가 돋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아씨는요, 이 틱톡 영상을 보면 항상 밝고 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욕동전의 응당 활동과 또 무게감 있는 농촌 기층 업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 현장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5: 일단은 처음에 농촌 일을 시작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 준비할 때는 그저 시험 합격만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농촌 일을 마주하니 일단은 환경도 낯설고 둘째는 또 생소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부담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나 진짜 왜 이게 지청 장관이 왜 역할이 중요한지 그리고 향촌 진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지지해주고 농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아 가끔 있잖아 김아 이거 잘한다 이럴 때는 성취감 많이 들었습니다.
3: 오랜만입니다.
6: 비차다야.
7: 너무 잘하는 거예요.
3: 정말 멋있네.
8: 건강하신가?
6: 정말이야.
9: 언제 못 다니는구나.
8: 우수 가셨다고?
9: 이게 성이다.
3: 건강하셔요.
9: 야, 이게 정말 말은 무슨 금덕이다 이게.
3: 정대자.
6: 아, 잘 먹겠어.
3: 건강하셔.
6: 오래
10: 네, 이거 무슨 이렇게.
3: 근데 진짜 좋은 체험입니다, 이건.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6: 아, 이거 정말.

0: 박수
1: 아이 근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0: 한번 접어보셔. 무조건 하시지. 됐어.
1: 나눠.
0: 됐습니다.
1: 건강하셔.
2: 어릴 때 자라온 환경과 농촌 현장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건물하고 이사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학업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불안 없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봉 2중도 기업했고 또 유학도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괜찮으셔서 더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했습니다.
2: 그래요. 이 시내에서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낯선 농촌 환경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적응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다소 급한 편인데 말처럼 예를 들어 지금 급하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작은 그런 수질에도 꼼꼼히 해야 되는 일이라 가지고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렇게 맨날 지체 경제, 전라디 이런 단어를 접하는데 농촌 배경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 이 틱톡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는데요. 김화 씨는 자신을 농촌을 사랑하는 연변 청년, 또 이 연변 문화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침몸으로 하면서 그럼 이런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그 농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왔다가 그리고 모든 농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연변 전통 음식이나 그리고 그런 특색이 있잖아. 농촌에서 많이 존재한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네.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옛날에 그 화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2: 속가마죠?
3: 네,
2: 화로요.
3: 네, 화로요.
2: 화로.
3: 네, 거기다가 이렇게 비비를 직접 해서 얼려서 먹었는데 영상 보는 분들이 타지 있는 연변 분들은 와 진짜 이거는 보기 힘든 풍경이고 또 고향이 그립다라는 댓글이 좀 많이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2: 그래요. 자, 이 성문촌에 있는 대포산장 그리고 또 이 뿔뿔 농장을 찾아가 촬영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자, 이촌에 관광 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포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알려 선전하기도 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농촌 우리 촌에 좀 도움이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네. 오늘 주말 다 쉬겠구나.
1: 네.
4: 뭐 마시겠어?
1: 커피 된가?
4: 되지. 커피도 있고 뭐 그냥 우리 커피사는 그저 전속 특색을 살려가지고 장고 모양으로 제작했단 말이야. 띵조한 게지 뭐. 야, 그 커피랑 마시겠어래 휴식 공간 한 대란 말이야.
1: 에이.
4: 여름이면 되게 시원하.
5: 피나물 짜고 소리 그다음에 또 집어 내려가서 잡굴 백화
1: 우와.
5: 백화구 빨화미
6: 뿌리 이제 만져도 이런 거예요.
1: 와,
6: 딱 치는 말고 살살.
4: 네. 모여서 모여서.
1: 우와.
6: 이거 안에 하나 이거 눌러야 된다 말이야.
5: 이러서.
6: 됐어. 어?
1: 오.
6: 이게 왕벌이거든. 이, 요 두에 보게 되면 침이 알리지. 그리고 요 배를 딱 누르나래, 이제 뭐 입에서 이제, 요 꿀토에 넣어요.
1: 어, 아니!
6: 이래 물어와가고서 저기라 넣는 게란 말이오. 토에 내지.
1: 아.
7: 8통 안에 들어오시면 돌로 한 대가 나오니까나.
6: 이게 한 대가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뭐 내가 훅 벗어, 이러서.
2: 물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농촌의 숨겨진 매력을 통한 이런 활동 자체가 경촌진흥 홍보로 또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3: 맞습니다.
2: 김아 씨도 콘텐츠를 제작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하루에 4시간 가까이 제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어떻게 좀 극복하고 계십니까?
3: 일단은 김지 전에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거는 편집하는 과정에 저는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된다. 어떤 영상이 앞에다 여야 되고 어떤 영상은 재밌고 어떤 영상은 또 감동적이면 또 뒤에다 놓고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볼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워도 시도해보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노력하고 또 이런 도전하는 정신 예,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래. 자, 이 5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기업 경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신성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저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부모님은 현장 경험 토대로 동성으로 기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리 방식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품의 유통 수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인기 없는 상품이라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소비가 입맛도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가퇴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입맛이나 새로운 종량 이런 부단히 창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9: 10가지 신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9가지는 시장에서 버텨낸단 말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부족한 점이 따르더라도 단 한 가지 상품이 시장에 살아남으면 또 그 제품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제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정말 혁신적인 이 청년 마인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김아 씨는 농촌 기층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세대 차이는 어떤 것들입니까?
3: 옛날에 농촌에서 이런 민족 현장에서 일하셨으니까
2: 그렇죠.
3: 요즘에는 또 이 농촌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또 전국으로 알려지는 방식도 있을 때다. 그리고 창의력하고 상상력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지금 요즘 신세대 청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이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가 있겠고요. 고향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고향을 여러분도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타지 생활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번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신천희 씨는 오랫동안 코시안 팀에 협찬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8: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락부 측에서 먼저 협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내가 도와서 뭐가 달라질 수 있나 생각했지만 연변이 한 일원으로서 연변 우리 연변 축구팀을 조금이나마 넘길 수 있다는 건 우리 의미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9: 원래는 축구를 좋아했지만 협찬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연변팀에 대해 또 애착이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매주 경기장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서 빨탈 해가지고 우리 별태 제품도 팔고 있습니다. 빨탈하다 보면 왠지 축구 팬들이 멘탈을 와서 물어보고 사고 그리고 또 우리 연변의 현지에 분들이 또 와서 우리 제품을 사는 거 보면 큰 보람이나 기쁨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문화 발전까지 응원하는 모습 참으로 멋집니다. 네. 이 박기마 씨는 얼마 전도 용정 해란대 유소 조선족 유소 휴양지에서 이 개막식 무대에서 왕궁이죠. 슈빙호와 함께 함께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용정 시문화미공원국에서 연락왔을 때 또 홍보 방안을 생각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홍보하면 좋겠는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단순히 그냥 이걸 환경 짓거나 뭐 이렇게 짓는 거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훨씬 쉬운 보호를 기울였는데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렇게 호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또 명절 특산품 성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또 우리 성미도 인지도를 많이 이렇게 높게 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래요. 성미를 들고 무대 오를 수 있게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 분위기도 아주 활기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홍보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셨습니까?
3: 아, 이게 처음에는 제가 또 망홍 가지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연변 문화를 엄청 좋아한다.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연변 촬영 올 때마다 같이 방영했습니다. 거기서 2300만 선수 남미 산통 영상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들이 일상생활 그리고 음식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한 47만 이렇게 좋아요가 밀려줘서 놀랐습니다.
2: 그래요.
10: 네. 우리 서민의 평범한 농과 일상과 정성 차려낸 밥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화려한 무대라며 특별한 연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이 촌의 소소한 일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무려 47만 명에 가까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또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눈에 띄는 볼거리가 아니라 또 낯선 타지 손님에게도 가족처럼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 연변 사람들의 순박한 정이었습니다. 또 멀리서 찾아온 사람에게 기꺼이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이 소박한 모습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이라도 우리 이런 곳이 너무 진심으로 마음의 고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천에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0: 47만 가까이 되는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겁니다. 자, 신청희 씨는 전통 산업 발전에 힘쓰고 또 이 박기만 씨는 참신한 콘텐츠로 우리 민족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며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대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명태가 가진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김준희 씨.
1: 저는 명태가 단순한 먹거리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명태를 통해서 우리 연변을 알 수 있고 또 명태를 맛보고 또 우리 연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 항상 명태는 품질 좋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명태를 만들고 또 연변이 부끄럽지 않은 명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더 써야 되겠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병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맞습니다. 명태뿐만 아니라 우리 연변 음식들이 더 나아가서 좀 더 외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자, 김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또 명태가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 그런 전통 음식이자 또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연변도 대단히 핫하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하는데 그뿐 명태뿐만 아니라 우리 김치 변명 같은 전통 음식이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잘 알아보여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너무 창의적이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명태를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동영상으로 우리 전통 음식을 많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실제로 이 명태를 통해서 연변을 알았다는 외식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2: 네.
0: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고장 연변에는요, 이 조선족 전통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김치도 있겠고요, 순대도 있겠고, 또 순대 중에도 여러 가지 냉면도 있겠고요, 고추순대, 많지 않습니까? 시골의 음식들 진짜 우리 도시분들도 먹고 싶어하고 외식분들도 많이 먹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외지분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아, 뭐 먹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도 연변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냉면, 김치, 뭐 순대 아까 말한 듯이 그리고 저는 또 삼계탕, 닭곰 이런 것도 많이 추천해드린다. 그리고 또 농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집도 많은 디비도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하도 이게 디비가 가기 힘들다니까 농촌에서.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외지분들이 많이 여행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도 가서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아 씨가 주변에 또 어느 정도 농촌 문화를 알리는 홍보자입니다. 자, 그러려면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법이나 또 옛날의 음식 조리법이나 또 어머님의 손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2: 일단은 먼저 주변에 친척들과 물어본다. 특히 또 명세 있는 분들과 많이 물어보고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영상 플랫폼 활용해서 우리 문화를 선전하는 분들도 제가 많을 때다.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그래 좋습니다.
0: 그래. 자, 신철이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명태 요리가 참 많은데요. 평소에 어떤 명태 요리 즐겨 드십니까?
1: 무슨 꼬바우유, 네, 꼬바우유도 명태로 할 수 있고, 또 무슨 유피방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알탕, 이런 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0: 평소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편이십니까?
1: 잘 먹진 않는데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놀러 올 때, 뭐 명태 하는 명태만 먹어보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한 판씩. 한 번씩 해먹은 한 번.
0: 그래요. 외지 오래 있다가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한테 명태국 한 그릇 올리면은 진짜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도.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두 분 다 왠지 해장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 다 고향 건설에 힘을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사지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었지만 결국 고향 연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보건데 어떻습니까?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1: 저도 뭐 대련, 신여, 청도, 유해 다 다녀봤는데 기회는 많습니다. 또 기회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은 경쟁력도 크고 나가서 다니는 건 아닙니까?
0: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향에 자리 잡은 것은 희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한 무대일까요?
1: 저는 여전히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련에서 비롯해서 와서 중국 시장 개척을 연구해서 했고 또 시장 개척을 함으로써 또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또 성과창업공간이라는 창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우리 창업공간에서 청년들이 성공해서 또 큰 삶을 흘러나가고 나가서 다른 가게를 차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0: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1: 창업공간은 처음에 시작하는 청년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밤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창업인들이 서로 다른 공유를 하고 서로 방법을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은 회의실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도 함께 일과를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방면으로 하라고 계십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김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부모 모시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농촌에서 일하고 또 농촌 콘텐츠를 만드면서 제 고향이가 또 훨씬 저에게 넓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요즘에 청년들이 창의력으로 또 사상력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훨씬 이렇게 발전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두 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새로운 콘텐츠로서 또 신시대 신리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고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앞으로의 꿈과 또 구체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1: 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우선 회사가 더 탄탄해지고 개인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고 삶이

더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공간을 운영하는 만큼 또 새로운 창업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고 또 새로운 기대를 뛰어들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뭐 결코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우선 우리 고향, 제 고향 화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향 연변 경제 조금이나마 버텨낼 수 있는 사람

0: 김하수님, 어떤 꿈과 구체적인 발전계 갖고 계십니까?
1: 저는 또 문화는 연대는 뿌리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영상을 찍으면서 일하는 분들과 아 진짜 나는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음식을 사랑하고 또 미소 이런 특색을 대단히 좀 좋아하는 편인가. 그래서 진짜 요즘 청년들도 청유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많이 우리 고향을 선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곧 노인절이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직접 떡을 이렇게 채서 좀 직접 하나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들도 아 김아 진짜 젊은 나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줄 아는가. 그래서는 일단 시장에서 그 찹쌀을 사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운가? 그래서 그런 도구를 구해가지고 쳤습니다. 한데 아, 좀 대단하고 기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젊은 사람들도 우리 고향을 많이 지키고 또 우리 문화를 많이 널리 알리기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또 많이 노력해서 우리 고향을 또 우리 음식을 많이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고향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이 결국 우리들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씨는 어떻게 지키고 싶습니까?
2: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 착실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본인한테 충실하면 그게 또 우리의 연대를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연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면 그것도 연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키마시는 어떻게 고향을 지키고 싶습니까?
1: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선 자기가 노력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모든 상관관계도 화목해야 우리 고향도 점점 이렇게 유효하게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어디 가나 음식도 그렇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다가 불친하면 하지 모르는 사람 대단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물어보고 우리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어가고 전승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향이 점점 발전되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0: 그래, 고향을 지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전통 산업을 잇고 기층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넘어 젊은 시각과 열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또 문화 전파에 힘쓰는 두 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가장 빛나는 청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큰 도시를 떠나 꿈을 펼칠 수도 있었고 꿈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향에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 힘으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두 분의 선택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전통을 품고 새로움을 꽃피우는 연대 청년 신청일 씨와 박기마 씨의 따뜻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향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